이 몸까지도 다 버리고 다시 몸을 바꿔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목구를 열심히 해놓으면 멀고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더 미소를 띠으면서 다음 생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할 것은 참선밖에 없습니다. 참선을 하면은 흥망성쇠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을 것도 없고, 설사 죽음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물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정신이 어지러울 수도 있겠으나, 그럴수록에 이목구를 더 챙겨, 이목구 챙기면서 숨을 턱그덕 거둔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미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가족이 누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누군가 다시 한정이 되면은 다 죽기 마련인데 중다에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흔들고 통곡을 하면서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 육체가 고장 나면 다 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고장 나면은 육체는 버리고 새 몸을 받아야 하는 거지. 고장 난 몸뚱이를 끌고 다녀봤자 고통만스럽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연이 돌아오면 각 몸을 바꾸게 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은 딱 이목구를 하면서 이제 새 몸,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못 가게 붙든다고 안 갑니까? 괜히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가는 분을 갖다가 흔들고 통곡을 하고 야단들을 하면은 가시는 길만 어지럽고 복잡하지 그 돌아가신 분을 진짜로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다 가는 사람도 이목구를 하고 남는 유족들도 이목구를 하고 이목구가 잘 안 되면은 금강경을 읽든지 금강경 읽을 정신이 없으면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해서 직구가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 경을 읽고 염불을 하고 또 이목구를 해야지 붙들고 흔들고 통곡을 하고 그런 못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믿는 사람이 가족의 어른이나 누군가 이승을 하직하고 세기를 떠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절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해제 날이라 떠난 것은 저승을 향해서 떠나거나 또 다른 절을 향해서 떠나거나 떠날 어피서 떠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을 하징을 하고 저승을 향해서 떠나는 것도 이별이라 하는 것은 서운한 것이고 또 떠나는 사람은 발걸음이 가벼워서 오란디는 없어도 기분 좋게 떠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용화사에서 이 결제하신 분은 아직은 추우니까 입춘이 지난 뒤가 일주일이 지났고 또 앞으로 우수가 올라면은 아직도 또 일주일가량 있어야 우수가 됩니다. 우수가 지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고 그랬으니 한 일주일 지내면 날씨도 차츰 따뜻해질 테니까 금방 누가 어디서 오라지도 없이 걸망짐 붙어서 추운데 떠나려고 하시지 말고 한 일주일 선방에서 지내시던 곳에서 떡 정진을 하다 가시라고 내가 아까 자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불 보살 선방에 계신 보살님네들은 다 해제했으니까 빨리 가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도 보고 싶으니까 벌써 보따리는

보냈을란가 모르겠는데, 가시더라도 이 선방에서 지내시던 그런 마음으로 이목구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결제 때 다시 또 만나게 될 때까지 더 열심히 이 고인의 개성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정진을 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또 만나게 될 것을 기약을 하면서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 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0: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0: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수암사 볼도 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볼도 차제론 깨달음의 기련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이제 104페이지에 그 위에서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아는 것은 없지만 예전에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마음을 본문 내용에 일치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들을 때마다 새롭게 합시다 이 말이고, 그러고 이제 본문이 끝나면 빨리 일어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법에 대하여 아쉬워하며 천천히 나가야 된다. 본문 끝났다고 해서 팍 그냥 학생들 거기 수업 끝나 수업 종 치자마자 부르르 나가듯이 이걸 갖다가 이제 후라이팬에 콩 튀듯이 흩어진다 이런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쉬운 듯이 싹 천천히 나가 원미를 하면서 싹 이래 나가야지. 자, 그럼 스님의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과보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오로지, 105페이지, 오로지 대자비심으로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같이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치면 큰 이득이 있다. 어떠한 것도 동기가 중요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카르마 업이라고 했을 때 업이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의도를 일으켜야 됩니다. 의도가 일으켜야 돼. 의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는 그건 업이 안 돼요. 업이 안 돼. 분명히 의도를 일으켜야 돼. 선업을 지으려면은 선한 의도를 분명히 일으켜야 되고, 악한 의도는 이제 해꾸지 한다든지 짜증이 났다든지 그건 의도가 분명하죠. 그런 건 다 업이 돼요. 근데 모신결에 한 것들, 뭐 아침에를 나가지고 이부자리 깨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사람 대하고 차 타고 오고 그런 건 거의 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습관이죠. 그런 거는 습관대로 살면은 업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업이 바뀌려면은 선업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업의 법칙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행동의 결과는 의도하고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율에 보면은 어떤 비구가 가다가 길을 가다가 아침에 탁발 나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깨구리를 밟아 죽었다. 근데 의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부처님 양심이 같이 돼가 부처님 제가 아침에 걸어오다가 깨구리가 밟혀 죽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 네가 의도 알고 그랬느냐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는 큰 업이 되지 않는다. 다음에는 땅을 주시하면서 아니면 주장자를 들고 땅을 치면서 가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스님이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주장자를 들고 다닌 이유가 옛날에는 도로가 이렇게 아스팔트가 안 되고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개구리라든지 개미라든지 여러 가지 곤충들이 많았기 때문에 퉁퉁 치면은 놀라서 도망가라고 그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걸 다 배제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르고 한 것은 의도가 되지 않아요. 그 의도가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 스님은 순수한 의도로 이걸 해야 된다. 그러고 스님들은 법보시를 해야 된다. 법문하는 걸 법보시한다고 하거든. 보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시, 여러분 신도나 이제 제시 재물

쌀이라든지 뭐또 돈이라든지 초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절에 부처님 앞에 공양하는 거는 제시라고 해요. 재물을 공양하고 법을 보시하는 거는 선의 법문에 들은 것. 이거는 법보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경전을 어디에서 건강경을 보시한 법보시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동참하면은 이제 법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무회시라는 게 있어요. 무회. 외에는 두려울 외자, 없을 문자, 두려움을 주지 않는 보시라. 내가 인상이 좋게 항상 스마일, 집에서 웃고, 사람들 편안한 얼굴로 하고 있는 게, 그게, 무엇이라. 성안 내는 걸 우리 참다운 공양구요. 이런 말 있죠?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고 스마일, 이렇게 웃어야지.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그 인상이 험상궂이 생기면, 그 옆에 사람들이 안 가거든. 사람들이 안 가요. 아이고, 무섭게 생겼다고. 그 자기 얼굴을 자기가 쫙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이 얼굴 용모가 자기 몸가짐이 바로 무회시라. 세상에 두려움을 주지 않는 무회시.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하는 건 법보시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가르칠 때에도,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가르칠 때에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앞에 앉은 몇 사람만 뿐만 아니라 신이나 사람 아닌 존재들도 주변에서 같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문을 하면 큰 공덕이 있다. 평상시에도 염불, 기도, 관상을 하거나 심지어 남에게 말할 때도 이러한 생각을 하면 공덕은 더욱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스님이 법문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숫자가 작다.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현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전신, 호흡선신까지 다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 주변에 꽉차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와 있진 않지만, 이 사바세에 가득한 중생들이 같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법문하는 사람의 자세는. 제가 항상 맨날부터 그랬어요. 어디 가나 10명의 신도가 있든지, 거기서 하는 말은, 물론 거기에 참석한 대중의 수준에 맞춰야 되겠지만은, 그 법문의 수준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전 우주에 어디에 내놔도, 통할 보편적으로 절대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혼자 수행한다든지, 염불 기도 관상할 때도, 주변에 많은 호흡선진과 일체 전신들이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은, 일체 전신이 옹호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공간이 다 두루 통해 있거든요. 동시구족 상음문. 부처님이 광경을 대방광불 화엄경 이래 하면은,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은 일체 선신이 놀래가지고 호흡선신들이 주변에 꽉 그냥 모여들거든. 그 때문에 정초에 그 용수보살 약창계 화엄경 약창계 하잖아요. 그거 다 그래서 그래 하는 겁니다. 이 우주는 다 서로 통했기 때문에 동시구족 상음문이라, 동시에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관찰자 시점. 양자물리학에서 관찰할 때 관찰하는 상태가 정해진다는 게, 어떤 입자가 파동이냐 입자냐 결정은 누가 하느냐, 관찰자의 관찰을 실험하는 측정의 그 조건에 맞춰서 그 입자와 파동인가 입자인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거든 요즘. 그 관찰자 시점이 돼. 그러니까 내가 염불할 때 일체 세계가 다 염불을 하는 세계로 확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마음 동기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106페이지에 한번 읽어봅시다. 바른 동기, 마음 동기로 가르치기.

0: 가진 일에 피곤해하거나 욕심과 성내는 마음을 갖고 다른 일을 욕되게하거나 가르치기 싫어서 계란을 피우면서 가르치거나 다른 이들을 자기보다 나아질까 두려워 질투심 같은 걸 갖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하는 대비심으로 다섯 가지 인식을 갖고 가르쳐야 된다. 예, 이제 그 스님 법문하시는 법사나 스님들이 이제 그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야, 아 이거 비법인데 이거 가르쳐줄까 말까 이러면서 아, 가르쳐줄까 말까 이러면 아까워하면서 그럴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 가르치려면 손을 탁 펴듯이 다 같이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꼭 주먹을 쥐고 내 안에 감춘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감추고 있는 법이 없다 아는 존재가 부처님 아직도 다 말씀하셨습니까? 못 알아들을까 봐 감추고 있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비밀로 감추는 법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 그렇잖아요. 네. 또 스님인 다섯 가지 스승이 다섯 가지 인식을 가져야 된다. 자신을 의사처럼 생각하고 정법을 약과 같이 생각하며 듣는 사람을 환자로 여기고 여래가 최고의 성인이라는 생각으로 갖기에 정법을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지속시키겠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기 자신이 가르친 사람이 의사고 이제 배우러 온 사람은 환자와 같아. 정법으로 처방을 해가지고 내가 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열애가 우리 부처님이 큰 최고의 대의왕이라고 말했어요. 큰 의사. 그리고 이제 정법을 오래도록 이 정법이 오래가야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칠 때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자, 그 스님은 이제 법사 스님은 법좌에 올라서 환한을 울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티벳의 큰 스승들은 한장 넘겨서 티벳의 큰 스승은 법문을 하기 위해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강의할 때 이어 들어오기 전까지 자신의 마음을 통해 잘 살피고 법좌에 오르기 전까지 반복해야 할 내용의 법에 대해서 법을 잊고 있는 스승들의 법에 대해서 법좌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법좌에서 삼배를 올린다. 예, 그렇게 그렇죠. 저도 그래 하고 있죠. 이제 법을 설하려면 항상 일주일 동안 법을 어떻게 설할까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내 방에서 나올 때까지 온면자도 삼아야 다 그걸 외우면서 부처님 대리니까 내가 지어내서 한 게 아니고 이제까지 40년 동안 절집해서 보고 들었던 거 다 배웠던 거 다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딱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부처님 대신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그걸 확신으로 해야 돼요. 근본 스승조차도 그래서 뭐 내 스승 위에 무스승의 깨보 스카모니 부처님부터 나라대 대학의 그 위대한 아티자 존자로부터 쭉 해가지고 쫑카파 대사로 법문 전해 내려오는 전수에는 그 스승의 계보가 있어요. 그걸 다 머리에 이고 있다가 내 심장으로 와가지고 다 녹아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그 밑에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모든 듣는 사람의 마음 동기를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스승이 말씀하실 때 밑에 개송을 같이 읽어봅시다. 위대하신
1: 선생님과 가르치는 것과 스승과의 전승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기회를 이해합니다. 제자가 방문을 하는 공도로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태어난
0: 양성한데 이게 동시에 듣는 이들은 함께 제자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위대하신
1: 선생님과 가르치는 것과 스승과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기회를 이해합니다.
0: 제가 방문을 듣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에 도움이 되는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이 법문을 들을 때도 마음가짐이 나만 깨닫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 깨닫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의 참선한 수자들이 화두를 들듯이 일체 중생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일체 중생. 나 일체 용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모든 동기에 일체 용서. 그 이게 무아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일체 용서이 체화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 전체의 동기는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동기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칠 대상을 분별하기. 이거는 이제, 스님, 가르치는 스승이 생각해야 될 텐데, 율장에 이르기를 법을 요청하지 않은 자에게 법을 설하지 말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법을 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청하도록 그 즉시 법을 설하지 말라. 네, 마음이 경만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사양을 해야지. 그냥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말이 하고 싶어서 그냥 계속 누가 안 찾아주나 이렇게 이런 태도로 가면은 법이 싸구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된다. 그치? 법이 충분히 쌓여가지고 사가지고 발효돼가지고 최상의 것만 나와야지 아무나 막 들어가지고 그런 대로 막 내뱉으려고 이런 식으로 법문하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10년 지나야 스님이 출가한 지 10년 지나야 화상이라고 그래요. 화상이란 말 들어봤죠? 이제 연속하게 그 남편 보고 저 화상이 그는 조선조 500년 동안 불교가 예? 선배들 유학자들에 의해서 배척당해가지고 잘못 써진 방식이라 여러분들은 남편 보고 화상이라 안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화상은 본래 10년 이상 된 스님을 화상이라고 그래요. 10년 정도 돼야 법문할 자격이 주어져요. 10년 정도 돼요. 그래서 교만심이 없어야 된다. 상대방을 살펴서 그가 받아들일 그릇이 된다는 확신이 되면 그때에서 비로소 법을 써야 된다. 근기를 알아야 된다. 근기는 불교에서 쓰는데 근기는 뿌리 근자, 그릇 기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 근기가 따로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근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기는 자기 마음 동기와 차근차근 수행하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근기가 커지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기는 정해진 아닙니다. 다 이제 제자를 바르게 이끌기 110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제자를 바르게 이끌기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2: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에 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3: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2: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3: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5월 구성한 국가유산청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에 조계종 스님 12명이 위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 문화의 중심인 불교유산의 가치를 넓히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여성 출가자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봉령사 여성 출가 학교가 제6기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입교자 11명 가운데 3명이 출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새로운 출가자 배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 포교의 황금밭으로 불리는 군포교 현장에 자비의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진해 보국사를 찾아 400여 해군 장병에게 계를 내리고 건강한 군 생활을 축원했습니다. 병원 전법 활성화를 위한 4부대 중에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묶어줄 연대망이나 행정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교단 차원의 든든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병원 내에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한 이웃 종교 사례를 통해 불교계 과제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구성한 국가유산청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에 조계종 스님 12명이 위촉됐습니다. 위원 스님들은 건축과 동산, 세계유산부터 전통기술과 지식까지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유형유산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찰 음식과 다비 등 불교의 전통 무형유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총원장 진우 스님도 한국 문화의 중심인 불교 유산의 가치를 넓히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국가유산의 지정과 해제부터 세계유산 등재까지 국가유산 정책의 핵심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국가유산청이 지난 5월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위원으로 위촉된 스님들이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유산에서 차지하는 불교 문화유산의 비중에 비해 불교계의 참여가 아직 부족하다며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분과별 활동을 넘어 위원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종교의 유산 등재 현황 파악과 유네스코 규정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도 주문했습니다.
2: 그 중심에 여러 우리 위원 스님들이 선도를 해나가야 할 그런 또 책무도 있고 또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스님들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서 선도해 주시고 한국 불교가 한국 문화유산에 있어서의 그 중심에 있다는 걸 각인시키는 데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방에 참석한 위원 스님들은 그동안 유형유산에 집중됐던 관심을 무형유산으로 넓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찰 음식 등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수행과 생활 속에서 이어져온 전통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겁니다.
3: 그동안에는 그 유형유산에 대해서는 그때도 신경도 많이 써서 우리가 뭐 국보 보물 이렇게 지정도 받는데 무형유산은 지금 사실은 수륙제 연덕에도 있고 수륙제하고 예수제 있고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부에서 이제 유형유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무형유산 쪽으로 치우쳐서 했으면은.
1: 1000년 넘게 이어온 불교 의례와 수행 문화 가운데 국가유산으로 보존할 전통을 발굴하고 나아가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다비나 수륙제 등 불교 공동체의 전통을 개별 사찰에 넘어 한국 불교의 문화유산으로 바라보고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까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4: 무형유산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님 말씀처럼 다비라든지 우리는 벌써 17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했던 것들을 하면 아마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위원으로 위촉된 성원 스님과

0: 운명스님, 서봉스님, 우봉스님, 도심스님은 각각 건축문화유산, 전통예능, 동산문화유산, 동식물, 사적분과에서 활동합니다. 또 현무 정운 철우, 법회은광 해일강림스님은 매장유산, 근현대유산, 국능유산, 세기유산, 민족문화유산, 전통기술지식, 지질명승 조경분과에 각각 참여합니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정책분과 당연직을 맡게 된 위원 스님들은 예방에 이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스님들은 2028년 5월까지 2년간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유산 정책의 불교계의 전문성과 목소리를 더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전통 문화유산 보존에 국가적 책무를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이재정 국회 문체위원장에게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대다수가 불교유산이라며 불교문화는 K컬처의 뿌리이자 후손에게 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교유산 지원을 특정 종교에 대한 혜택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국가 전통유산을 지킨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정 위원장은 한국불교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삶에 깊이 각인된 중심축이라며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적극 호응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나주 지역 불교 문화유산 보전에 힘쓴 윤병태 나주시장의 공로를 격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나주시 불교 문화유산 가치 규명과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1700년 우리 국민의 정신 문화를 이끌어온 한국불교의 정신이 담긴 유형의 결정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시 소재 불회사와 다보사, 중림사 등의 전각보수와 보전작업을 비롯해 영산강 전통문화축제의 8간회를 포함해 육성사업을 진행하며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불교 문화유산 보전에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윤병태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에 깃든 불교 정신을 드높이고 국민문화향유 증진과 전통사찰 보존 전승에 더욱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가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 환경 조성과 복지를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직할교구 신도회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승려 복지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부처님 법을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가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학규 직할교구 신도회장은 앞으로도 직할교구 신도 임원진이 마음을 모아 스님들의 복지 향상에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달식에는 김학규 직할교구 신도회장을 비롯해 이은임 수석부회장, 이동복, 김정래 감사, 양인휴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실제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며 여성 출가자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봉령사 여성 출가학교가 제6기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수 참가자 중 일부는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직접 삭발을 결심하며 단단히 각오를 다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입교자 11명 가운데 3명이 출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새로운 출가자 배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참회 진원이 울려 퍼지자 사각사각 소리와 함께 참가자들의 무명초가 떨어져 나갑니다.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그 법을 받아 지니는 스님들께 삼배를 올리며 수계와 지계를 엄숙히 다짐합니다. 어제 봉령사 여성출가학교 6기 참가자들이 출가 사문의 상징인 삭발의식으로 7박 8일 정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입교 직전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며 머리카락이 수행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곧바로 삭발을 결심한 20대 참가자의 남다른 발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 사실 엄마 몰래 했거든요. 이런 흩날리는 잔머리 가지고는 수행 6일 동안 제대로 못하겠다 이 생각 들어서 결국에 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번뇌도 끊고 내 수행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4: 스님들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거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느끼고 배우고 싶습니다.
2: 예불과 독경,

0: 올력 등 실제 출가자의 기본 수비는 물론 참나를 찾는 요가 선명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6기 여성 출가학교. 이번 기수 입교자 11명 중에서도 3명은 출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봉영사 율주 적연 스님과 학장 도혜 스님이 입교를 앞둔 행자 한 명 한 명에게 아픈 곳은 없는지, 왜 입교를 결심했는지 세심한 질문을 건넵니다. 삭발을 마친 행자들에게 수행자의 상징인 바루를 건네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1: 이 출가학교를 지원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보람되고 좋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0: 11명 행자들의 은사, 봉영사 주지, 여성 출가학교장 진상 스님은 여름 휴가철 안락한 휴식을 포기하고 입교를 택한 행자들을 보석에 비유했습니다.
3: 어렵고 힘든 것은 당연해요. 그 어렵고 힘든다는 생각은 저기 마당에 내려놓고 평화와 안정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속세에서 가져온 번뇌망상을 경내 삭발탑 아래 묻고 수행자의 삶 속으로 들어간 11명의 행자들. 다음 달 5일 회향식에서 또 몇 명의 출가자가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미래 불교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전국 600여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국 연합 캠프를 연 건데요. 나눔과 봉사,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정신을 다지고 미래 포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 현장,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전국 14개 시도시에서 모인 청소년들의 힘찬 발걸음이 경주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무문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국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전국 연합 캠프를 연 겁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지난 28일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제29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 연합 캠프 입제식으로 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캠프는 함께한 30년, 함께하는 희망을 주제로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소년들이 나눔과 봉사,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건강한 인성과 공동체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6: 파라미타의 새로운 30년은 바로 여러분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밝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5: 입제식에는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유하나 총장을 비롯해 광주 파라미타협회장 소훈 스님, 강원 파라미타협회장 선일 스님 등 불교계와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해 창립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7: 오늘 캠프를 하는 것은 큰 의미와 더불어 우리 불교 미래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8: 여러분의 꿈과 생각이 성경과 함께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 불교를 이끄는 소중한 힘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 캠프 기간 참가자들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미래등 점등과 마음서원, 음악놀이 페스티벌, SNS 쇼펌 공모전을 비롯해 불국사와 석굴암 문화유산 탐방, 진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문화,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미래 불교 인재 육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4: 청년포교의 황금밭으로 불리는 군포교 현장에 자비의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진해 보국사를 찾아 400여 해군 장병에게 계를 내리고 건강한 군 생활을 축원했는데요. 수계법회 현장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입장하자 진해 보국사 법당에 모인 해군 장병들이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스님을 맞이합니다. 보국사가 지난 28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계사로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해군병 726기 400여 장병 수계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 스님과 문화부장 월타 스님, 규정부장 진화 스님 등이 참석해 불제자로 거듭난 장병들의 앞날을 축원했습니다. 장병들은 지난날 지은 업장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신성한 5가지 계율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0: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열반의 행복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계는 승불의 경지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1: 연비의식에 이어 계첩을 받아든 장병들은 참된 불제자로서 신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태고종은 보국사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군 포교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수계법회를 통해 참된 불제자로 거듭난 400여 해군 장병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새겨 군 생활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2: 병원전법의 자생적인 역사 뒤엔 종단과 계층을 초월한 수많은 사부대중의 분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묶어줄 연대망이나 행정적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인데요. 교단 차원의 든든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병원 내에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한 이웃 종교 사례와 불교계 과제를 윤호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주계종 병원전법단이 파악한 전국의 병원법당은 총 49개소. 이 가운데 전법단에 속한 법당은 절반 수준인데 다양한 종단의 스님은 물론 지역 사찰과 뜻있는 재가불자들의 원력으로 문을 연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달래겠다는 숭고한 마음 하나로 싹을 틔운 전법 현장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자발성이 위기 앞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없고 병원전법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없다 보니 병원법당은 봉사자 한 명 구하는 일부터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4: 앞으로 누군가가 병원법당을 개원한다고 할 때 제일 마주치는 문제가 자원봉사자 문제. 인근에 있는 큰 사찰에서는 이미 신행단체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나의 봉사 부분으로 어떤 병원법당과 연계를 한다면 될 것이고.
3: 이처럼 지역 사찰이나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대가 절실하지만 각자 고군분투하는 불교계와 달리 이웃 종교는 조직력을 앞세워 체계적인 원목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만 해도 2000년 일반병원 종사자 모임을 시작으로 2001년 일반병원 사목부를 조직했는데 현재는 사회사목국 소속 병원사목위원회가 됐습니다. 22명의 사제와 28명의 수도자, 1,600명에 이르는 봉사자가 서울에서만 28개의 원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문과 다양한 봉사자 교육 자료까지 갖출 정도로 짜임새가 정밀합니다. 이처럼 천주교가 병원 현장에 역량을 집중하는 건 아픈 이들을 어루만졌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에 좀 많이 좀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병원, 의료사업 거기서 많이 좀 관심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3: 결국 병원전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개별 법당을 하나로 묶어 소통하고 행정적, 인적 지원을 조율할 범불교적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6: 병원 사목을 완전히 상설기관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임의단체예요. 조직의 상설기관으로 만들어서 종단에서 힘을 뒷받침해 주면서 움직여야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3: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아름다운 자발성이 빛을 발하려면 이제는 개인의 어깨에 놓인 짐을 불교계 전체가 함께 나누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마곡사가 한국불교 최고어장으로 존경받았던 취담당 일현대종사 35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마곡사는 어제 원로의원 철웅대종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종회의원 천산, 종봉, 태진스님 등과 문도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유훈을 기렸습니다. 원경스님은 대종사님께서 굴리신 법의 수레바퀴를 더욱 널리 홍포하기 위해 수행풍토를 진작하고 승가의 위의를 바르게 해 불국토를 읽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철웅 대종사는 다례제가 대종사의 수행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례제에 이어 제8회 마곡사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중앙승가대와 동학사 승가대학 등 10명의 학인 스님에게 각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경북 칠곡 망월사가 제5회 달서 100년 문화축제를 열어 시민과 불자의

화합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5일 백년이 피달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망월사 주지 동진 스님과 우회를 다져온 칠곡 신동성당 임재우 신부 등이 참석해 백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민과 화합의 마당을 펼쳤습니다. 동진 스님은 만개한 백년을 감상하고 향기를 느끼며 성찰의 시간을 통해 맑은 성품을 회복하길 기원했습니다. 망월사는 백년 연꽃차와 연잎차 시음회, 연밥 등을 시민과 불자들에게 제공하고 초청가수 축하 공연 등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 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친족 간에 항상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 질투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안색은 항상 온화하고 따뜻하게 하라.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견무신신 변제삼모

삼보대승야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신담인월 시사바세계 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음정산 선찰리본산금정총림 법무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공덕으로 재불보살님과 피지묘력으로 광급일에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시인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전과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에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령과 남우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목소리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4: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오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7: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 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1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1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보

0: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6: 중앙지검입니다. 박자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9: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덕공 호연행감열의 줄 이세간 품인법계의 시위신만계 성정상식국분원만견 풍성착연신서제 초발심시변정가

시방 삼세 부처님과 팔만 사천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네께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에

무릎 자라나서 날 적마다 종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0: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 조사 위상족, 경봉 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 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 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 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불교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에서 향을 피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향을 안 피우면 기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을 안 피우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님들도 새벽 예불부터 향을 피우고 향만 피우는 게 아니고 입으로도 향을 피웁니다. 그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이라고 하는 거고 큰절은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전부 다 그 5분 향례를 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향례예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거고 그리고 하나 폈으니까 뭐 이렇게

중간에 뽑아서 다시 피면 어떻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룰입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야만 신명과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을 청해 모실 때도 사시에 보면 스님들이 다 향화청이라 그래요.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고 또 입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절에서 기도할 때도 분향이 첫째, 그 다음에 천도제 같은 제를 지낼 때도 분향이 첫째예요. 분향이 첫째. 그리고 유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분향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향이 생략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세상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 생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향은 생략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생략에 대한 권한이 스님들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신도분들의 어떻게 보면 권리죠. 향을 피우는 거는 신도들의 권리예요. 기도 성취를 위해서 그거는 생략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게 싫으면 왜 향로를 놓든가, 밖에다가 향로를 놓든가. 아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전통에서도 계속 있었던 룰들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이에요.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9일이 지나면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어. 그냥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 근데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씩 웃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야. 근데 일단 판결을 받잖아.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 관계된 것은 동일 재판을 다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면 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걸로 걸 수는 있어도 같은 걸로는 다시 못 걸어요. 그래서 한번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종결입니다. 종결입니다. 그래서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광복절 특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는 대형 로펌을 쓰는 것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천도제는 광복절 특사예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천도제하고 49제는 완전히 성격이 분리되는 거예요. 천도제는 날짜를 협의합니다. 어차피 49제랑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다 끝난 거고, 이미 결정은 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천도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제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날짜에 괜찮겠어요? 이 날짜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을까요? 가족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세요? 이래가지고 내 좋은 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날을 공통으로 뽑아서 날짜를 정합니다. 아 진짜요? 그 얘기는 뭐냐? 아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성격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49제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고, 천도제는 그 관계 없어요. 그리고 49제는 단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 천도제는 10번 해도 되고 100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백중도 왜 매년 하나요? 백중은 단체 천도제입니다. 그런 걸 합동 천도제라고 그래. 합동 천도제라고 그래. 어떤 절에는 제사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제사를 붙여서도 지내요. 한꺼번에도 이렇게 막 엎어서 지내더라고요.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간대라도 다르게 끊어줘야 됩니다. 제사는 합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는 합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는 제사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뭐 이렇게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절에 지장전, 명부전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의 지장보살을 모신 곳이 있는 이유가 제를 동시에 돌려야 돼서 그래요. 합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간 타임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으면. 그래서
그건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관음전은 보통 한 군데, 지장보살과 관련된 거는 두 군데도 있어요. 절에. 왜 두 군데를 놨지? 이 절은? 일거리가 많은 거죠. 일거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나 이런 제에 대한 수요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시간별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절대 합동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는 절대 합동. 제사를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부. 부부. 그걸 합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도 누구한테 맞춥니까? 지금까지는 남편에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이 지금 막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위패 같은 거 쓸 때도, 한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남성분 중심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뭐 남녀 평등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유교적인 전통 문화에서는 부계 시족제라서 그래요. 부계 시족제. 남성 중심의 문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더라. 그리고 남들하고는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동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목욕 재계하는 재계입니다. 재계. 그래서 우란분절이라고도 하고 우란분제일이라고도 해요. 아니면 우란분제라고도 하고 우란분제. 거기서 제는 바깥쪽 제, 제사는 안쪽 제, 제사는 제비제. 목욕 재계할 때 제, 우란분제, 천도제, 49제는 제수생제, 아이제, 아이제, 아이제.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글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모제의 성격이 강해요. 추모제, 추모의례, 그 다음에 공덕을 쌓는다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합동으로 하는 추모의례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합동추모예요. 합동추모. 그것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 기리는 추모. 불교에서의 합동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모셔놓고 공덕을 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어드리고 아미타불 염불을 해서 속성으로 마일리지를 막 올려주는 거야. 올려줘. 끌어올려줘. 그래서 천도가 되게. 천도는 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쪽으로 가면. 그러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약간 속성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한 번 판결 난 건 끝입니다. 재심사라는 게 없어. 그래서 합동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공덕을 증장시켜주는, 그래서 불교의 제례는 음식을 먼저 공급해드리고 경전을 읽어드리고, 그 경전은 특별하지 않으면 금강경을 읽습니다. 금강경을 읽습니다. 금강경이 어떻게 보시면 지옥에서 나오는 경전. 지옥에서 나오는 경전이 유명한 게 화엄경하고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화엄경 전기라는 데 보면 거기에 왕명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엄경 구절을 얘기했더니 지옥에서 방면됐다더라. 심판받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방면돼서 다시 살아왔다더라. 그게 그 개송이 그게 파지옥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좀 외워둬. 외워둬. 잘 외워둬. 그래서 그거 한번 던져봐야 돼. 그거 한번 던져봐야 돼. 딱 죽은 것 같다 이러면 상태 별로 안 좋다. 자식이 무슨 뭐 나를 천도시켜 줄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일단 외웁니다. 외웁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이 그런 거 말고 얘기를 해보라니까. 그럼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패스. 아이고 씨, 제정신 아닌 놈 맞구만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종성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재진일 때도 언제나 해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모든 제의

식에 그 위에 들어갑니다. 약인용료의 삼세일체불 운관법계성 일체유신조 파지옥주는 옴가라지야 사바. 그렇게. 근데 지옥주는 파지옥주는 지옥을 깨트리는 진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송이 중요해요. 그 개송이 중요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지옥을 면하는 개송이 그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운관법계성 일체유신조. 외워도. 그리고 태평광기에 보면 제가 그걸 다 찾았다 그랬잖아요. 태평광기에 보면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살아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금강경을 읽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예수제 때도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 천도할 때 늘상 제가 그래서 금강경 사경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강경, 그리고 예전에는 돌아가시면 관 위에 명정으로, 명정이라는 게관 위에 덮는 거예요. 그걸 금강경 탁다라니를 덮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가르쳐줘도 되는가 모르겠다. 지옥을 깨트리는 부적이 있어. 좀 너무 야리한 것 같긴 한데 있어. 그 다음에 극락에 왕생하는 부적이 있어. 그게 조선시대 때 많이 보이거든요. 아니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야리한 거뭐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마 화장할 때 넣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넣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승려들이었을 겁니다. 왜? 조선시대 때는 화장이 안 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화장을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데서 죽은 사람.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화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화장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식의 문화가 최근까지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화장하는 거는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화장을 했고, 아니면 뭐 부검을 했어요. 그래도 화장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매장을 했었어요. 지금은 화장이 다 일반화돼서 사람들이 뭐 화장하는 거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교의 제사하고 화장은 충돌 구조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굳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장이라는 게 기본 전제 하에 제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리잖아요. 고려 때까지 불교 시절이었고 화장하는 문화들이 많았는데 왜 조선에 들어서면서 화장이 국법으로 금지될까? 유교에서는 화장과 제사가 충돌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충돌하지 않고 서로 그냥 지팔지흔드는 정도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룰 자체가 충돌해요. 그래서 대전제가 화장으로 돼버렸다면 제사는 선택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제사를 굳이 지낸다면 그것은 추모의 의미가 강해지는 거지 귀신이 와서 밥 먹는다라는 의미가 사라진다. 이렇게. 그래서 불을 다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하고 불교의 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는 추모의 의미가 있고 공덕을 쌓아주고 그로 인해서 천도를 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10번 하든 20번 하든 관계가 없어요. 충돌 구조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49제나 천도제는 화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화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화예요. 여기는 아예 시작부터가. 그리고 제가 단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사는 밤에 하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밤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하는 거예요. 11시 이후에 자시에 하는 거예요. 자시에. 그리고 그 집단에 남성분들만 참여자입니다. 여자는 준회원입니다. 남자만 종회원이에요. 왜냐하면 부계시족제이기 때문에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같은 성씨를.
그러면 딸도 같은 성씨 아닙니까?

갈 사람이죠. 갈참입니다. 갈참입니다. 며느리는 성씨가 다르죠. 그러니까 왜 며느리는 참여시키지 않나요? 성이 다릅니다. 그거는 같은 성씨만 들어가. 그리고 장애인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자나 이런 사람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래는 적자들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분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적통혈통에 들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 예전에는 장애인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제사의 주체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원래는 내가 그런 거 아니고 룰이 그렇다고, 룰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리잖아요. 공자가 태어나게 되는 이유가, 공자 아버지가 숙량을이라고 하는 분인데, 공자 세가에 나와, 사마천에 공자 세가나 이런데, 숙량을이라고 하는 분인데, 마누라 사이에 딸 하다가 아들이 나왔어.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올자예요. 올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소아마비. 예전에는 소아마비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소아마비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지금은 소아마비가 눈 씻고 봐도 없는데, 예전에 참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소아마비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소아마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제주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들 했는데 하필 장애인이 걸린 거야. 그래서 시바지를 두는 게 공자 어머니입니다. 안징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임신이 됐고, 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공자하고 안징제라는 공자 어머니, 지금 공자는 뱃속에 있는 거야. 그걸 쳐내버렸지. 너 나가를 시전했지. 그래서 공자가 니구산 부자동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시바지로 들어가서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임신은 했는데 남편 죽고 이제 참 안타깝지. 그리고 안징제가 또 그렇게 오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살겠어. 비극적인 거지. 그래서 장애인도 제사는 참석을 못해요. 그리고 제사는 밤에 하는 거고, 남성 집단만 하는 거고, 그 집에 적통 남성들만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 반찬이 중요한 겁니다. 음식 공급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영혼으로 존재하고는 있는데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돼. 그게 음식 공급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전 사람들은 고기 반찬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고기 반찬.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사 제자를 이렇게 글자를 쪼개보면 육달월이 들어간다. 그게 고기 육자예요. 고기를 채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상을 올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도 올리고 생선도 올리고, 그게 메인이에요. 비싼 거. 비싼 거. 그리고 생선은 나중에는 이제 좀 영험한 생선을 올린다는 관점도 있어요. 좀 좋은 생선? 좋은 생선은 두 종류입니다. 비늘이 있거나, 어라고 하는 거. 치가 아니고, 어라고 하는 것들이 비늘이 있어. 잉어. 뭐 이런 식으로, 치는 비늘이 있는 게 아니고, 껍질이 있어. 갈치. 예. 다 그런 건 아니야. 고등어 이런 거는 또 어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가 그래. 그리고 수염 난 고기 또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수염 안 나는 사람은 세 종류 여자, 넷이, 어린애. 그래서 수염 난 게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염 난 고기를 높여줘. 그리고 수염 난 고기 중에서 비늘이 있으면 더 높아. 그러면
딱 계산해 보면 잉어죠. 잉어죠. 비늘 있는 생선이 아니면 올리지 않는다. 비늘이 갑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재산은 원래는 반문하고 남성 중심이고 그 다음에 고기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라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위에만 할 수 있지 밑에나 옆에는 할 수가 없어요. 밑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식이야. 자식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불가해요. 불가해요. 자식 제사 불가합니다. 뭐 삼촌이나 이모가 있는데 그냥 뭐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것도 재산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친밀도라는 것도 있거든. 피 농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피 농도가 뭐냐면 1촌, 2촌, 3촌 뭐 이런 게 피 농도예요. 피 농도라는 게 당연히 있고, 그리고 친밀도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뭐 형제보다도 삼촌하고 계속 같이 살았어. 그럼 그쪽에 더 친밀도가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막 선택적으로 좀 달라져요. 환경이. 어떤 분은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건데 이 정도 인원이면 그래서 재산은 직계만 가능하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조선시대 때 왕이 계승과 같다. 왕이야. 왕 예를 들면 영조야. 아들이 사도세자.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죽었어. 그러면 사도세자 옆으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정조 세손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재산은 자기 자리 게 아니면 받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장남이 안 지내 그러면 냅두는 거지 차남이 지내는 게 아닙니다. 차남이 지내면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내립니다. 차남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장남이 뺀돌거려가지고 그런 집 많아. 저 안한닥하고 뭐 갑자기 교회를 가고 뭐 집사락하고 뭐 5만 이상한 약을 팔아. 그래서 안한대. 그래서 또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형제들만 있으면 다행인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걔가 안하는데 너라도 좀 해주면 안되냐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마음이 약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하는 거야. 좋을 거 없습니다. 좋을 거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피는 통하는데 부정이에요. 체이구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체는 맞는데 몸은 우리 아버지 자식이야. 하지만 정위가 아니야. 할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이번에 내가 취업했잖아. 한턱 낼게. 이러고 사람은 내가 주변 사람들 이래가지고 안 그러면 뭐 결혼했어. 내 자식이 결혼했어. 그러면 오신 분들 절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점심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장례도 이렇게 해서 잘하면 제가 이번에 점심 공양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전체 다 골든벨이지. 골든벨 딱.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딴짓한 사이에 옆에 놈이 냈네. 자기가 낼 자리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난 벌써 받아온 지 오래됐는데 어쩌죠. 받아올 수 있는 차남이 받아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장남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오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차남이 가지고 오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거를 내가 어머니 계셨을 때는 대충 이렇게 그냥 해. 그 뭐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어머니 체면을 봐서 해드리는 거야. 내가 뭐 간절한 효자는 아니지만 해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해드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 자식에게 그게 가는 건가요? 첫째 저 집으로 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조선시대에는 그런 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받아온 거는

적절한 방식으로 끝내버리는 게 맞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 제사는 밤에 하는 거고, 그 성씨의 남성들만 하는 거고, 고기 중심이고, 고기 반찬 중심이고, 그리고 직계 위에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자식도 안 되고, 뭐,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그 혈통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논점을 보면, 종법제라고 하는 건데, 혈통에 대한 논점이에요. 그리고, 불교의 제례라고 하는 이 재계, 49제, 천도제 같은 이런 재, 그건 목욕 재계거든요. 밖으로 제자, 재계라고 하는 것은 추모가 바탕이 되어 있고, 플러스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는 대목이 들어가요. 우리 절에서는 경전 안 읽던데요? 금강경 이런 거 안 하던데요? 아닙니다. 그 의식집에 보면 열반경, 그 다음에 법화경, 그 다음에 금강경, 그리고 화엄경의 엑기스, 제일 중요한 대목을 한 대목씩이라도 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중간에 들어보면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이런 걸 해. 그게 지금 화엄경 파트를 그 한 대목으로 퉁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약인용료의 삼세일체불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열반경 파트에서는 대부분 어느 게 들어가냐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기 들어가. 그러니까 다 한 구절씩은 빼놓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는 최소치로 이 정도는 해줘야 상도덕이지 라고 해서 이 4대 경전, 그러니까는 화엄경, 법화경, 그 다음에 반야경에서 해당하는 금강경, 그리고 열반경, 이 네 개의 핵심 경전들의 한 구절씩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로. 영가 천도 종합 선물 세트로. 그리고 이제 스님이 거기에 추가로 금강경을 읽어줘. 시간이 좀 밭으면 16품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또 16품 읽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좀 여유로운 스님이고 한번 진탕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한 방에 다 읽어. 그러면 밥 시간이 보통 1시가 넘어갑니다. 아니야, 진짜야. 그렇게. 그래서 불교에 요 재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모 플러스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먼저 드리고 음식을 먼저 공양을 올리고 경전을 그 다음에 읽어드려요. 의식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을 청해 모시고 그 다음에 영가분을 청해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법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음식을 먼저 돌아가신 분께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이건 유교의 제사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먹여주고 그 다음에 경전을 한번 읽어드리고 아미탑을 염불을 해줍니다. 순서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공덕을 쌓게 해서 그 공덕을 증장시켜서. 그게 49제 천도제의 기본 룰이에요. 기본 룰이고, 49제 천도제, 뭐 우란분제 다 마찬가지예요. 낮 예입니다. 밤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아니고 채소 중심입니다. 이걸 소제라고 합니다. 고기 중심을 육제라고 합니다. 육개장, 체계장 들어보셨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기 중심의 제를 지내면 육제, 그 다음에 채소 중심의 풀만 올라가요. 그러면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이렇게. 그래서 불교의 추모제는 가까운 사람들을 다 해서 공덕을 쌓고 화합시키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들을 다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유교는 술래고 불교는 다례입니다. 차례입니다. 차례.
그래서 차를 올리면 불교예고 술을 올리면 유교예요. 그리고 추석하고 설은 차례라고 하던데 왜 술을 올리나요? 그건 원래 불교의 추모예요. 원래 불교의 추모예. 그래서 낮에 하는 거예요. 해 떴을 때 하는 거예요. 밤에 하지 않는다고. 차례 밤에 지내는 집은 없어요. 설에 막 밤에 누가 그걸 떡국 먹고 있겠어.

말을 쓰는 불교 예법이었는데 나중에 조선을 거치면서 유교식으로다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추석하고 설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차례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왜? 그건 제사 범주가 아니고 현충일 같은 거예요. 현충일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지 그것을 바꿔도 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꼭 6월 6일 날 할 게 뭐 있어? 그냥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추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꼭 설이나 추석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은 조금 더 여러분이 프리하게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사가 있어. 유교의 제사, 불교의 불교의 재계, 유교의 제사, 불교의 재계, 고사는 무속의 고사입니다. 무속의 고사. 그래서 고사는 고사가 언제 하냐면 이사 같은 거 아니면 개업 뭐 그러니까 새로 뭐 업을 시작했다거나 이런 거 고사의 메인은 고사는 그 집에 안주인이 하는 겁니다. 고사의 주체는 그 집안의 여성이 합니다. 여성 중에서 대장. 여성 중에서 대장. 제사는 남성 중에서 대장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고사에서의 메인은 팥시루떡입니다. 그리고 고사는 낮에 하는 겁니다. 낮입니다. 그리고 팥시루떡을 통해서 부정을 털어내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뭐 집을 새로 지었거나 뭐 이럴 때 시작과 관련된 거야. 그러면 기운이 충돌한다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걸 했었어요. 여러분 세대까지만 하셔도 그게 여러분이 결혼할 때 사주 단자를 가지고 함이 들어가. 동네가 시끄러웠어. 오징어 탈바가지를 쓰고. 어떻게 보면 짐 캐리의 마스크보다 더 대단한 마스크가 우리나라에 오징어 마스크가 있는 거지. 얼굴이 오징어야.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냐면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이쪽 집안에 쉽게 말해서 나무로 얘기하면 이쪽에서 자라던 나무를 이쪽에다 이렇게 옮겨 심잖아요. 조경수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가 몸살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크던 땅하고 뭐 토질이나 뭐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게 좀 다르겠지. 그리고 옮길 때 뭐 뿌리도 잔뿌리도 좀 상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시름시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사주 단자를 가지고 그 시댁으로 시월드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옮겨온 그쪽이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죽으면 새로 뽑으면 되니까.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 패백 때 대추하고 밤을 던지는 이유가 대추는 벽사입니다. 삿된 것을 물리친다. 대추, 격조목 뭐 이런 거 있잖아. 빨간색을 가지고 일종의 팥하고 똑같은 거야. 삿된 걸 물리친다. 밤은 전율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전율해라. 납작 엎드려서 입 닦고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밤 던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추까지는 괜찮은데 밤은 그게 여성차별에 굉장히 안 좋은, 근데 그 뜻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밤율자하고 전율율자는 달라요, 글자가. 근데 그거를 음을 같이 해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에 오면 전율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러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좀 헷갈리니까 잘 몰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산인가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밤이 다산으로 쓰이는 적이 없습니다. 왜? 밤은 끼껏해야 세 개에서 두 개가 들어가요. 요즘은 종자계량에서 하나에 하나가 들어가고. 아니 맞다니까. 어렸을 때 밤 안 까봤어? 그러면 두 개에서 세 개. 제일 기준이 세 개예요. 보통 밤 까보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는 이렇게 납작하게 하나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그러면 3명 나

라는 뜻이잖아. 아, 지금은 세명도 인간 승리지. 하지만 조선시대 밤은 굉장히 그 당시에 평균도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율하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밤을 던지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 며느리 받을 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추만 던지셔.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왜 대추를 던지느냐?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제 몸살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거기에서 며느리가 몸살하는 건 됐고, 그건 다시 뽑으면 되니까.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지금 이게 센 놈이 들어오면 이걸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람을 잘못 들여서 집안이 절단이 났다. 애가 죽었다. 여기서 애는 내 아들이야. 전부 그걸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 그래서 그 기운을 잘 섞기 위해서 삿된 거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가 함 들어갈 때 시끄럽게 하고 하면서 삿된 것들을 소리로 쫓아내. 네? 그리고 패백 같은 거 이런 거 받을 때 대추 같은 걸 해서 이거 쫓아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셔? 그와 마찬가지로 집을 신축했다거나 뭐 증개축을 했다거나 안 그러면 뭐 사업체를 새로 하면 새로운 게 벌어지니까 기존 판하고는 약간 다르겠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 뭐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야. 근데 거기에 상가가 10개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뭐 마라탕집이 생겼어. 그러면 이게 또좀 변동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나쁜 것들을 털어내고 융합시키는 게 파십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재산은 밤에 하는 거, 남성이 하는 거, 집게만 하는 거, 고기 올려놓는 거, 술 중심, 유교. 이건 유교. 불교는 집게가 아니고 아무나 다 에브리바디. 그리고 채소로 하는 거, 소재. 그 다음에 공덕을 쌓아주는 거, 공덕을 쌓아주는 거. 그리고 낮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술 대신에 차를 올리는 거, 차를 올리는 거, 그 다음에 고사는 여성이 하는 거, 그 집안의 어른 여성이 하는 거, 안주인, 그 다음에 기운을 섞어야 되니까 파시루떡으로 그걸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걸 나눠 먹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사 가면 파시루떡을 돌리고 이렇게. 그래서 떡도 내가 그게 있다 그랬잖아. 떡도 백설기는 제사용 떡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삿된 거를 쫓는 고사용 떡은 파시루떡이고 팥떡이고. 그리고 이세 가지, 그다음에 고사는 무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 무속. 이렇게 세 가지가 달라. 이세 가지를 다 통해서 하나로 꿰뚫는 게 있어요. 오늘 지금 우람분절을 맞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 향은 선택, 이거는 뭐 선택 요소가 아니고 필수 요소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사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재계하고, 그 다음에 무속의 고사하고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백종 49재는 합동 천도제, 일종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떼거리로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고, 7월 보름이라고 하는 해제일에 맞추어서 그 동덕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더 마일리지를, 단순히 경전만 읽는 마일리지가 아니고 그 수행 마일리지, 스님들의 수행 마일리지까지 더해서 따블 따따블로 해서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3: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불교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앙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향해 마음을 보내고 있나요? 누구를 그리워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며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의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일 수도 있으며 평생 붙들고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갈망은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목마르기에 물을 찾고 그리기에 사람을 찾고 이루고 싶기에 길을 떠납니다. 언제든 가질 수 있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면 애틋함도 간절함도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의 긴 구애인지도 모릅니다. 연인을 향한 구애도 있고 꿈을 향한 구애도 있으며 행복을 향한 구애도 있습니다. 예술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향해 구애하고 수행자는 깨달음을 향해 구애하며 누군가는 평온한 삶을 향해 간절히 구애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살아갑니다. 공작새는 짝의 마음을 얻기 위해 눈부신 깃털을 펼치고 춤을 춥니다. 그 춤은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얻고 싶은 열망이 온몸의 춤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애의 춤을 추어야

하지요. 사랑을 원하면 사랑의 춤을 추어야 하고 신뢰를 원한다면 신뢰의 춤을 추어야 하며 인연을 원한다면 인연을 향해 춤을 추어야 합니다. 구애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하며 내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열리지 않으니 마음을 얻으려 하면 두드려야 하고 기다려야 하며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0: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언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언,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소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언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수대공덕이라 조그마한 걸 베풀어 가지고 큰 공덕을 받는다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게래요. 근데 저 부처님이 직접 설해 놓으신 아함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아함경에 보면은 그 부처님의 그 모친의 그 유래를 그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처님의 그 모친이 그 생전에 이제 계실 적에 궁전에 이제 처해 가지고 있을 적에 그 궁전에 백보 이제 사람이 걸은 거리로 백자죽을 걸어가는 그런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방이 백보를 걸어갈 수 있는 내에 이제 금은과 유리로써 이제 땅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그 땅에 그렇게 이제 금빛도 나고 은빛도 나고 유리와 모든 그 칠보빛이

이렇게 그 이걸로 장엄이 돼서 그렇게 아마 휘황찬란 했던가 봐요. 그런 데다가 이제 또 그 수용하는 데 쓰는 백미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자기 그 앞에 다 진열되어 있고 다 나타나 있는 거래요.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고, 예, 우리말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복수형을 하고 이렇게, 예, 그 부처님 모친께서 있으니까 그 당시에 아라한 윤자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아라니는 누구냐면 부처님 사촌입니다. 그런 게 이제 부처님 모친한테는 조카 아니겠어요? 그런 게 이제 그 부처님한테 그걸 물었어요. 부처님께 이제 말씀이기를 이 부인이 말하자면 자기 숙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옛적에 이제 그 아주 그 이제 아니 어째서 이런 그 찬란한 그런 그 수용을 복수용을 합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이기를 그 부인이 옛적에 아주 그 가난한 집에 이제 어떤 집 딸로 이렇게 태어났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쌀을 한 대 가지고 저 길가에 석불님이 한 분 있었는데 거기다 쌀을 한 대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해서 그런 그 복수형을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그 아란전자가 물은 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그 앞으로도 그뿐 아니고 500생을 그런 게 500생을 이제 살도록 이제 전륜왕위를 지어서 이제 전륜왕이 된다 이겁니다. 또 500세에는 이제 제석신의 이제 몸을 지어가지고 있고 또 500세는 이제 대국왕위를 또 받고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그 모든 그런 그 쾌락을 다 받은 후에는 그 마야 부인은 그 몸에서 이제 천불을 이제 또 출생을 시킨다 이겁니다. 이제 그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 태자를 낳아서 키워서 성불한 그 부처님을 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천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청정광열애가 이제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러니 그 공덕이 그 쌀 한 대를 갖다가 그 노변에 석불님한테 올렸는 그런 공덕으로 해서 자 이와 같은 그 복을 받고 최후 내중에 가서는 청정광열애가 이제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봐서라도 오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그 부처님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모셨으니 그 아마 그 부처님 모친이 쌀 한 대 갖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올린 공덕보다 몇 배우 이상 크리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본인 부처님께서 직접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부처님은 그대로 모든 중생을 상대해가지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쓰면 그런 복을 받는 거고 또 어떻게 마음을 잘못 쓰고 어떻게 하면은 또 죄를 받고 하는 걸 말씀을 해놓으셨지 무슨 복을 이제 산 사람끼리 무슨 과실을 주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자기가 복을 짓는 게고 복을 감하는 것도 스스로의 자기가 감하는 게지 누가 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게요. 자 이래서 이 부처님은 모친도 그 석불님한테다 쌀 한 대 올린 것도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지 누가 그 올리라고 시킨 건 아니다 이게요. 자 이래서 어찌 했던지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가지고 그런 걸 추궁해 보면 이제 과거에 그런 인연이 이제 있었다 이거죠. 부처님한테 올리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을 보고 그런 좋은 일을 보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보았거나 뭔가가 이런 것을 해서 느낌이 있었기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제 올렸다고 이렇게 한 과정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복으로서 이제 그렇게 부처님이 모친이 이렇게 굉장한 그 복을 받고 최후에 가서 이제 청정광렬회가 이제 되실 때다. 부처님께서 미리 예언을 그 해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인이 그 부처님 모친이 어느 지점에 어디께까지 와서 계시는지 그거는 꼭 잡아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청정광렬회의 지위를 가는 데까지 향하는 그 중간에 어느 지점까지 그 가져 있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이제 믿어집니다. 자, 이래서 이 부처님께 이렇게 그 모시고 부처님에게 그런 경성을 드리게 되면은 물론 그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가장 소원을 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첫째 이 생활을 살아가는 데는 재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고 또 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증장되는 것이 이제 원이고 복도 많아야 되고 명도 오래 살아야 되고 하는 데는 중간에 아무 재앙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그거는 인지상정으로 중생의 입장에서는 다 있는 겁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처님한테는 그런 수복이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다 초월한 분이고 그런 재해라는 것도 거기에 구애를 안 받고 다 이제 초월을 했다 이겁니다. 부처님은.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은 아직 초월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필요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으신 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편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많이 끌어와야만이 자기 마음이 흐뭇하고 뭘 가진 게 많으면 자기가 힘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히 이제 그 자기가 이 오래 살고 이 건강한 것도 자기 마음으로서의 마음부터 건강을 하고 마음부터 쾌활해져야 예, 그 수명을 가지게 된다고 이럽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생활과 모든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하기를 유무어를 많이 하고 유무어 성이 많은 사람이라야 오래 살고 건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남을 잘 웃기고 또 남을 웃기는 이기 때문에 남에게 이마살을 찡그리게 하는 짓은 안 할 게거든요. 그러니 자기 마음이 쾌활해야만 남을 웃기지 자기 마음이 쾌활치 못한 사람은 남을 웃기질 못합니다. 자, 그런 것 뿐만은 그게 이제 자기 마음으로서의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서의 만드는 게고 오래 못 사는 것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사람이 기분이 안 좋고 항상 그 쾌활을 그런 느낌이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제절로 그 이마가 찡그려지고 얼굴에 또 이 주름살이 자주 자꾸 생긴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정신과 모든 힘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쪼그라지고 자꾸 오그라지다 보면 결국 이제 가게 마련이다, 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과 그런 걸 모두 인식한 나머지에 아마 유머를 많이 하고 유머성이 풍부하니라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래서 일생에 그런 재해도 없어야 되겠고, 또 후에는 다시 그런 재해의 그 침범도 안 해야 되겠고, 이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는 무상 대과를 이룬다. 무상 대과라고 하는 건 이상 더 크고 높은 데가 없는 최후 마지막을 얘기하는 그겁니다.

부처님이 처해 있는 경계인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보리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그 인행이 다 마감이 되고 과상에만 올라간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일문 권석이 제재란 이재란 하고 자기뿐만 아니고 자연히 부처님을 모신 그 가정이나 가족들 모두 이 친척들까지도 모든 그 재앙이 다 여의지고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동독이 함청경이라 한 가지 모든 그런 그 무료주의 이익을 얻고 그런 청경한 것을 다 얻게 이제 해줘야 한다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런 그 뜻과 이런 그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 듣고 이래 해도 실제 그걸 실천에 옮기는 이가 드물고 이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지만은 자기 처해 있는 환경 여건이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잘 안 맞아진다 이게요. 가령 예를 들면은 부처님한테라도 절을 몇 번이나 더 하고 가면 싶으지만은 자기 그 생활 제도가 빨리 가야만이 되는 게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가령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다 말고 놔놓고 왔다든지 아니면 연탄이라도 가서 얻는 칼을 넣어야 할 텐데 늦게 가면 꺼져서 꺼지면 그걸 다 살리기가 어렵다든지 자 이래 되면 이제 부처님한테 절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빨리 가야 된다 이게 그 자기 생활 그 제도와 환경이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역시 모두 이 중생계는 무시 못하는 그런 그 생활에 이제 다 그게 장애적으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그런 그 불교의 조회가 깊고 많은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이리저리 잘 피하고 잘 이해를 하고 또 해석을 잘 하고 해서 해주지만은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딱 맥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풀어지지도 않고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소견이 안 생기고 이렇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피하고 그런 건 잘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밝아야 한다. 지혜가 밝아야 한다고 하는 건 마음으로서의 어떻게 딱 이렇게 맥힌 애로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비껴지고 이것이 풀려진다 하는 생각이 팍 들어 안 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지혜가 밝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팍 들어 난다고 이럽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야말로 자기가 참 죽지도 살지도 않는 그런 경계에 이르는 그런 그 지혜까지도 밝아서 이제 속히 잘 실행이 되고 잘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불교에서는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 거는 죽는 것도 걸리지 않고 사는 것도 걸리지 않고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중심에서 있는 문제지 육체를 떠난 입장에서는 그 생사와 그 구애가 이제 없는 거다 이게요. 근데 중생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죽고 사는 것이 없다고 하고 그걸 어떻게 초월하느냐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든다 이게요. 근데 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한 게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육체가 죽는 게고 육체가 사는 게지 마음 자체는 죽어도 그대로 있고 살아도 그대로 있고 산다고 해서 뭐 별스럽고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뭐이 감해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요. 다음은 그저 거기 영향이 미치는 것은 육체에는 영향이 미치지만 마음에 가서는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시 그 지수화풍 사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어가지고 역시 그 땅과 또 물과 바람

물, 요 네 가지가 이렇게 한때 뭉쳐서 육체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래되면 인연이 다 되면은 각각 그게 흩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사람이 죽으면 이 뼈와 살키는 이제 다 흙으로 간답니다. 흙에서 온 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모든 액체, 오줌이나 피, 고름 이런 거는 물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물로 가고. 또 이제 이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연 하에서 자연 불에서 온 게기 때문에 이제 자연 그 왔던 그 불 그 자리로 다 돌아간다 이게. 또 이제 이 동작하는 거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움직이고 하는 건 그 풍에다 속해가지고 풍이라고 그래요. 그건 역시 이제 풍으로 돌아가고 네 가지가 네 가지로 각각 하고 나니까 아무 근본 남는 것이 없는 게래요. 그래서 그게 그 육체가 그래서 그걸 허망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허망하다고 하는 건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거. 또 부정이라 이제 깨끗이 못하다. 그게 여러 가지가 그 조합이 돼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폭 그 부정하게 이렇게 봅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따스한 기운을 머금은 백양산 자락. 옛 가야와 인연 깊은 천년고찰 운수사는 임진왜란으로 가람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고도 부처님 지혜의 법등을 꺼뜨리지 않았던 유서 깊은 가람입니다. 도량 구석구석 배어있는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어린 손길 덕분에 이제는 종교를 떠나 부산 시민의 쉼터로 자리 잡았는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서 누구나 타종할 수 있는 범종은 스스로 마음을 밝히는 운수사의 명소지요.

군수사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곳은 2016년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을 해체 수리할 당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1655년에 완공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조선시대 불교 건축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운수사가 신라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스님들의 중요한 수행처이자 백성들의 귀처였음을 보여줍니다. 옛 사람들의 정성을 기억하며 미래에 전하겠다는

0: 열애는 법왕이라 업식이나 무슨 뭐 업이다 무슨 뭐 인과이다 그건 상관없는데 자제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 중생은 대부분이 업식에 걸립니다. 마음대로 조금만 하려기도 법에 걸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치에 걸리고 법에 걸리고. 그러니까 천상 인간이 득했다라는 게 걸림없는 생활, 자유로운 해탈길은 본래 문이 없다. 대도는 문문이라 해서 문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중생이 자꾸 대문을 만들고 문을 만듭니다. 자기 업식으로 자꾸 쌓여 자성자박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자꾸 묶읍니다. 묶을 짓을 하니까 결과는 나에게 묶여지는 거예요. 그걸 묶을 필요도 없고 바로 해탈하는 법이 직신이 성불이라. 바로 우리 이 몸 가지고 금생에 공부를 하세요.
1: 운수사 주지에 이어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성호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금정충림 범어를 설립해 새로운 자비 나눔의 기틀을 다지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사상을 지역사회로 확장시켰습니다.
2: 다른 데 종교는 노인 요양원 또 복지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 하지 않아요? 시니어 그릇 같은 거? 근데 우리만 못했어요. 부산서. 그래서 성호 스님이 형님 그거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좋다고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나하고 성호 스님하고 빡빡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어요. 스님들이 성호 스님을 보고 그 교과서로 삼은 거예요. 성호 수행하는 그 자체가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근래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보통 주지하면 아침에 예불 같은 거, 금방 같은 거 잘 안 들어가거든요. 금방에 들어가서 고향하시고 새벽에 예불 안 빠지시고 또 4시에도 시간 나면 법당에 들어가시고 그런 스님이에요.
1: 가람수호에 매진하면서도 수행을 놓지 않았던 선사. 성호 스님은 불사는 조용하게 해야 한다는 남다른 철학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3: 50년 전에는 누가 관심 갖지 않는 아주 작은 암자였는데 왜냐하면 한 시간 이상을 걸어야만 되니까 그럼에도 수행자들은 이런 초소가 좋다 해서 이제 우리 운사의 인연이 되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더 신기한 거는 그때 우리 스님은 선원에 계시면서 수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큰 108평 법당을 구상하셨는지도 신기한데 아마 우리 스님께서는 선견짐이 있으셔서 미래는 범일이가 올 때 포교를 잘 할 것이니 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냐 해서 아마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0: 축원이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이 세상 이곳에
1: 성호 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지만 운수사는 여전히 불자들의 신행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도심 속 전법 도량입니다.
2: 어려운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한테 이제 몽산 큰스님은
1: 체계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강의로 소문이 찾아온 운수사 불교대학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각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 수행까지 신, 해, 행, 증을 두루 배우고 익히는 불교 인재 양성의 거점입니다.
2: 노렐라이, 원래 노렐라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
1: 종교 인구가 줄어든 시대임에도 2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의 열정이 모여 지난해까지 50세기의 졸업생

0: 배출한 부산을 대표하는 신도 교육기관이죠.
1: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이상한 메이커 있는 절 뒤에다가 절을 하려고 했더니 한번 해보세요. 삼범인,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눌리면 공부됩니다.
2: 군산은 오래동안 다니셨나요?
3: 네, 저는 네 번째 지금 수업 받고 있습니다.
2: 그러면 4학기 동안?
3: 네.
2: 예. 여기 오니까 어떤 점이 좀 좋으세요? 리우 대학?
3: 마음이 편안하고요. 일단 뭐 밑에 내려가서 나쁜 마음이 스님 강의 들으면서 아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2: 그 사실은 이 그 대학 강의가 7시 30분 좀 늦은 시간이잖아요. 네. 괜찮으세요?
4: 예. 네. 어차피 집에 있어도 그 시간에 누워서 TV 보고 여기 오면은 스님 강의가 좀 즐거워요. 항상 마음이 좀 뭐라나 편안하달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2: 어떻게 알고 이렇게 불교 대학에 강의하시는?
5: 제가 이 절에 한 3년 다녔어요. 다녔는데도 대학교를 뭐 모르고 불교 대학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나온다. 이번에 너무 스님이 너무 좋으시가지고 너무 대학을 잘 공부도 잘 가르쳐 주시고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일주일 되면은 이 시간이 기다리지는 거라예. 그래서 이제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기로 오고 있습니다.
0: 운수산은 사계절 내내 꽃이 아름다운 도량으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백양산의 단풍이 깃들 무렵 굴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운수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선사하기 위한 국화 분재 축제 때문인데요. 운수사 불자들이 오랜 시간 정성스레 가꾼 수백 점의 국화 분재와 꽃 공양 작품들이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됩니다.

0: 운수사 여기저기 곳곳에 많은 꽃들을 심어서 봄에도 꽃이 피고 여름에도 꽃이 피고 가을에는 아까 말씀하신 꽃무렵이 피고 또 서리에도 죽지 않는 또 겨울 초입에는 이런 또 국화축제를 해서 또 많은 분들한테 힐링이 되게끔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셔갖고 아주 멋진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국화향기 가득한 운수사.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정겨운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추억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사진이 빠질 순 없겠죠?
2: 주말에 산행 산책도 하고 하는 그런 때 또 이렇게 국화도 보고 절도 찾아오고 또 이 단풍도 지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불자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불자들이 그 항아리를 이용해서 우리 전통 그런 가구, 전통 어떤 생활 연기를 모아가지고 나무 하파에다가 이렇게 놓는 또 불자들이 집에서 키우는 것들을 또 갖다가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준비하는데 거의 1년을 준비하더라고요. 계속 준비하셔요. 그래서 그 우리 불자들 정성이 엄청 들어가는 그런 거죠.
3: 저는 여기 대웅전에 운수사 부처님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러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국화축제인 줄 알고 딸한테 이쁘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보통 때 잘 오는데 혼자 오니까 이쁜 사진을 좀 찍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진 찍으러 딸을 급히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와서 사진 찍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해요 여기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운수사는 참 정말 정겹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이라서 제가 매일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이기도 하고요.
1: 운수사 국화 분재 축제는 그동안 6번을 개최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덕분일까요? 준비하는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도

0: 날날이 환희심이 깊어진답니다.
1: 천연고찰이면 좋은 게 1년 12달 물 흐르죠. 참 많은 사람 오죠. 그 다음에 범종을 갖다가 누구든지 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곳곳에 있는 그대로 이런 좋은 도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도랑하고 인연맺은 거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원적에 드시기 전 성호 스님께서 남겨주신 개송을 가슴에 담고 양평 서종사와 운수사를 오가며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는 제자 범일 스님. 매일 새벽 부처님 전에 올리는 예불이지만 오늘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긴 세월 염원했던 스승의 부도탑과 추모비 제막식이 내일로 다가와서인데요. 해외 성지 순례를 가서도 새벽마다 참선을 이어간 참다운 수행자였고 수행하는 이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격려해 주시던 은사 스님. 그 그리운 모습과 목소리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하게 떠오릅니다.

0: 이제 우리 스님은 16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선원에서 평생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선원에 공부하시면서도 이제 출가하기 전에 한학을 하셔가지고 한학에도 조예가 깊으시고, 근데 이제 항상 그 스님으로서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같이 여기 큰 방에서 스님 모셔 시봉을 할 때 잠을 자면은 저녁에도 자기 전에는 다 앉아서 자선하시다 주무시고, 아침에도 언제 인나하시는지 몰라요. 혼자 인나서 계시고, 또 길을 갈 때도 늘 명상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선방 가서 공부하면은 입이 이렇게 흐뭇해갖고, 공부하고 끝나고 인사드리러 오면은 대단히 좋아하시고, 선방 안 가면, 아유, 걔가 왜 선방도 안 가고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걱정하시고. 그래서 자나깨나 그 스님으로서의, 수행자로서의, 출가자로서의 삶을 사셨고요. 또 이제 저 놀라운 거는 저희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짐을 일부 정리하는데 볼펜 하나, 뭐 올림픽 주화 하나 완벽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독신 수행자로서 살았고 제자들에게 두루두루 편애를 하지 않고 똑같이 배려해 주시고 해서
1: 부산 불교의 중심지인 선찰 대본산 금정총림 보모사는 성호 스님의 은사이신 동산 대종사의 법향이 전해오는 곳인데요. 젊은 시절 성호 스님은 이곳 범어사 강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선원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깨쳤습니다. 또 두 번에 걸쳐 주지를 역임하는 동안에는 설법전과 성보 박물관을 비롯한 많은 전각불사를 통해 교구본사 범어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정성스러운 자비로 대중을 이끌면서 은사이신 동산 대종사의 선풍을 선행했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성호 스님의 제자들과 문중의 후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20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고마워. 황민지 고마워.

0: 범어사 방장이신 정여 대종사께서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1: 은사생의 추모불사가 원만해할 수 있도록 불신 강면으로 도움을 주신 문종 어르신 선생님들과 방장 큰 선생님, 권사 주신 사종 소인자 선생님,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사부대중 이하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시대의 대강백 덕민 스님께선 손수 지은 비명을 낭독하시며 성호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2: 밝은 망식하고 실창시로로 순청철점의 경지에 올라왔다. 1978년에 선불교 포교의 원력을 세워 부산 운수사를 중창하여 동체 대비 사상을 구현하는 이상무예의 진속불의를 실천했고, 1995년엔 범어사 주지를 2만기 동안 역임했다. 이후 부산불교연합회 7·8대 회장과 범어사 복지법인 초대 대표이사, 부부장 학대 검정학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를 역임했다. 선사는 항상 본사 주창 불사에 전념하여 범어사가 선찰대본사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했다. 범어사 선언과 강원에 동산 소통을 고취시켰고 정성스런 자비로 대중을 제도했다. 스님이 정진하던 모습은 외적 걸림이 사라지고 마음은 텅 비어서 마치 푸른 연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흰 꽃봉오리가 솟아나는 맑은 그 자체였다.
0: 엄숙하게 다례제를 마친 스님들이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범어사에서 불법을 홍포하셨던 선지식 스님들을 모신 부도전. 제자들이 그토록 바랬던 모구당 성호 대선사의 부도탑이 단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적에 드신 지 꼭 20년 만의 일입니다. 스님네들은 수행정진 말고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 언제나 성성하게 깨어있으라. 일념으로 정진하라. 원적에 들던 날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한 성호 스님의 말씀입니다. 스님은 선불교 포교의 원력으로 운수사를 중창하고 범어사를 수호하며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대중을 이끌어준 선지식이었습니다. 푸른 연잎 가운데 솟아난 새하얀 연꽃처럼 수행의 덕화로 세상을 어루만진 모구당 성호 대선사. 범납 48년, 세수 63세. 추모비에 새겨진 스님의 발자취는 후학들의 이정표가 되고 등불이 되어 오래도록 수행의 바른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3: 범어사 문도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행사를 축하해주고

0: 그래서 참 보람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걸 계기로 어머문도가 더 화합하고 해서 더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1: 네, 이제 제자로서 그동안 모시지 못한 부도와 비를 오늘 제마하게 되었는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사부대님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고 또 서종사, 뭐 우주사, 불잔비 참석하시고 또 법무사, 숭사신도 참석하셔가지고 상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제부부사님께 감사하고 법무사 방장스님께 모두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 사부대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백중 오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

0: 인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여기 마을 축제가 열리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전통시장에 가면 상인들의 안부부터 묻는 이가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솥을 넉넉히 끓여 사람들과 밥상을 나누는 사람. 이 동네 토박이인가 싶을 만큼 정겨운 모습이지만 사실 스님의 고향은 한국이 아닙니다.
1: 아유보완, 저는 길산사 주지사를 맡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온 면선입니다.
0: 광주특별시 광산구 도심 속에 자리한 작은 사찰 길상사. 스리랑카에서 온 명선 스님이 주지로 있는 곳인데요. 스님이 이곳의 주지 소임을 맡은 지도 어느덧 1년째.
1: 2025년 7월 달에 주지 소임 맡게 됐고, 길상사는 몇 년 동안 주지 스님이 안 계셔가지고 비어 있었습니다. 길상사 위치한 이 지역은 많은 외국인들과 선주민들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입니다. 다문화 보기를 위해서 길상사의 주지를 맡고 지역사회 본사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 은사스님께서 권유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0: 스님이 주지로서 꿈꾸는 것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그 꿈을 하나씩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선 스님이 공들여 준비한 날. 마을 사람들과 이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다문화 어울림 축제가 열렸습니다.
2: 이 행사는 지역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세계 문화 체험할 수도 있고, 이제 외국인과

0: 선주민의 그 또 가까워지는 그 함께하는 그런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1: 행사장 곳곳에는 세계 각국의 전통 공연과 다양한 먹을거리 그리고 문화체험이 펼쳐졌는데요. 축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명선수님. 모두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분주하게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2: 아, 준비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3: 다 됐어요.
2: 아니, 안 돼.
3: 팝콘트 케어만 받게요.
4: 안 드셔요.
2: 케어만?
3: 팝콘트 케어만 받으세요.
1: 때로는 참가자가 되어 함께 어울리고 축제의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만큼은 축제를 준비하는 스님이 아닌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마을 사람입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5: 러시아 만두예요.
0: 러시아 만두. 와우. 많이 먹는 만두.
6: 부지.
0: 부지라고 합니다.
6: 스님께서 직접 연락해서 이분들 다
0: 여기. 예, 예, 우리 동네 살아요. 우리 가까운 데 살아요. 길산 살아.
1: 이날 함께한 이들은 단순한 축제 참가자가 아니라 스님이 직접 인연을 맺고 초대한 이웃들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 누나, 여기 담백합니다.
8: 맛있다. 아니, 담백하고 생선으로 만든 거라서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 한국 음식.
9: 이거 먹고 싶어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만들지 몰라서 먹고 싶었는데 만들지 몰라서 근데 여기 와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했어요.
1: 스님에게 포교와 수행은 법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순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축제의 열기는 무대 위로 이어졌는데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이 서툰 발음으로나마 한국 노래를 부르고 전통 춤을 추며 각자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봅니다.

0: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스파일 댄스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1: 네. It was really good experience. I have a lot of emotions, positive emotions. So also I have some worried about how we will performance and we now we are so happy that we have a 튼산.
2: 올림 한마당 한마디로 세계는 하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도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새겨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눈 시간. 명 선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이제 그 얼굴 다르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봤던 환경이 다르니까 그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이제 같은 인간으로서는 서로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0: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1: 늦은 밤, 축제를 마치고 다시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온 스님. 이곳 길상사는 국적도 언어도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열린 사찰인데요. 특히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스님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스님은 예불을 올릴 때도 가르침을 전할 때도 스리랑카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2: 나는 부처입니다.
1: 이렇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엔 외국인 신도들을 위한 스님만의 작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2: 이제 한국에 계시는 많은 외국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절에 오셔서 이제 저와 함께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이제 함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이렇게 절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사경도 하고 하면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글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불교도 배울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한국어로 된 경전을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베껴 쓰는 사경 시간도 갔는데요.
3: 우리는 외국은 한국 배우고 있을 때 공부할 때 선생님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모르는 단어들, 띄어쓰기, 문법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직장 생활도 나 생활도 더 편리할 수 있어요.
1: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밝아온 아침. 오늘도 스님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2: 시장 볼 게 있어서 월곡동 시장으로 갑니다.
1: 도착한 곳은 사찰 근처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서도 스님은 낯설지 않은 손님입니다. 오랜 단골답게 상인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필요한 재료들을 척척 주문하는데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깻잎.
4: 깻잎?
2: 괜찮아요?
4: 네, 좋아요.
2: 깻잎 한 두 개 정도 주시겠어요, 두 개. 애호박도 두 개.
4: 애호박도 두 개.
1: 물건만 사고 가는 게 아니라 상인들의 사정까지 살뜰히 챙기는 스님.
2: 장사 잘 돼요?
4: 잘 안 돼요.
2: 그래요? 여름이라서 그런가요? 고생 많아요.
4: 친절하고 마음씨도 좋고 누구나 감사 안을 수 있고 이렇게 지 구화를 막론하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2: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건강히 잘 지냈습니까?
4: 네.
2: 찬사는 어떻게?
4: 장사 잘 돼요?
2: 돼요?
4: 많은 건강은 많이 좀 어떠세요?
2: 지금
4: 속이 안 좋으시죠?
2: 조금 안 좋은데 음식도 많이 가려 먹고 그럽니다 조금.
5: 네. 절대 어디 가서 놓치지 않게끔 행동하시고 저희가 뭐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으면 거절하시고 부담되신다고 거절하시고 뭐. 평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1: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 상인들이 기억하는 명선 스님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점심 공양 시간. 오늘은 특별히 챙겨야 할 손님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평소에 즐겨 먹는 한국 음식을 준비한다는데요.
2: 오늘 오신 신도분들에게 점심 대접하려고 된장찌개 이제 끓이려고 합니다.
1: 작은 절이라 살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데 이럴 땐 조계종에서 배운 사찰 음식 솜씨가 빛을 발합니다.
2: 뭐 먹어야겠는데.

0: Crisante, ¿pedí que rangaba de?
1: 그런데 심각한 표정으로 한동안 통화를 하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2: 우리 근로자분인데 저 그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자리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센터 갔다가 일자리 찾으러 갔는데 일이 없으니까 이분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등록하고 일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여러 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 노동법 그다음에 주립법 이런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거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연락 왔습니다.
1: 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민을 들어온 스님. 하지만 이날 걸려온 전화는 유독 마음이 무겁습니다.
2: 아닙니다. 조금 또 이따가 또 육수를 이쪽으로 해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된장이 조금 내가 좀 많이 넣었어요.
1: 직접 간을 보며 마지막까지 정성을 더하는 스님. 드디어 신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2: 맛있게 드십시오.
3: 잘 먹겠습니다.
1: 스리랑카 출신 스님이 직접 끓인 한국 전통 음식 된장찌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다들 한술 뜨더니 숟가락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4: 맛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잘하시고요. 뭐 가끔 스리랑카 음식 해주시는데 잘 먹고 있습니다.
3: 늘상 그 먹는 맛이 그 맛인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된장국이. 그 된장국에다 또 고소한 참기름을 두르셨는지 그 맛이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맛있었습니다.
1: 된장찌개 한 그릇에 스님의 마음이 더해지니 오늘따라 유난히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외출하는 명선 스님. 된장찌개를 끓이던 중 받았던 전화가 못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2: 그 우리가 운영하는 심도 있는데 거기 이제 단기간 머무르고 있는 외국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음식 재료 이제 사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마트 가고 있습니다.
1: 쉼터에 가기 전 잠시 들른 곳은 외국인들을 위한 식료품 마트. 낯선 식재료들이 가득 진열돼 있는데요. 스님은 익숙한 손길로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 담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즐겨 먹는 렌틸콩과 각종 향신료 등 쉼터에 머무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식재료를 하나하나 챙기는데요. 낯선 타양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스님은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스레 마음을 씁니다.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들고 도착한 곳은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가 머무는 곳인데요. 명선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도제 스님께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입니다.
2: 여기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그 오갈 데가 없게 되면 그런 분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1: 이곳은 다른 직장을 찾는 외국인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처이자 타지 생활에 고민을 나누는 상담소이기도 한데요.

0: 아까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와 마주앉은 스님. 그의 표정엔 못다한 사정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이분은 페다그 바다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해요. 근데 한 달에 월급이 209만 원 줘야 되는데 그 209만 원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월급 안 주면 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제 노동청 가서 신고했더니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월급에서 빼고 그 입금했는데 그런 입금 내역서가 아직 보여줬는데도 그때 노동청에서 이제 사장님 전화해가지고 이분이 일 안 했기 때문에 그 일할 만큼만 입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은 일한 거 다 일기를 적어놨고 그 내용까지 보여줬는데도 노동청에서는 이제 또 금거 가지고 그래요. 이제 바다 가서 일하는데 사진 찍고 뭐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대로 월급이라도 줘야 되는데 또 금거까지 주라고 하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이제.
0: 스리랑카 출신 수라 씨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2: 우리 아들의 랑카의 발이만 있는 기회가리 한 번에 차라 지유들의 그러는 불안 들어와 그러는 다음.
0: 가족과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찾아온 건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미등록자들은 이유는 이제 3개월 동안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미등록자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 들어가는 직장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 못하게 되면 또 이렇게 얼마 있지도 않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뭐 어디 가야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3개월 지나요. 그러면 이제 또 미등록자로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
0: 식재료를 건네고 잠시 머물 곳도 마련해 줄 수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와 삶까지 대신 찾아줄 수는 없는 현실. 쉼터를 나서는 스님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1: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친구한테 그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편하게 그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 제공하는 수밖에 없는 일인데 제가 다른 도와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있어주면서 현장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황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0: 더 도와주지 못한 마음이 스님에게도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오늘처럼 내일도 자신을 찾는 이들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꽃보다 출가 시즌 2. 스리랑카 주지 명선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스리랑카 신도의 아기를 위한 특별한 축복 기도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돕는 한국어 수업과 명선 스님을 한국 수행자의 길로 이끈 은사 스님과의 만남까지.
1: 아이고 이렇게 많아요 이게.
0: 명선 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펼쳐집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4: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3: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4: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6: 전문가 스킬 나오네.
7: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8: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명장 스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구 스님이죠.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그대로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9: 느티도 풍성하게.
0: 스팟을 예. 듬뿍. 예.
9: 지금은 이제 묵두부전.
0: 앞뒤로 해주면 되는 거죠? 예. 묵을 전으로

0: 무미의 맛이라고 황일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1: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0: 060-800-7000번.

0: 홍문수님.
1: 그렇습니다.
0: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그거 막 모자 안경도 엄청 귀여운 네. 거 쓰시고 네. 그런 컨셉은 누가 정한 거예요?
1: 당연히 제가 하죠.
0: 아, 네. 정문수님이랑 지금 방송을 촬영해 보니까 네. 너무 귀여우십니다. 죄송스럽지만.
1: 예. 치나물 술 완자탕을 할 건데요.
0: 완자탕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예. 치나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작용 중에서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0: 두부에는 따로 간을 하지 않고 그냥 으깨 놓은 상태인 거죠?
1: 예.
0: 소금 한 꼬집 넣고
1: 찹쌀가루를 좀 넣을 것이거든요.
0: 네.
1: 네, 후춧가루도 넣어서 예. 오늘 제목이? 지금 하는 요리 제목이?
0: 완자탕.
1: 치나물 쑥 완자탕.
0: 치나물 쑥 완자탕. 예, 죄송합니다.
1: 예, 예. 지금 스님 하고 있는 요리 제목을 환기시키는 이유가 완자를 만들어야지 찹쌀가루 넣으라고 하니까 왕창 넣어가지고 옹시 만들어 오면 씹어야 돼요.
0: 맞습니다.
1: 스님 오늘 요거 그 발휘하는 그 요리는 입에 완자가 딱 들어가면 치와 쑥이 지금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게 입에 번지면서 탁 터지면서 봄내음을 마음껏 줄기라 이런 컨셉이요. 지금 이 요리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복가루
0: 전복가루 넣고
1: 전복가루에다 공굴리게 할 것이거든요.
0: 네네네.
1: 이제 예. 같이 이제 완자를 예.
0: 아, 그 안에다가
1: 김윤 셰프가 나오고
0: 네네
1: 마음 이신 전심으로 통하면
0: 네.
1: 완자 사이즈가 비스무리하게 나올 것이고 네. 서로 각각 좀 포착을 해버리면 사이즈가 틀릴 것이고
0: 잠시만요. 사이즈를 네. 어떻게 재볼까요?
1: 아니 그냥 해 그냥
0: 선생님 이거 같이 했는데
1: 네, 네, 네.
0: 제가 약간 좀 큰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자연에서 완자를 만들고 있으니 참 기분이 예. 좋습니다.
1: 예.

0: 아까 이게 채소물 넣고 남은 거잖아요.
1: 네네네.
0: 이 고명으로 써야 돼요.
1: 아, 고명으로. 스님 그 BJ 정문 유튜브 보니까
0: 예.
1: 자식이 있으시다고 자녀가 한 네 분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0: 아니 네 분이 아니고
1: 네 분
0: 일곱 놈.
1: 네.
0: 대빵 왔다. 아빠 왔다.
1: 어, 그럼 스님 네. 딱 보면은 다 얼굴이 다른가요? 다 네? 알아보세요?
0: 다 알아보지. 아. 더담이 누리 나래 얼치
1: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밥도 주시고
0: 네.
1: 같이 하는 모습이 너무
0: 즐거워. 다 시켜요.
1: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0: 자 이제 넣고
1: 와.
0: 포글포글 올라오죠 이제.
1: 네네. 네. 와 장을 간장을 넣으니까 그 양식에 이제 콘소메라고 있거든요.
0: 네.
1: 고기 이제 맑은 육수인데 그거랑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와 전분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국물이 농도가 짙어지게 나오네요. 네. 와, 그냥 두부 무칠 때는 다 깨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깨지네요.
0: 아니 전복가루 해가지고 공굴 넣기 해서 했기 때문에
1: 와 표고 향이 엄청 좋습니다.
0: 네.
1: 고명으로
0: 네.

0: 소화 흡수율이 뛰어난 두부, 쑥, 취나물로 빚은 취나물 쑥 완자탕은 완자 중심의 고소한 잣 두 세알을 숨겨놓은 디테일이 돋보였고 단백질과 비타민의 밸런스가 완벽한 이 한 그릇을 보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섬세한 배려가 가장 자비로운 치유의 레시피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1: 스님 마지막 네. 만들어주실 공양 음식은 어떤 거죠?
2: 음나물, 일전병, 무침. 아.

0: 반죽의 농도는 어떻게 맞추세요?
1: 아무래도 밀접병을 해야 되니까 너무 묽으면 안 되죠.
0: 네네. 어느 정도 있게.
1: 걸러주시라고.
2: 네.
0: 스님, 그 고문안이 진짜 많이 보셨잖아요. 그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리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1: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요.
0: 네네.
1: 다만 이제 배고팠던 시절,
0: 네네.
1: 사후 경제가 어려웠던
0: 네네.
1: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야, 참 건방하다. 그 낭비가 없이.
0: 네.
1: 낭비가 없다는 것은 그 식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서 금방 알 수가 있어. 예.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계곡물에서 배추를 다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추 한 쪽 알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0: 네.
1: 노수님이 그걸 쫓아서 계곡물 빠르잖아요, 이렇게.
0: 네네. 네.
1: 끝까지 가지고 그걸 집어갔다는 게 이게 참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떤 레시피가 됐든지. 그럼 넣어서 이제 건져 주실래요?
2: 그럴까요?
1: 네.
0: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1: 네.
0: 한번 익으니까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초록초록해지고 있습니다.

0: 아까 이 칼집을 안 넣고 넣어버렸구나.
1: 아, 10자로 칼집을 낼까요?
0: 예. 어차피 이거 찢어야 되거든요.
1: 찢어서. 아, 그래야지 이제 붙여지니까요.
0: 그래서 이제
1: 고추장
0: 넣고 그리고 식초 넣습니다. 식초.
1: 식초. 아까 양념장에 두릅은
0: 이렇게 따로 조금씩 양념을 네네. 조금씩 이렇게 따로 떼어서 네. 하거든요. 왕창 넣고 하는 게 아니고.
1: 네네. 그냥 간을 골고루 베게 하기 예, 위해서 이렇게 예. 조금 조금씩 예, 하시면 돼요. 예, 예. 네. 아, 어떻게 완성이 될지 나 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전병에다 그냥 두릅 올려가지고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네요. 예, 예. 아 그걸 또 와 양념장을 밀전병에다도 묻히시고 두릅에다도 묻히시고 예, 예. 아 그 위에다가
0: 그 통깨를 좀 위에다.

좀 처리 좀 해주실래요? 저 이제 밀전병이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두릅이 이제 또 두릅이 여기 올라와서 예, 이렇게 싸먹는 개념으로 두릅 밀전병 완성됐습니다.

0: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엄나무순을 살짝 데쳐내어 특유의 쌉싸름한 향과 아삭한 식감을 가두는 타이밍은 채소의 본질을 극대화하는 섬세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짧게 숙성시켜 감칠맛을 깊게 살려주는 청장으로 묻혀낸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을 통해 인공 조미료가 아닌 시간을 양념으로 담는 법을 배웠다.
1: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기에 큰 힘이 됩니다. 공양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도움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예. 이게 원효대사의 깨달음이 머문 이 장소에서 이렇게 스님이 직접 해주신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느티떡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느티나무 이파리가 사이사이 불로

0: 와. 이거 배고플 때 먹으면 엄청난 에너지 보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느티나무의 향이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별로 안 났었는데 한번 수분으로 증기를 익히니까 또 향이 살아나네요.
1: 예. 역시 우리 현 그린푸드의 김영준 셰프다운 멘트였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예,
1: 그 다음에는 이제
2: 목두부전.
0: 와, 이거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2: 네. 예.
0: 집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간 밸런스도 굉장히 맞고 요 세 가지의 맛이 조금 조금씩 다르면서 그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황희도 교수님 만난 게 꽤 돼요. 근데 그분이 왜 몸의 맛이라고 했을까? 그렇다면은 그 목의 그 본래적인 맛 그걸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0: 아, 맛있네. 이야, 야, 이 국물이 그냥 그,
1: 와, 이 국물이 맑으면서도 이 농도가 잡혀 있으니까 네, 네.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와, 친화물이랑 쑥 향이 굉장하네요.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0: 근데 게. 이걸다가 아까 찢어서 넣는가 안 찢어서 넣는가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니 이 완자를
1: 찜게 안 찢었어요.
0: 야 오늘 한 단계 근데 삐어버렸네.
1: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찐다고 하셨는데 네. 같이 넣고 끓이셨거든요.
0: 아이고 우리 BTS 죄송합니다. 약간 떨어지네 식감이 확실히
1: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수분이 좀 더 침투가 돼서 찌는 것보다는 조금 쫀득함이 좀 덜한 거 맞죠?
0: 안 퍼진 것만 정말 다행이네. 원래 다 퍼져버리는데 야, 그나저나 맛있다. 네. 아 완자는 좀 맛있네.
1: 마지막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
0: 네, 예, 예.
1: 드셔보시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진짜 맛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엄나무 순이 많을수록 훨씬 더 맛있네요. 이게 바로 저기서 바로 따가지고 데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훨씬 더 이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선생님.

0: 그 사찰 음식 명장 타이틀이라는 게 네. 스님한테는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실 텐데 이 현대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1: 사찰 음식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고 뭔가 건강한 음식. 왜 그러냐면 치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대학으로 따지면은 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거기 치문이라는 과목 안에 장려 자각선사의 자격문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거기에 이제 음식하는 스님들 또 음식을 공양하는 스님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삼덕과 육미의 조화가 나와요. 네네. 삼덕은 청정 유연 여법 이것을 말씀을 그 하셨던 것이고 육미는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 그리고 삼수하변에 위아래로 불화자를 쓰게 되면 한자가 담자가 되는데 담백할 담자예요. 담백한.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은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면 담백한 맛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네. 맑게 한다는 것은 자비심을 길러주는 그렇다고 보면 사찰 음식은 현대인들에게 당연히 몸을 건강히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맑게 해주는 네네. 그런 음식으로 다가야 되지 않겠는가.
0: 아, 맞습니다.
1: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스님께서 이제 고문헌을 통해서 네. 사찰 음식을 체계화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중에서 그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자비롭거나 뭐 치유의 개념인 뭐 그런 레시피 중에 한 가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1: 그 수행자들은 스스로가 치유하고 스스로가 갈무리를 몸뚱아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자빠져 버리면 나의 어떤 미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불할 때까지는 나의 몸뚱아리를 잘 갈무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단방약에 가까운 단방약.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스님들은 특히 큰 스님일수록 섭생이 투철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비약이라고 그럴까 또 비상약이라고 그럴까 또 단방 처방약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0: 그 수도사의 사찰 음식이 다른 사찰 음식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그 원효대사의 발심 수행자 네네. 이것은 빠뜨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의 음식을 말씀하셨고 또 열반의 음식을 말씀하셨어요. 법성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생사 열반 상공화 상과 죽음이 함께 더불어서 조화를 이룬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삶의 진면목, 죽음의 진면목, 그리고 삶이 죽음이요, 죽음이 삶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장광서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사찰 음식 박물관.
0: 박물관.
1: 정문이한테는 네. 이제 마지막 꿈이 사찰 음식 박물관 건립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을 겁니다.
0: 네. 반드시
1: 박수 한번 쳐주세요.
0: 짓기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사찰 음식이라는 게 저도 뭐 6개월 동안 배우긴 했지만 네. 일반인들은 사실 쉽게 다가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 바로 절의 텃밭 또 요즘 그 뭐 주말 농장인가 현대인들이 네. 조금만 땅대기를 갖다 분양받아가지고 거기 맞아요. 직접 음식을 그 식재료를
0: 맞아요.
1: 많이 재배하고 네. 채취하는 그런 쪽으로 직접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찰 음식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노력하고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네. 가지고 네. 네.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네네. 자기의 어떤 사찰 음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0: 아, 예. 맞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네. 전문 스님에게 사찰 음식이란?
1: 저는 그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움과
0: 예.
1: 이 그리움과 추억, 네.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예.

달게 하고 담백한 맛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해주는 본지름을 배웠다. 사찰 음식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간편한 맛을 추구하기보다 자연과 소통하며 정성과 배려로 시간의 흐름을 함께하는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음식으로 전해지는지 조금은 깨달은 하루였다.

0: 공부하다 죽음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쉴 때 가버려.
1: 오.
2: 오.
1: 오.
2: 오. 멋지네. 무엇이요?
0: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0: 자신은 못 살.
3: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왜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4: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5: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6: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 하더라.
7: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3: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7: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0: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7: 아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냐.
2: 뒤집는 어때?
7: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이제 불교 TV 무상사 법회 오면은 저 좀 편안함이 있어요. 네. 날씨도 오늘 덥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문도 잘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오늘 그래도 저 시간은 잘 때워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아무튼 저 오늘 저는 저 지금 우리 무상사 회장 스님부터 이렇게 마음을 내셔가지고 선명상에 대해서 특별법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번째라고 좀 전에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선명상이 뭐라고 그런 건 좀 대충은 아세요? 선명상이 뭔 줄 아세요?
1: 어제 들었어요.
0: 어제 들었습니까?
1: 지난주
0: 1월에. 지난주에 뭐라 합니까?
1: 그거는 차원적이고. 명상은 치유하는 거라고요.
0: 선은 고차원적이고.
1: 그 사람을 위한 좀 차원.
0: 명상은 치유하는 거고. 아, 그럴까요? 그 참 누가 말씀을 좀 잘 해주셨네. 예. 근데 하여튼 뭐 이제 저는 조금 그 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좀 다른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명상 하니까 선명상은 다 많이 들으셨죠. 이제 선명상은 뭐 그 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 선명상은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알려주셨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불교가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은 불교는 저 좋은 일은 받들어서 열심히 하고 안 좋은 일은 하지 말아라. 이제 이게 불교의 큰 가르침이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고 살아가는 속으로는 보면은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게 우리의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한개반 개라도 배우거나 깨치거나 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해가고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든지 간에 어떤 방편을 쓰든지 간에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불교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중생을 도와주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이제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생의 고통은 수만 가지라서 끝이 없는 고통을 다 이렇게 도와주거나 또 치유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 불교는 특히 선불교를 중심으로 발전한 불교는 오직 참선하는 것으로만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저 어른들이 일을 하시다가 새참 같은 거 내오면은 옛날 음식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새참으로 뭐가 나온다 합니까? 예? 뭐좀 다른 음료수가 나온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 하여튼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맞게 이렇게 하고 또 마늘밭에 일하시다가 커피도 배달해서 드시고 그러신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시대가 변하는 것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했던 그대로만 하지 않고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가져와서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선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은 이제 우리가 원래 따져놓고 보면 우리도 명상 종가는 우리 불교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한국 불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중에 소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찬은 찬불가 또는 예불문 이런 소리를 안에서 스님들이 몇십 명이서 이렇게 부처님께 예경하고 있는 소리를 바깥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도 같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치유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 산을 가거나 어디를 갈때 멀리서 들리는 사찰의 범종 소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하죠? 예, 세상에서 아마 가장 좋은 악기 중에 악기라고 하면 아마 범종 소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이미 다 쓰고 있었습니다. 범종 소리도 그렇고 또뭐 북소리도 그렇고 음판 모거 할것 없이 얼마나 소리가 좋아요. 또이 조용한 산사의 마당에 들었었을 때 법당에서 그 들리는 목탁 소리도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게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선명상이고 또 치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딱 선명상이다, 어떤 것만이 선명상이다, 이런 것은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딱 규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 선명상이고 그것은 또 불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뭐 커피 한 잔을 먹는 것도 선명상이냐? 그럴 수 있어요. 선명상을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도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산란한 생각을 내려놓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먹는 것도 좋은 선명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면 어떤 것도 좋은 것은 다 선명상입니까? 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한 잔이야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잔에 좀 뭐 알코올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그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뒤끝은 안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면 그것은 다양한 방편들이 다 선명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선명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또 바른 지혜를 얻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선명상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것이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뭐요? 그러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참 어렵지만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편안한 마음과 또 지혜를 얻게 한다면 그것이 불교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를 띠더라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웃 종교는 저 다닌 지 한 석 달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청산 유서 같이 말을 잘한대요. 예. 네. 근데 우리 불교는 30년을 절에 다녀도 뭐 불교가 뭐요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말을 못해. 예.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 이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딱 외워놨다가 위로는 부처님의 바른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예, 그런 것이 불교다 이렇게 딱 얘기하셔가지고 기죽지 마시고 석 달 저 그 머시기 댕긴 사람한테 말로 지지 말고 좀 잘 하세요. 예, 그래요. 하여튼 선명상이나 불교나 알고 보면 다 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데 이제 선명상이라고 말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불교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무슨 뭐 요가를 한다든지 무슨 뭐 저 종을 가지고 종소리를 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기법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신체적으로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또 뭐 마음적으로도 편안하게 해줄까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저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그걸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을 쓴다고 하거든요. 대신에 그런 데서 만든 프로그램에는 가보면 돈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저 우리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데 우리는 저 그런 건 좀 뭐 좀 우리는 좀 검소하죠. 우리가 좀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들은 돈을 많이 받는 대신에 또 돈을 많이 써요. 그 뭐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명상에 대한 논문이 1년에 한 100편씩 쏟아진다고 그래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한 세상으로 갈수록 그 명상하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온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과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서양에서 그런 걸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면 우리는 그런 걸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 다른 스님들은 더 멋진 거를

잘 하셨을 거고, 저는 우리가 늘 하던 것 속에 명상의 요소를 좀 끌어내 가지고 좀 같이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이제 염불이지 않습니까? 염불 속에 선명상이 들어 있는 거를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염불 많이 해보셨죠? 염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예? 즐거운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선명상이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그렇죠. 늘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마음도 그렇고 편안하게 뭐 합장하시고 관세음보살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셨어요? 관세음보살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편안하게 하셨어요? 아, 잘 하셨네, 그러면. 예. 예, 그렇게 하면 설명상 되겠죠? 편안하게. 이게, 염불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해볼 거거든요. 두 번 더 해볼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염불하면서 어떻게 뭐, 좀 나는 이런 것도 좀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자식은 이렇게 좀 이런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뭐 집도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늘 하던 대로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요번에는 염불을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주의력을 조금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염불하고 있는데 자기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자기가 염불하는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께로 향하고 있거나 또내 소원으로 향하고 있거나 내가 바라는 바로 향하고 있으면 내가 뭘 하는지를 몰라. 내가 염불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나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내 소리를 내가 귀로 듣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것이 이제 명상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방의 비파사나나 이런 거를 공부할 적에도 내가 숨이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알고 나가면 나간다고 아는 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아는 거가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의 시작이고, 예,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한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염불을 하면서도 내가 나의 소리를 듣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저거 없이 늘 하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음 먹고 주의력을 딱 집중해가지고 내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겁니다. 그게 여러 사람의 소리하고 섞이기 때문에 잘안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내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어보는 거 하실 수 있겠죠? 예, 한번 해봅시다. 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0: 자기 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아이고, 예. 어떻게, 저,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좀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까?
1: 네.
0: 예.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어린 아이들이 무슨 뭘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뭐 화를 내거나 남하고 싸우거나 할 때에 자기가 지금 내가 화가 나갖고 있네 또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이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상황이 벌어질 때 굉장히 다르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대단히 그 높은 어떤 기법이나 뭐 그런 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염불하는 여기에도 물론 염불하는 여기에만 있겠습니까? 어떤 것에도 다 있죠. 그렇지만 자기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하면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또 괜찮죠?
1: 네.
0: 예, 노력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불명상은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을 내 소리를 내가 귀로 들으려고 애쓰는 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소리만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이제 내 마음도 또 알게 되죠.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을 해야만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불교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몸의 동작이나 이런 것을 잘 아는 것, 이것은 불교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래 수행하신 분일수록 이런 걸더잘 알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내가 남에게 방석을 하나 이렇게 배려할 적에도 내가 이런 마음을 내는구나 하고 아는 거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구나 하고 알고, 그런데 내가 남을 배려 안할 적에는 또그 마음을 살펴보는 훈련이 된 사람이라야만이, 아,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 안 하네 하고 탁 알아서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그렇고, 좋은 일은 받들어 하고 안 좋은 일은 안 하려면 그것을 내가 알아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펴보는 것, 이것은 불교의 어쩌면은 처음이라고도 해도 되고, 뭐 그것이 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만큼 이 내가 나를 아는 거,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 그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뭐 좀 말씀이 괜찮았는가? 박수를 다 치시네. 그 이제 어쨌든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명상의 요소에 해당이 돼요. 내가 나를 살펴보는 것까지는 명상의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의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다음 단계는 이제 내가 말하자면 염불하면서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듣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뒤에서. 내가 지금 염불하고 있네. 그리고 내 소리를 내 귀로 듣고 있네. 이거를 내가 또 다른 내 마음이 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뭘할 적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뭐 노래 같은 거를 부르거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부끄러움이 있다. 그러면 노래도 잘 부르려고 하고, 하지만 부끄러움을 또 알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염불을 하고 있고 소리를 귀로 듣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내가 또 안에 있어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요게 이제 명상의 요소에서 선적 요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거까지 할줄 알면은 이제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선명상 아닙니까? 그래, 지금까지 한건 명상에 해당돼요. 나를 내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그 살펴보는 놈을 또 살펴보는 것까지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선의 요소로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그거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선명상을 제대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할수 있겠죠? 요번에는 이제 소리를 입으로 내고, 그 소리를 내가 귀로 들으면서 그거까지도 살펴본다. 아시겠죠?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하면서 살펴보면서 내 마음도 살펴보고, 대체로 내 소리를 듣고 있는 놈은 누군고 하면서 그 누가 듣고 있는지까지 한번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아시겠죠? 이거는 내 몸과 마음, 소리와 이런 마음이 바깥의 대상으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리 포함해서 내 내면으로 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내면으로 향하는 눈이 있어야 그게 진짜로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염불하면서도 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어떻게 좀 자기가 염불 하고 있는 걸 잘 아셨어요? 자기가 좀 살펴집니까? 좀 자기가 아 너 염불 하고 있구나 뭐 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보면서 보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챈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어려워요? 아니 내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면서 어렵다고 말하는 속에 약간 좀 그 쑥스럽거나 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는 거죠? 예, 네, 잘만 아시네. 그러면 됐지 뭐가 어려워. 알아채는데 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죠? 예, 네, 그래요. 내가 나를 잘 알아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뭘 하면서도 뒤늦게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다냐 그러기도 하잖아요. 내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런다냐 하고 나를 알아채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알아채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기가 뭘 하면서도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채는 거 이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요걸 이제 여기 이 마음까지 해야 그래야 이제 진짜 선명상이 되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겠죠?
1: 예.
0: 예. 그래요. 이제 그러면 선명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뭐 모르거나 뭐 그런 건 없으실 것 같고 염불 선명상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다 되셨죠? 뭐 오늘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한 것 같은데 더 궁금한 거 있습니까?
2: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리 보드려도 잘 모르니까 이목구로 바로 가드려 넘어가도 됩니까?
0: 자 이제 그래 그 얘기 조금 이제 지금부터 할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아채는 그것은 누가 알아챌까요?

내가 알아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잠을 자다가도 새벽에 때가 되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나야 될 일이 있으면은 내가 알거나 몰거나 화를 내기도 하고.

속에 진짜로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나를 끌고 다닐까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뭐라고 딱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놈이 있기는 있죠. 예, 그놈이라고 해봅시다. 예, 그분한테 그놈이라 하려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또 말하자면 그 시시때때로 이렇게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저렇게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어떻게 보면 죽을 때가 돼서 죽어도 내가 죽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겉으로 드러나서 뭐 성질 내기도 하고 뭐 짜증 내기도 하고 이런 마음 말고 진짜 내 속에 괜찮은 마음 있을 것 같죠? 그거 여러분 아세요?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거를 옛날에 어른 스님들이 또 한마음이라고도 말하고 또 주인공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뭐 불성이라고도 말하고 뭐 진리라고도 말하고 또 부처님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목고라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궁금하시죠? 진짜 궁금합니까? 예.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진짜 궁금한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은 자기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절대로 누가 아 이것이 그놈이야라고 이렇게 줄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자기의 참마음.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참마음, 뭐 내가 속에 있다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속에 있는지 버겉에 있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오직 그놈이 있다는데 대체 그놈은 어떤 놈인고? 그놈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데, 예, 죽어도 죽지 않고 어떤 화가 나도 화에 물들지 않고, 뭐, 심지어는 죽어도 죽음에 물들지 않는 그놈이 있다는데, 예, 그놈은 대체 어떤 놈인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참 나는 누구인고,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간단하게 하면은, 이 먹고, 이렇게. 그놈이 있긴 있는데, 대체 그놈이 어디가 있는 거야? 대체. 이 먹고. 이것은 무엇인고, 그놈은 무엇인고, 나한테 있다는데, 그거는 누구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온 세상을 줘도 바꿀 수도 없고, 영원한 내 것이 있다는데, 그것은 죽어도 죽지 않는 한 물건이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그것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진짜 부처님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놈은 뭐, 어떻게 보면, 눈으로도 그 빛을 내고 있고, 코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귀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몸뚱이에 무시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는 모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내가 나를 모르니 얼마나 원통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공부를 하시다가 해가 지면은 그 내가 나를 또 모르고 이 밤을 맞이하는가 싶어가지고, 다리 뻗고 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침으로 종아리를 찔러가면서까지 잠을 안 자고 그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예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불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인연이 있어서 인연법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것을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숨 쉬려고 바다로 올라왔을 때에 우연히 지나간 나무토막을 붙들고서 좀 오랫동안 숨을 쉰다고 해서 눈먼 거북이가 나무토막을 만난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해서 맹구무옥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교 인연법을 만나는 건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연법을 또 만났고 또 거기다가 또 이

이목고 하는 이 수행법을 만나는 건또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수행법이 있고 명상법이 있지만은 종래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 이거라야만이 진짜 우리가 선명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불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염불을 하시든 또 어떤 무엇을 하시든 하신 끝에는 항상 이 먹고 나의 참 면목은 대체 무엇인고 이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늘 돌아보는 이 속에는 뭐 염불 소리를 귀로 듣는 거라든지 염불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놔버리고 오직 밑도 끝도 없는 아무리 생각해야 답도 잘안 나오는 거기에 이 먹고 이거 하나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에 집중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번뇌가 떨어지기도 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는 이 먹고 하는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24시간 끌고 다니고 심지어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물들지 않고 이렇게 빛나고 있는 그 물건, 그것은 무엇인고, 그것이 무엇인고, 그 물음을 놓치지 않고 세상을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으로 다시 또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뭐 즐거움을 쫓아가고, 뭐 맛있는 걸 쫓아가고, 뭐 좋은 걸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목구를 놓쳐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이 생사윤회 속으로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삶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면 그 순간에도 이 먹고를 놓치지 말고 나의 참 주인공은 누구인고 이 먹고 이걸로 귀결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 먹고를 놓치지 않고 이걸 잡아 가겠다. 이런 다짐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제 날씨도 좀 덥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 저 말하자면 시원한 마음을 좀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년 전에 어떤 스님께서 스님 더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한가해 사는 소리요. 그러시면서 시장 바닥에 가서 저기 앉아서 그 장사하고 있는 할머니 생각해 봐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시면서 더우면 더위 속으로 뛰어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덥다고 더위를 너무 더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더위 속에도 시원함이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그 시원함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시원해질까요? 더워 죽겠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무슨 나를 좀 칭찬하거나 또 좋게 얘기해 주는 말을 누가 한마디 해준다든지 뭐또 아이스크림을 하나 갖다 준다든지 그러면 시원해지겠죠? 그러니까 시원해지는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고 또 도와주고 그런 것은 참 시원한 한 줄기 청량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울수록 그런 시원함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주위를 늘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름 건강에 잘 나시고 또다 성불하십시오. 네.

0: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태백산맥이 나무로 뻗어나가다 우뚝 솟은 팔공산.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웅부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웅부암은 711년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떠다니는 구름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아하게 휘어진 나무도, 쭉 뻗은 곧은 나무도 지붕을 받치는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자연은 그대로 보화루가 된다.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가 다른 보화루 바라지창은 묘한 건축미를 선사한다. 원통전의 관세음 보살은 해철국사가 인도에서 해금강으로 들어오는 배로 모셔왔단 전설이 전한다. 운부 난야는 경허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정담, 성철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치열하게 정진해가는 수행승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난다. 구름, 물, 달마, 그리고 선. 웅부암은 제 모습 그대로 선이요, 부처님 말씀인 도량이다. 연기 가득한 팔공산 자락에 아기자기 모여 앉은 웅부암. 대돌 하나, 기와 한 장, 불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웅부암은 청아한 참선의 향기로 기억될 것이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0: 벚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염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さあ、バガバトアラトサンマサンブッダッサナモッダッサバガバトアラトサンマサンブッダッサ

수쿄뚜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탁바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의 활동 영역과 1년 스케줄 그리고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기 불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간인 외사리 강음성의 의미를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사리 강음성은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외사리 강음성은 북쪽의 꽃살라국의 기원정사와 남쪽의 마가다의 왕사성의 중림종사를 오가는 길목입니다. 동시에 대림정사가 있어서 부처님이 그곳에서 1년에 2회 이상 머물면서 수행을 지도하고 법문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외사리 강음

성은 부처님 당시 공화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의 정체성, 사회 공동체를 함께 운영하는 공화제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가법이 상업이 발달한 외사리 강음성의 일반 민중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외사리 강음성의 대림정사는 부처님이 마지막 안거를 보낸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자등맹, 법등맹의 법문을 하시고 앞으로 내가 3개월 후에 인멸하겠노라고 선언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는 대반 열반경의 주 무대였죠. 대반 열반경의 처음 시작이 왕사성 영축봉 향실에서 아자타샤투가 파견한 대신에게, 그 대신이 부처님이 마가다가 바로 이곳 외사리 강음성을 침략해서 파괴하겠다고 했을 때 부처님은 외사리는 공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를 파괴하는 것은 파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바로 그곳으로 와서 3개월 동안 여름 안거를 지냈다라고 하지만, 다르게 보면 수행자나 스님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의 최대치가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하겠다는 바로 그곳에서 부처님은 수행을 하면서 전쟁을 막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 한복판입니다. 3개월 뒤에 내가 인멸하겠노라라고 선언을 했던 것도 더 이상 당신이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지했거나 아니면 마가다국에서 전쟁을 포기했거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현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는 부처님이 인멸한 직후 요 외사리의 주류였던 리차비족들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근본시탑을 세웠던 곳이고, 기적적으로 그 근본시탑 안에 부처님의 사리가 두가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도 성지 순례를 가면 그 탑자리에 가서 참배를 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출토됐던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파트나 박물관 지하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곳에 30만 평의 부지 위에 부처님의 진신사리 탑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리탑을 총괄하는 스님이 우리 국제성가대학 출신이고 제 제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 그게 문을 오전 10시에 엽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봄부터 순례를

따라가 보면 한국에서 온 순례객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 그 순례 스케줄상 들리지 못하는 걸 목격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한 시간만 머무르면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그 귀한 인연이 펼쳐져 있는데도 스쳐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 이 불교TV 대반열반경을 시청하는 법우님들은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외사리 부처님 진신사리를 칭견하고 가야 됩니다 하고 요구를 하십시오. 현재 전 지구상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로 인정되는 것이 두 점이 있습니다. 한 점이 뉴델리 박물관에 모셔져 있고 나머지 한 점이 바로 외사리 근본 십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사리 강음성은 최초로 여성 출가를 허용을 하고 비구니 성단이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 정확하게 100년 뒤에 단일 대오를 유지해 오던 불교 성단이 최초로 분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최초의 분열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모여서 8개월 동안 대토론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토론을 제2결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사의 결집은 단한번 이루어졌습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 왕사성 중림정사 옆에 있는 칠업굴에서 제1차 결집만 결집이고, 그 이후의 결집은 그 1차 결집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사리에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 100년 뒤에 이루어졌던 제2결집은 결집이라기보다는 계율의 해석에 대한 문제에 8개월 동안 스님들이 논의한 결론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토록 외사리 강음성은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대 인도 수행사에서 아주 그 혁명적인 사상을 하는데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도구,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수행자들이 행해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관습을 네 가지를 획기적으로 핵파를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불교 교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네 가지 전통적인 수행자들의 관습을 핵파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자들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머물면서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런 흔적은 불교에도 그대로 남아있죠. 한 나무 밑에서 3일 이상 머물지 마라.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수행자는 항상 걸어 다니면서 수행을 하죠. 요즘도 인도에 가면 걸어 다니면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들어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런 수행자들을 유행자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이 꾸시나가라에서 마지막 인멸하는 그 순간, 마지막에 찾아

온 수행자도 바로 유행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획기적으로 머물면서 수행해도 좋다 이럽니다. 즉 유행 수행의 전통을 정주 수행의 전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도들은 스님들이 걸으면서 수행하는 것을 신기해하죠. 그리고 여러 만거는 가급적이면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전통은 달랐던 거죠. 부처님이 생활하던 그 당시 전통은 걸으면서 수행하는 거였는데 부처님이 머물면서 수행해도 좋다 하고 허용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대 인도에서의 전통적인 수행자들은 식사를 얻어먹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 얻어먹는 과정을 탁발이라고 했죠. 그런데 부처님이 신도들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도 좋고 집으로 초대를 하면 초대받아 가도 좋고 수행도량으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공양을 올려면 그것을 받아 먹어도 좋다 이렇게 허용을 해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양청을 하면 가서 공양을 하시고 아람하러 와서 공양을 올리겠다면 탁발 나가지 마시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탁발을 가세요 이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인도 전통적인 수행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전정각산에서 부타가야로 오실 때 그 수자타가 올리는 우유죽 한 그릇 드셨다고 해서 천하의 사치에 빠졌고 타락한 놈이라고 비난하고 오비구가 부처님과는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녹야원으로 250km로 떠나갈 정도로 우유죽 한 그릇 받아 먹은 것이 허물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감하게 나의 제자들은

먹어도 좋다라고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인도에서도 힌두교의 계급이 높아질수록 그게 최하층민은 고기도 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도 먹고 이게 자꾸 계급이 올라갈수록 계란까지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유도 안 먹는 단계까지 가면서 순수한 채식주의자들이 있죠. 그러면 순수한 채식을 할수록 우리 계급이 더 정화된 계급이야 이런 개념인데 부처님은 육식을 허용을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그 부처님의 주치의였던 지바카가 항의를 하거든요. 왜 스님들이 고기를 드십니까? 그래도 부처님은 그걸 거부를 하고 고기를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행자는 공량을 올리는데 저는 채식만 합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탁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먹는 음식에서 조금 떼가지고 수행자들에게 공량을 올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음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생활 자체가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봤던 거고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포해납니다. 육식 허용. 마지막으로는 여성 출가를 허용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고대 인도 사회에서는 여성이 출가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가감하게 여성의 출가를 허용을 하고 비구니 성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수행의 전통을 네 가지를 획기적으로 핵파를 합니다. 걸어다니면서 수행을 해도 좋고 정주를 하면서 수행을 해도 좋고 신도들이 스님들을 초대해서 공양을 올려도 좋고 수행처에 공양을 갖고 와서 공양을 올려도 좋고 육식을 해도 좋고 여성 출가자도 여성도 출가 수행을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불교도들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지만 부처님 당시 출가한 스님들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내렸던 여러 가지 조치 중에 저는 가장 획기적인 조치가 바로 여성도

다시 결혼을 해서 애를 키워주는 그런 게그 당시에 그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어머니가 출산 후유증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니 그 밑에 있던 여동생이 부처님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이모라고 하지만 이모이면서 동시에 새엄마였죠. 그 새엄마 밑에 일남 삼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이 전부 다 출가를 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출가를 하는 겁니다. 출가를 간청을 하죠. 근데 출가하는 장소 첫 번째로 부처님에게 요청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바토에 있는 정멸정사였습니다. 왜 거기에서 이루어졌느냐고 하면 부처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처님이 장례를 치르러 갔잖아요. 그 장례를 치렀는데 인도의 전통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보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태자는 스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서 이제 출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가 출가를 했던 문화적인 배경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식으로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아무래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제 거꾸로 우리가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부처님에게 요구했던 장면을 율장 소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인으로서 여래에게 설한 법과 율에 따라서 집을 떠나 출가할 것을 허용해 주세요. 하는데

더 재밌는 거는 부처님도 고집이 셌지만 그 집안의 내력이었는지 왕궁에 있던 여성들도 맷고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못 받아줬으니까 세 번을 간청을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500명 정도 되는 여성들이 각자 알아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가사를 구해갖고 입고 맨발로 400km, 한 300km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려와가지고는 대림정사 절 산문 앞에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와갖고는 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장면이 율장 소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 마음 바짝바짝 오따미가 발이 붓고 몸이 먼지로 뒤덮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문 밖에 서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이게 고생이라는 거는 안 해봤던 분들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맨발로 300km 정도를 따라 내려왔는데 이게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때를 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다가 친척이자 자비심 많은 아난다 존자를 만나는 순간 인자 울고불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다 존자한테 계속 거듭 요청을 하는 거죠. 세상에 부처님이 무정도 하시지 우리를 좀 받아주시지 우리 보고 이제 우야랐고 이제는 막 300km도 내려왔고 우리 스스로 머리도 깎아버렸고 가사도 입었고 이제 갈 수도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에게 세 번이나 간청을 했는데도 부처님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이 노라고 못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한테 뭔가 요청을 할 때는 여지를 주지 마이소. 노라고.

또 예의 없이 비구성인들도 마찬가지고 한 건씩 저지르다 보면 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됐던 거죠. 혹시 초전법륜경을 보신 분들은 부처님이 노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그 오비구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했을 때그첫 번째 구조계가 뭐였느냐 하면 오라 비쿠야.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웰컴,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설레 비구. 이게 오비구들에게 준 최초의 계율이었죠. 그러다가 이 비구 스님들이 살아가면서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건 두의 계율이었죠. 그러다가 이 비구 스님들이 살아가면서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건, 두 건, 저지르다 보니 자꾸 계율이 숫자가 늘어나서 마지막으로는 227개까지 늘어났고, 비구니 스님들은 8가지 조항만 지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비구니 스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하나 둘 늘어나서 부처님이 임멸할 무렵에는 311개까지 늘어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니

500명의 대하란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 고마 다 지키자. 그러니 이제 한 20개 정도만 지켜도 될 걸 200개, 300개를 지켜야 되니 스님들이 내심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 보고 울지 말고 좀 잘 물어보지 이래 가지고 격리 수용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제목 중에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비구니 팔경법은 부처님이 최초로 여성 출가를 허용하면서 그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 항목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하까사파 존자의 부인이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하까사파 존자의 부인은 마하까사파 존자는 처음에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다네요. 나는 언젠가 출가해서 스님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부모들이 요청을 하니까 어디다가 그 조각을 잘 하는 분한테 요청을 해서 좀 비현실적인 조각을 하나 만들어서 부모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정도의 여자를 찾는 분한테 요청을 해서 좀 비현실적인 조각을 하나 만들어서 부모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정도의 여자를 찾아오면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안 찾아올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슷한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 이제 할 수 없어서 말이 빚이 돼 갖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그러셨다네요. 나는 결혼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그 가섭존자의 새로운 부인이 저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한 방을 쓰면서 알을 안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마무리를 짓고는 부부가 같이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불교 교단에 비구니 성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개족산 밑이 가섭존자의 고향인데 부타가야에서 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왕사성으로 올라오는 길에 갈림길에서 부인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섭존자는 중림정사와 나란다 사이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서 외사리 대림정사에서 비구니 성단이 만들어졌다는 풍문을 듣고 가섭존자가 부처님께 요청을 하고 부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내서 다른 종교의 수행자가 되어 있는 가섭존자의 전 부인을 외사리로 모시고 와서 비구니 성단, 비구니로 출가를 시키고 비구니 성단에 이어주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후학을 지도를 하면서 가섭존자 못지않게 가섭존자의 전 부인은 비구니 성단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불교사에 있어서 외사리의 그 역사적인 의미란 거듭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과 외사리 강음성의 인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사리에서 계율 해석 문제로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란합니다.

이마이야 담마누 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누 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0: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5: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800에 7000, 060 800에 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0: 공도하다 죽어버려야 되는지 공도하다가 쉴 때 가버려.
1: 오. 오.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2: 기똥차네.
1: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지영 선생님 자신 있죠?
2: 전시는 못해.
3: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4: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5: 참교육하겠습니다.
1: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6: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7: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3: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7: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0: 맞춰야 되는데.
1: 고만해 질문.
7: 아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1: 뒤지는
7: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삶의 아름다운

0: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아요.

0: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0: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0: 아이고,
2: 수술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이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0: 기름기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0: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네.
2: 물도 빼고
1: 네. 물도
0: 네.
1: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네.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1: 네.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예.
2: 너무나

0: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1: 네.
0: 전화 먼저 보내도 드리고 이번에도
1: 아,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0: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1: 네.
2: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산을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산은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산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산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0: 그렇죠.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2: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 단계 오.

0: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2: 네,
3: 어머니
2: 네,
3: 그
2: 네.
3: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

0: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0: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어서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3: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3: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4: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3: 네.
4: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3: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4: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3: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2: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3: 네.
4: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2: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3: 네.
2: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3: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0: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초춘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스승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2: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어요.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예.
0: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0: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5: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6: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0: 간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강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염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산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오직 비난만 받는 사람도, 오직 칭찬만 받는 사람도,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현재에도 없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0: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부안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부를

삼전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여래부른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5월 구성한 국가유산청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에 조계종 스님 12명이 위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 문화의 중심인 불교유산의 가치를 넓히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여성 출가자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봉영사 여성 출가 학교가 제6기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입교자 11명 가운데 3명이 출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0: 고민하고 있어 새로운 출가자 배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 포교의 황금밭으로 불리는 군포교 현장에 자비의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진해 보국사를 찾아 400여 해군 장병에게 계를 내리고 건강한 군 생활을 축원했습니다. 병원전법 활성화를 위한 4부대 중에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묶어줄 연대망이나 행정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교단 차원의 든든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병원 내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한 이웃 종교 사례를 통해 불교계 과제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구성한 국가유산청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에 조계종 스님 12명이 위촉됐습니다. 위원 스님들은 건축과 동산, 세계유산부터 전통기술과 지식까지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유형유산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찰 음식과 다비 등 불교의 전통 무형유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총원장 진우 스님도 한국 문화의 중심인 불교 유산의 가치를 넓히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국가유산의 지정과 해제부터 세계유산 등재까지 국가유산 정책의 핵심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국가유산청이 지난 5월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위원으로 위촉된 스님들이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유산에서 차지하는 불교 문화유산의 비중에 비해 불교계의 참여가 아직 부족하다며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분과별 활동을 넘어 위원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종교의 유산 등재 현황 파악과 유네스코 규정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도 주문했습니다.
2: 그 중심에 여러 우리 위원 스님들이 선도를 해나가야 할 그런 또 책무도 있고 또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스님들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서 선도해 주시고 한국 불교가 한국 문화유산에 있어서의 그 중심에 있다는 걸 각인시키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방에 참석한 위원 스님들은 그동안 유형유산에 집중됐던 관심을 무형유산으로 넓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찰 음식 등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수행과 생활 속에서 이어져온 전통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겁니다.
3: 그동안에는 그 유형유산에 대해서는 그때도 신경도 많이 써서 우리가 뭐 국보 보물을 이렇게 지정도 받는데 무형유산은 지금 사실은 수륙제, 연덕에도 있고 수륙제하고 예수제 있고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부에서 이제 유형유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무형유산 쪽으로 치우쳐서 했으면은
1: 1000년 넘게 이어온 불교 의례와 수행 문화 가운데 국가유산으로 보존할 전통을 발굴하고 나아가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다비나 수륙제 등 불교 공동체의 전통을 개별 사찰에 넘어 한국 불교의 문화유산으로 바라보고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까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4: 무형유산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님 말씀처럼 다비라든지 우리는 벌써 17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했던 것들을 하면 아마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1: 위원으로 위촉된 성원 스님과 원명 스님, 서봉 스님, 우봉 스님, 도심 스님은 각각 건축문화유산, 전통예능, 동산문화유산, 동식물, 사적분과에서 활동합니다. 또 현무 정운 철우, 법회 은광 해일 강림 스님은 매장유산, 근현대유산, 국능유산, 세계유산, 민족문화유산, 전통기술지식, 지질명승 조경분과에 각각 참여합니다. 조계종 성부보존위원회 정책분과 당연직을 맡게 된 위원 스님들은 예방에 이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스님들은 2028년 5월까지 2년간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유산 정책의 불교계의 전문성과 목소리를 더해

0: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1: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전통 문화유산 보존에 국가적 책무를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이재정 국회 문체위원장에게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대다수가 불교유산이라며 불교문화는 K컬처의 뿌리이자 후손에게 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교유산 지원을 특정 종교에 대한 혜택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국가 전통유산을 지킨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정 위원장은 한국불교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삶에 깊이 각인된 중심축이라며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적극 호응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나주 지역 불교 문화유산 보전에 힘쓴 윤병태 나주시장의 공로를 격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나주시 불교 문화유산 가치 규명과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1700년 우리 국민의 정신 문화를 이끌어온 한국불교의 정신이 담긴 유형의 결정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시 소재 불회사와 다보사, 중림사 등의 전각 보수와 보전 작업을 비롯해 영산강 전통문화축제의 팔간회를 포함해 육성사업을 진행하며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불교 문화유산 보전에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윤병태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에 깃든 불교 정신을 드높이고 국민 문화 향유 증진과 전통 사찰 보존 전승에 더욱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가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 환경 조성과 복지를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직할교구 신도회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승려 복지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부처님 법을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가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학규 직할교구 신도회장은 앞으로도 직할교구 신도 임원진이 마음을 모아 스님들의 복지 향상에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달식에는 김학규 직할교구 신도회장을 비롯해 이은임 수석부회장, 이동복, 김정래 감사, 양인휴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실제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며 여성 출가자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봉령사 여성 출가학교가 제6기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수 참가자 중 일부는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직접 삭발을 결심하며 단단히 각오를 다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입교자 11명 가운데 3명이 출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새로운 출가자 배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참회 진원이 울려 퍼지자 사각사각 소리와 함께 참가자들의 무명초가 떨어져 나갑니다.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그 법을 받아 지니는 스님들께 삼배를 올리며 수계와 지계를 엄숙히 다짐합니다. 어제 봉령사 여성출가학교 6기 참가자들이 출가 사문의 상징인 삭발의식으로 7박 8일 정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입교 직전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며 머리카락이 수행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곧바로 삭발을 결심한 20대 참가자의 남다른 발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 사실 엄마 몰래 했거든요. 이런 흩날리는 잔머리 가지고는 수행 6일 동안 제대로 못하겠다. 이 생각 들어서 결국에 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번뇌도 끊고 내 수행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4: 스님들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거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느끼고 배우고 싶습니다.
2: 예불과 독경, 울력 등 실제 출가자의 기본 습인은 물론 참나를 찾는 요가 선명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6기 여성 출가학교. 이번 기수 입교자 11명 중에서도 3명은 출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봉령사 율주 적연 스님과 학장 도혜 스님이 입교를 앞둔 행자 한 명 한 명에게 아픈 곳은 없는지, 왜 입교를 결심했는지 세심한 질문을 건넵니다. 삭발을 마친 행자들에게 수행자의 상징인 바루를 건네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5: 이 출가학교를 지원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0: 될 것입니다.
1: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보람되고 좋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2: 11명 행자들의 은사, 복령사 주지, 여성출가학교장 진상스님은 여름 휴가철 안락한 휴식을 포기하고 입교를 택한 행자들을 보석에 비유했습니다.
3: 어렵고 힘든 것은 당연해요. 그 어렵고 힘든다는 생각은 저기 마당에 내려놓고 평화와 안정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속세에서 가져온 번뇌망상을 경례 삭발탑 아래 묻고 수행자의 삶 속으로 들어간 11명의 행자들. 다음 달 5일 회향식에서 또 몇 명의 출가자가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미래 불교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전국 600여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국 연합 캠프를 연 건데요. 나눔과 봉사,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정신을 다지고 미래 포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 현장,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전국 14개 시도시에서 모인 청소년들의 힘찬 발걸음이 경주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무문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국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전국 연합 캠프를 연 겁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지난 28일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제29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 캠프 입제식으로 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캠프는 함께한 30년, 함께하는 희망을 주제로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소년들이 나눔과 봉사,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건강한 인성과 공동체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6: 파라미타의 새로운 30년은 바로 여러분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밝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5: 입제식에는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유하나 총장을 비롯해 광주 파라미타협회장 소훈스님, 강원 파라미타협회장 선일스님 등 불교계와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해 창립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7: 오늘 캠프를 하는 것은 큰 의미와 더불어 우리 불교 미래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8: 여러분의 꿈과 생각이 성경과 함께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 불교를 이끄는 소중한 힘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 캠프 기간 참가자들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미래 등점 등과 마음 서원, 음악놀이 페스티벌, SNS 쇼펌 공모전을 비롯해 불국사와 석굴암 문화유산 탐방, 진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문화,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미래 불교 인재 육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4: 청년 포교의 황금밭으로 불리는 군포교 현장에 자비의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진해 보국사를 찾아 400여 해군 장병에게 계를 내리고 건강한 군 생활을 축원했는데요. 수계법회 현장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입장하자 진해 보국사 법당에 모인 해군 장병들이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스님을 맞이합니다. 보국사가 지난 28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계사로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해군병 726기 400여 장병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 스님과 문화부장 월타 스님, 규정부장 진화 스님 등이 참석해 불제자로 거듭난 장병들의 앞날을 축원했습니다. 장병들은 지난날 지은 업장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신성한 다섯 가지 계율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10: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열반의 행복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계는 승불의 경지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9: 연비의식에 이어 계첩을 받아든 장병들은 참된 불제자로서 신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태고종은 보국사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군 포교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수계법회를 통해 참된 불제자로 거듭난 400여 해군 장병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0: 새겨 군 생활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1: 병원전법의 자생적인 역사 뒤엔 종단과 계층을 초월한 수많은 사부대중의 분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묶어줄 연대망이나 행정적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인데요. 교단 차원의 든든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병원 내에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한 이웃 종교 사례와 불교계 과제를 윤호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주계종 병원전법단이 파악한 전국의 병원법당은 총 49개소. 이 가운데 전법단에 속한 법당은 절반 수준인데 다양한 종단의 스님은 물론 지역 사찰과 뜻있는 재가불자들의 원력으로 문을 연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달래겠다는 숭고한 마음 하나로 싹을 틔운 전법 현장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자발성이 위기 앞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없고 병원 전법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없다 보니 병원법당은 봉사자 한 명 구하는 일부터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3: 앞으로 누군가가 병원법당을 개원한다고 할 때 제일 마주치는 문제가 자원봉사자 문제. 인근에 있는 큰 사찰에서는 이미 신행단체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나의 봉사 부분으로 어떤 병원법당과 연계를 한다면 될 것이고.
2: 이처럼 지역 사찰이나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대가 절실하지만 각자 고군분투하는 불교계와 달리 이웃 종교는 조직력을 앞세워 체계적인 원목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만 해도 2000년 일반병원 종사자 모임을 시작으로 2001년 일반병원 사목부를 조직했는데 현재는 사회사목국 소속 병원사목위원회가 됐습니다. 22명의 사제와 28명의 수도자, 1600명에 이르는 봉사자가 서울에서만 28개의 원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문과 다양한 봉사자 교육 자료까지 갖출 정도로 짜임새가 정밀합니다. 이처럼 천주교가 병원 현장에 역량을 집중하는 건 아픈 이들을 어루만졌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에 좀 많이 좀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병원 의료 사업 거기서 많이 좀 관심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2: 결국 병원 전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개별 법당을 하나로 묶어 소통하고 행정적, 인적 지원을 조율할 범불교적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5: 병원 사목을 완전히 상설기관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임의단체예요. 조직의 상설기관으로 만들어서 종단에서 힘을 뒷받침해 주면서 움직여야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2: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아름다운 자발성이 빛을 발하려면 이제는 개인의 어깨에 놓인 짐을 불교계 전체가 함께 나누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마곡사가 한국불교 최고어장으로 존경받았던 취담당 일현대종사 35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마곡사는 어제 원로의원 철웅대종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종회의원 천산, 종봉, 태진스님 등과 문도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유훈을 기렸습니다. 원경스님은 대종사님께서 굴리신 법의 수레바퀴를 더욱 널리 홍포하기 위해 수행풍토를 진작하고 승가의 위의를 바르게 해 불국토를 일궈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철웅대종사는 다례제가 대종사의 수행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례제에 이어 제8회 마곡사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중앙승가대와 동학사 승가대학 등 10명의 학인 스님에게 각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경북 칠곡 망월사가 제5회 달서 100년 문화축제를 열어 시민과 불자의 화합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5일 100년이 피달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망월사 주지 동진 스님과 우회를 다져온 칠곡 신동성당 임재우 신부 등이 참석해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민과 화합의 마당을 펼쳤습니다. 동진 스님은 만개한 100년을 감상하고 향기를 느끼며 성찰의 시간을 통해 맑은 성품을 회복하길 기원했습니다. 망월사는 100년 연꽃차와 연잎차 시음회, 연밥 등을 시민과 불자들에게 제공하고 초청가수 축하 공연 등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0: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산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산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도 많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버거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더 꾸준히, 더 묵묵히 염불하고 정진하고 정진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늘 염불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더 부처님께 의지하고 닦고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큰 평안을 안겨다 주고 불보살님의 가피는 참으로 중생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 분명하게 살아있는 생생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불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염불하고 염불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불교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각상 정원규라는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 각상 거사님께서 특히 중국 고승들의 소중한 법문, 중국어로 된 중국 큰 스님들의 아주 그런 소중한 법문의 말씀을 우리말로, 우리 한글로 많이 많이 번역하셔서 우리 불자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널리 법공양하신 그런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 각상 거사님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젊었을 때 그때 한참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됐대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한참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또 어디서 그런 불심이 생겼는지 그래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저 경북 김천에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기운을 가진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그 김천의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남자의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법당에서 7일 동안 용맹정진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대요. 이야, 정말.

7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용맹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시다가 7일이 딱 지났는데 그 거사님의 어머님이 어머니께서 대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그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했는데 내 가족이나 다른 분이 대신 그렇게 꿈을 꾸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7일 기도를 마치고 아들이 7일 기도를 마쳤는데 어머니가 대신 생생한 꿈을 꾸셨대. 꿈속에서 이 7일 기도를 마친 이 아드님이 이 각상거사님이 어머니 꿈에 나타나서 웩! 웩! 하면서 노란색 물을 토해내더래요. 노란색 물을. 노란 물을 웩! 하고 토하는데 그 노란색 물이 파다다다다닥 하면서 노란 나비가 돼서 나비 웩! 하고 토한 노란 물이 나비가 돼서 사방으로 막 흩어지는 꿈을 꾸셨대요. 야, 웩! 하고 노란 물을 토했는데 노란 나비가 돼서 사방으로 파다다다다다 사방으로 날아가더래요. 소나무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수없이 수없이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토를 하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 그 업장이 소멸하는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꿈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 법문에 자주 나와요. 토를 하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싹 빠져나가는 꿈을 꾸는 것은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꿈이다. 근데 노란 물을 웩 하고 입으로 쏟았는데 갑자기 나비가 돼서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토를 한 거는 업장 소멸을 뜻하는 거고 나비는 나방 말고요. 나방은 말고 그런 아주 좋은 색깔을 가진 나비가 꿈에 나타나는 거는 행운을 상징하는 거래요. 물론 우리가 뭐 너무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각상거사님이 7일 동안 용맹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대신 꿈을 꿨는데 웩! 토를 하고 그 노란 물을 토했는데 토한 노란 물이 나비가 돼서 사방으로 싹 날아간 거예요. 딱 들어도 이거 좋은 꿈이다 라는 게 느껴지시죠?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얼마 안 돼서 이 7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던 이 각상거사님이 원하는 직장에 딱 취업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대요. 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람이 있다면 그 간절한 바람을 꼭 이루고 싶다면 되든 안 되든 한번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봐라. 그 묘한 게 있어요. 기도한다고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진 않아요. 아니 기도했다고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공 안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큰 스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물론 큰 스님들이 해주신 말씀이고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꼭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딱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더라도 내 인생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더 좋은 쪽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부처님의 기도가 나를 이끌어주더라. 이런 걸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에도 속지 마시고 그냥 부처님을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제발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넓게 보고 멀리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당장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의 흐름으로 봤을 때 부처님의 기도가 반드시 나를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 각상거사님이 한창 직장생활을 했을 때 한창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요 머리에 그런 피부염, 피부염증이 생겼대요. 막 피부염증이 막 번졌는데 아무리 독한 약을 먹고 아무리 피부약을 발라도 쉽게 없어지지 않더래요. 그냥 약을 먹고 약을 발라도 그때뿐이고 또 생기고 약을 먹고 약을 발라도 그때뿐이고 또 생기고 이 피부염증이 쉽게 낫지를 않더래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 역시 믿고 의지할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마음을 세우고 세상에 세상에 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그 각상거사님이 그 피부염증으로 고생하실 때 직장생활하면서 21일 동안 단식 기도를 했대요. 와,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큰일 나요. 이거는 그 거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이런 거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단식도 반드시 자기의 건강이라든가 자기 체력, 자기의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막 무대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거사님이 21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21일 동안 단식 기도를 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염불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독을 목표로 기도하셨대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21일 동안 단식을 하는데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뜨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도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21일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단식 기도를 하며 매일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도를 했는데 21일 기도가 딱 끝나고 거사님이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맑고 깨끗한 하얀 허공에 한자로 한문으로 글자 두 개가 딱 적혀 있더래요.
한문으로 청도라고 적혀 있더래요. 청도. 청도. 그 장사 딱 깼대요. 생생하게 청도라는 두 글자가 딱 찍혀 있더래요. 청도. 이게 무슨 꿈이지? 아, 이게 무슨 꿈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래. 왜 청도라는 글자가 허공에 딱 찍혀 있었지? 근데 놀라운 거는 그 21일 기도를 마치고 그렇게 낫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혔던 피부 염증이 싹 사라졌대요. 와, 피부병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서 꿈에서 봤던 두 글자 청도라는 글자도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혀질 때쯤 몇 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해외 근무로 발령을 받았는데 중국에 해외 발령이 났는데 중국에 해외 발령이 나서 찾아간 곳이 그 근무지가 바로 중국의 청도였대요. 청도. 칭따오. 청도. 몇 년 전에 기도를 마치고 꿈에서 청도라는 두 글자를 봤는데 그게 다 잊혀질 때쯤 몇 년 후에 해외 근무지 발령이 나서 갔는데 첫 해외 근무지가 청도였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중국에서 이제 해외 근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중국에 있으면서도 사찰에 다니면서 계속 신행생활을 하셨대요. 시간 날 때마다 절에 가서 신행생활을 하는데 그때 중국에서 근무할 때 청도를 시작으로 중국에서 근무할 때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사실 한국에서는 그 당시 지금은 원래 워낙에 좋은 책이 번역이 많이 돼서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고 출판된 번역된 책으로도 볼 수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불자들이 중국 고승들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을 보거나 듣기가 쉽지 않았는데 중국 땅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찰에서 이렇게 사찰 중국 사찰에 있는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집을 보면서 이야 이런 법문이 있었구나. 이야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물론 우리 한국 큰 스님들의 법문도 너무 좋지만 또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 중국 큰 스님들의 법어집을 보면서 견문이 확 넓어졌대요. 이야 이런 법문이 있었구나. 이야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그때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책을 보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때 당신의 불교 공부가 더 깊어지는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서야 아 21일 기도를 마치고 꿈에서 청도라는 글자를 본 게 내가 미래에 중국에 있는 청도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그리고 내가 중국 땅에 가서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을 만나서 내 불교 공부가 더 깊어지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걸 내가 앞으로 겪을 미래를 꿈에서 미리 딱 보여주셨구나. 그때서야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불보살님의 이 묘한 카피는
중생

학생들의 생각으로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꾸준히 꾸준히 닦고 닦고 묵묵히 묵묵히 닦고 닦을 뿐입니다. 기도 좀 한 것 같고 소원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그런 소리나 해갖고 절에 좀 다닌 것 같고 영험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나 좀 해갖고 조금 부처님께 기도하고 조금 절에 다녔다고 되네 안 되네 그런 사고방식으로 부처님의 법을 닦는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을 갖춘 불자의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절에 다니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내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내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면서 더 꾸준히 꾸준히 더 묵묵히 묵묵히 닦아야 하지 않겠는가. 진정한 불자라면 이렇게 마음을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의 참으로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떤 분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여성 불자님이 다큰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는데 이 보살님의 손주죠, 손주. 이 보살님의 딸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호흡곤란을 일으킬 정도로 좀 폐가 안 좋은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뭐 폐에 뭐 산소, 호흡 무슨 수치가 있대요. 그래서 폐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았는데 아기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 아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 치료받아야 되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더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병원으로 아기를 데려갔대요. 그렇게 큰 병원에 아기를 데려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사위를 불러가지고 아기의 애아빠를 불러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수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서 가족들이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애기 어떻게 해?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보살님이 가족들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그 앞에 밤을 세워서 다 앉아가지고 밤을 세워서 다 앉아있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나,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나. 그래, 오직 부처님밖에 없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그 앞에 딱 앉아서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간절하게 약사열애 부처님 기도를 올렸대요. 약사열애불, 그리고 그 약사경, 약사열애 본원경에 보면 약사열애 진언이 있거든요. 약사열애 다라니, 인터넷 쳐도 나올 거예요. 약사열애 다라니, 간절하게 약사열애 부처님의 다라니를 불렀대요. 앉아있다가 허리가 아프면 서있고, 서있다가 또 졸리면 그 중환자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밤을 세워서 약사열애불 하고 약사열애 부처님 기도를 올렸대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다른 애기들, 그 다른 애기들도 아파서 막 울고 있을 때 저 애기들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애기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대. 그냥 밤을 세워서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그런데 기도하다 기도하다 기도하다가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알 수 없는 확신이 딱 생기더래요. 우리 애기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딱 들더래요. 그 알 수 없는 뭔가 확신이 딱 쓰더래요. 우리 애기 살겠구나. 약사열애 부처님이 애기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뭔가 마음의 에너지를 주셨는지 몰라도 확신이 들더래요. 우리 애기 살겠구나.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그렇게 꼬박 밤을 세우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약사열애 기도를 올렸는데 오전쯤 되었을 때 간호사가 와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애기 수치가 좋아지고 있어요. 애기 수치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오전부터 아기의 수치가 점점 좋아지고 좋아지더니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완전히 완치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대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던 아이가 이렇게 빨리 치료가 돼서 완치한 게 너무나 드문 일이다, 이거 의료, 의학, 학술지에 내가 이거 보고를 올릴 거다 라고 가족들한테 말할 정도로 아기가 너무나 치료가 잘 돼가지고 의사 선생이 아 이대로 가면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했던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게 10여 년 전쯤의 이야기인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아기가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붙였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이 보살님께서 항상 염불하고 기도를 꾸준히 해왔는데 특히 그 청화스님, 이 시대의 위대한 성자이셨던 청화큰스님께서 말년에 번역하신 약사경, 약사열의 본원경이죠. 약사경이라는 경전을 이렇게 사경을 하셨대요. 평소에도 청화스님이 번역한 약사경 이렇게 이제 사경을 하셨대요. 물론 여러분 뭐 약사경 한글로 번역된 거는 다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꼭 청화큰스님께서 번역한 약사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한글 약사경을 사경하거나 독송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청화스님께서 말년에 가장 공들여서 번역하신 경전이 바로 이 약사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청화스님께서 번역하신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경이 청화큰스님이 심혈을 기울이신 정토삼부경, 정토삼부경이라고 해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불경이라고 해서 청화큰스님 번역본 정토삼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년에 이 육조단경이라는 그 육조해능대사의 법문이 담겨져 있는 육조단경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말년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경전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력이 담긴 약사경이죠. 청화큰스님 제자분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스님, 청화큰스님께서 정토삼부경을 번역하셨고 청화큰스님께서 평생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년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을 하셨던 큰스님께서 약사열의 부처님 약사경을 심혈을 기울여서 말년에 번역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큰스님이 깊으신 뜻이 있을 텐데 평생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셨던 청화스님께서 말년에 약사열의 부처님 약사경을 번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청화큰스님 제자분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박하게 내린 결론이 자비심이 깊으셨던 청화스님께서 이 세상에 고통, 괴로움, 병고에 빠진 이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이 괴로움, 고통에서 구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중생의 괴로움과 병고를 소멸케 해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력이 담긴 약사경을 번역하신 거 아니겠느냐. 큰 스님의 자비심이 그 밑바닥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대화를, 이런 소박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약사열의 부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장보살님이라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보살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살님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불보살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 법 만나서 다행입니다 마음속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합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행여 혹시라도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어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업장이 두터워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일으키지를 않고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잠깐 생겨도 기도에 집중을 못하거나 기도가 하기가 싫어진다고 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자신만의 염불과 기도의 숙자를 딱 정해놓고 자신만의 기도 숙제를 정해놓고 기도하기 싫을 때, 염불하기 싫을 때, 불교 공부하기 싫을 때가 내 업장이 이렇게 두텁구나, 내 업장이 이렇게 두터워서 내가 염불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나를 뒤흔들고 있구나, 마음에 항상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정말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도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행법이 바로 염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됩니다. 약사열의불 염불만 하면 되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냥 노는 입에 염불하듯 마음으로 염불만 하면 그게 저절로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염불보다 쉬운 수행법이 없습니다. 염불이 좋은 분들은 염불을 하시고, 천수경이 좋은 분은 천수경을 하시고, 금강경이 좋은 분은 금강경을 하시고, 법화경이 좋은 분은 법화경을 하시고, 능엄주가 좋은 분은 능엄주를 하시고, 오체투지 절이 좋은 분은 오체투지 절을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한 모든 수행은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거 전생부터 얼마나 큰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이번 생 이 소중한 불보살님을 만났을까?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잘 닦겠습니다. 마음에 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행복한 인연을 만나든 불행한 일을 겪든, 결국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닦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닦아야 합니다.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잘 닦읍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방송

석유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쉴 때 가버려.
2: 오.
3: 오.
2: 오.
3: 오. 멋지네. 무엇이요?
4: 기똥차네.
3: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수님 자신 있죠?
4: 전세는 못 살.
5: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6: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7: 참교육하겠습니다.
3: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8: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9: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5: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9: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1: 맞춰야 되는데.
3: 고만해 질문.
9: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3: 진심은 없다.
9: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1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

0: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4: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3: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유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역사는 쉼없이 창조됐고 그 속에서 경전도 탄생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전에는 고대 인도의 역사가 담겨 있다. 시대마다 인류를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곤 했다. 제2의 시대에는 람신이 태어나 인간 행동의 품격을 설했고 사회를 위한 규범을 창조했다. 제3의 시대에는 크리슈나 신이 등장해 바가바드 기타를 통해 행동의 중요성을 설했고 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불의가 정의의 탈을 쓴 채 확산돼 갔다. 거짓말, 질투, 불평등, 탐욕, 미신 등이 세상 곳곳에 퍼져

기승을 부렸다. 인류는 공포에 떨었고 무지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제 세상에서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위대한 영혼 하나가 막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위대한 영혼은 바로 부다였다. 마하바라타 전투가 끝난 후에 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 대전투로 인해 인도 땅은 여러 조각으로 분열됐다. 그로부터 다시 2500년이 지났을 무렵 북인도 지방에는 카필라바스투 왕국이 존재했다. 인근에는 마가다 왕국과 바이샬리 왕국이 있었다. 카필라바스투는 태양 왕조인 샤카족의 후예인 왕, 위대하고도 용감한 숫도다나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0: 작은 앙비 마마, 작은 앙비 마마. 안 그래도 부르려던 참이다, 로시카. 큰종이 왜 울리지?
1: 기쁜 소식입니다, 마마. 숫더다나 폐하께서 판다바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돌아오고 계시답니다.
0: 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마하마야 왕비마마께는 이 소식을 알렸느냐?
1: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중궁전에 안 계세요.
0: 알았다. 궁궁한 사람들에게 음식난을 준비를 해라. 왕비마마께는 내가 직접 이 소식을 전하겠다.

0: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대바다타, 다른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1: 아이들요? 다른 아이들은 없습니다. 원래 저밖에 없었는데요.
0: 뭐라고? 내가 헛걸 본 건가?
1: 저 가도 되죠?
0: 그러렴. 어디로 가니?
1: 어머니께 가요.
0: 그래라. 그런데 나한테 약속한 게 있지 않니?
1: 아, 깜빡했어요.
0: 어서 말해보렴. 말할 때까지 보내주지 않을 거야. 말해줘. 어서.
1: 그럼 먼저 눈을 감으세요.

0: 아직 몸단장을 안 하셨습니까?
1: 몸단장 뭐하러?
0: 큰정이 울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0: 셨어요?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폐하께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계세요. 온 왕국이 다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1: 파자파티,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네가 폐하를 영접할 준비를 하거라. 오시면 정말로

0: 파사 파티.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하고는 행복을 나누지 않는 법이란다. 폐하께서 나를 보는 순간 아들이 없는 슬픔이 되살아나실 거야. 폐하께 그런 비탄을 안겨드릴 수 없지.
1: 마마께서 카필라바스투가 태자를 얻을 수 있도록 저와 폐하의 결혼을 직접 주선하셨잖아요. 그리고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헌데 저 역시 아직 폐하께 태자를 안겨드리지 못했어요. 저 역시 불운합니다.
0: 아니야, 그렇지 않다 파자파티. 내 유일한 희망이 넌데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지.
1: 저 역시 마마가 이리 계시는 건 보지 못합니다. 지금 폐하의 귀국을 환영하고 잘 영접하는 것은 마마와 둘이서 해야 할 일입니다.
0: 그럼 어떻게 할까?
1: 아무 생각 마시고 마마가 멋지게 단장하고 폐하를 맞이하는 겁니다. 아마 마마께 조금도 눈길을 떼지 못하실걸요?
2: 폐하께!
3: 영광을!
2: 폐하께!
3: 영광을!
2: 폐하께!

0: 드러나란 별일 없었는가?
1: 폐하의 가오 덕분에 왕국은 만사가 편안합니다.
0: 네가 있는데 잘못될 일이 있겠느냐? 카펠라 바스트 운영에 책임을 맡길 사람은 오직 너뿐이니 덕분에 나는 걱정 없이 전투에 몰두할 수 있었지.
1: 영광입니다.
2: 정지! 폐하는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0: 어째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냐?
2: 먼저 제 선물을 주세요. 그래야 입궁을 허락할 거예요.
0: 모든 백성들이 이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대바다 타너는 나한테 세금을 내라는구나. 자, 선물이다.
2: 저하고 칼 싸움을 해야 들어가실 수 있어요.
0: 내 칼로 나를 공격할 거냐? 아, 좋다. 아, 대바다타 훌륭하구나. 이제 갈까?
3: 아프십니까?
0: 아니요, 마하마야. 나한테 닥친 운명에 비하면 이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두 번이나 결혼을 하고서도 아직 아이를 얻지 못했어. 당신한테 슬픔만 안겨주고 말이오.
3: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바차스파티 사제께서 전원을 보내셨습니다.
4: 태양이 상원으로 들어가면 달은 개자리궁으로 들어가고 금성은 물고기 자리궁으로 들어가지요. 바로 무한한 풍요의 여신 푸나루와슈 별자리가 되는 겁니다. 람신이 태어난 곳도 바로 이런 별자리가 왔을 때 기원제를 올리고 난 후였습니다.
3: 신께서 저희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겁니다.
0: 난 그저 마야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은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요.
3: 저는 어머니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파자 파티는 꼭 머자나 아들을 낳을 겁니다.
0: 그렇게 되기를.

0: 내가 외아들을 왕비에게 내어준 건 눈속임이었는데 내 아들을 장난감 취급하다니. 아, 왕비 마마. 아, 이런 시간에 어쩐 일로?
1: 내가 하도 잠이 안 와서 대바다타 얼굴이나 볼까 하고 들렀네.
2: 왕비.
0: 잘하셨습니다. 대바다타는 마마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전 마마께서 대바다타에게 언제나 사랑과 애정을 듬뿍 주시길 바라옵니다.
2: 왕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폐하, 소첩은 왕비 마마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을 때 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때로 매우 커지기도 하지요. 폐하, 대바다타는 폐하의 아들입니다. 데리고 가시지요.

0: 대바다트는 어디 있어?
1: 폐하와 함께요.
0: 도대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왕비 마마 있지 않으면 폐하와 함께 있으니 요 전날 밤에도
1: 제가 아이를 보냈어요. 머자나 대바다타가 폐하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해요. 먼저 태자가 되고 그 다음엔 카필라바스투의 왕이 되겠지요. 대바다타가 폐하와 함께 왕좌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선 미래의 꿈이 커간답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대바다타 왕자 만세. 대바다타 왕자 만세.
0: 헛된 꿈 그만 꿔요, 망글라. 폐하의 두 왕비 중 하나라도 아이를 낳는 순간 당신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예요. 그땐 어찌할 거예요?

0: 뭐 하는 거야?
1: 보세요. 제 꿈을 이루어줄 새들을 다 잡았어요. 비록 그들의 꿈이었다고 해도 덫은 제가 놓았죠. 왕 부부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0: 파차스파티 사제가 그 꿈을 이루어주려고 오고 있어. 아들을 기원하는 제를 올릴 거요.
1: 아들 기원제? 제를 올려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세상은 기원의 불로 벌써 불바다가 되었겠네. 다무카?
2: 예, 마마.
1: 이 새들을 새장에 가두어라. 데바다타가 활쏘기 연습할 새들이다.

해야 먼저 여로신과 여신들께 기도를 올리고 경전을 독송한 후에 가문의 수호신인 태양신께 기도를 올립니다. 빛을 타고 오신 태양신은 가문을 수호하기 위해 이 연꽃을 피우실 겁니다. 아디디바 나마스토비아.

0: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1: 경하드립니다.
0: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2: 대하, 연꽃이 피어난 것은 운명의 여신이 미소를 보내준 것입니다.

0: 축복을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시라고 신께서 축복하십니다.
1: 파자 파티? 당신한테 막 가려던 참이었는데.
2: 아닙니다. 오늘 같은 상서로운 밤엔 마하마야 마마와 함께 하십시오.
1: 하지만 마하마야가 당신한테 가라고 해서.
2: 그런데 제 몸이 온전치를 못합니다.
1: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2: 여인은 달마다 며칠은 홀로 지내야 한답니다. 어서 가세요. 내일 아침이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쉬십시오.

0: 제가 어인 일로 파자파티와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1: 송과우나 마마, 태아께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지금 달거리 중이시라고.
2: 왕비 마마가 카필라바스트의 후계자를 낳아주시길 원해서지. 아이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운명조차도 전화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마하마야 왕비가 아들 기원제를 올린 후꾼 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바차스파티 사제님 그리고 브라만 여러분, 이 꿈의 뜻을 해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배야, 아주 상서로운 꿈입니다. 붉은 연꽃이 핀 것은 생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흰색 코끼리 아이라바트가 내려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의미, 위대한 영혼이 태어나리라는 것입니다.
1: 경하드립니다. 왕비 마마께서 귀임을 하셨습니다.
2: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3: 경하드립니다, 왕비 마마.
2: 경하드립니다, 폐하.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왕비 마마의 회임을 어이가 확인했습니다. 카필라바스트 왕국에 곧 태사가 태어납니다.
4: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5: 경하드립니다.
0: 폐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별자리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위대한 전사가 될 것입니다.
6: 그렇게 되기를. 짐은 그냥 왕이지만 아들은 황제가 되고 위대한 전사가 되며 용맹한 황제가 될지니라.
4: 그렇게 되기를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7: 지스케 리에 비아쿨만 사브카 वहाया शुभ समाचार है कोई आने वाला जो लाएगा खुशियों का संसार
8: अरे वो कौन है
9: कौन है भाई
7: बुझो बुझो वो कपिल वस्तु का युवराज
3: 겁니까? 왜 새들을 다 풀어주는 거죠?
2: 이것들은 그저 새가 아니라네. 나는 지금 이토록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야. 보게, 갇혀있던 새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네. 나 또한 불행에서 놓여놨고, 나는 너무도 행복해서 이토록 기뻐서 그 어떤 말로도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0: 제 눈에도 보입니다. 마마의 왕비가 아니라 본인이 회임이라도 하신 것 같네요.
1: 맞아, 망갈라 아우님. 만약 내가 아기를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기쁘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마마께서 회임을 하시니 내 기쁨이 두 배가 되었다네. 회임을 해야 할 사람이 한 것이니까.
0: 그렇다 해도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옳지 않아요. 사방에 질투의 눈길이 있습니다. 행여 못된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는 불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잖아요.
1: 누구든 이 좋은 일에 방해하려는 사람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저런, 내 마스카라가 아우님 뺨에 묻었네.
0: 감히 내 뺨에 마스카라를 묻혀? 네 눈에서 검은 비탄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2: 이제 됐어.
1: 하나만 더요. 아,
2: 너는 내 어머니인가 동생인가.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1: 피붙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할 바게요. 게다가 다른 분들은 모두 왕자님과 하나의 친척 관계만을 가졌지만 저는 두 개를 가졌잖아요.
2: 두 개? 어떻게?
1: 우선 제가 폐하의 아내니까 왕자 아기씨의 어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왕비마마의 여동생이니 아기의 이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 둘 아닙니까?

0: 마마 조심하세요.
1: 마마 어찌된 일인지요?
0: 데바다타가 구슬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걸 밟고 넘어지셨네.
1: 아, 왕비 마마 무사하십니까?
0: 어,
1: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마터면 아기를 잃을 뻔하셨습니다.
0: 그런 일은 우리 적들에게나 일어나라고 해요. 왕비 마마는 출산 축하 파티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망가라오님, 그리 되기를.
1: 그리 되기를.

0: 그러셨습니까, 전하?
1: 듣자니 네가 로시카와 혼인하고 싶어 한다더구나. 사실이니?
0: 제가 원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1: 로시카의 아버지가 황금 동전을 요구한다지?
0: 그렇습니다.
1: 이 돈은 네 거다, 고팔. 그저 나를 위해 작은 일 하나만 해주면 된다. 사람을 죽이는 약초를 구해서 가져오너라. 언제까지 약초를 의사들한테 팔고만 다닐 테냐? 이번을 계기로 아예 불행의 뿌리를 뽑아버려라. 어서 집어. 집으라니까. 네 고민을 해결해줬으니 이제 네가 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며칠 후 왕비의 출산 축하 파티가 열린다. 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0: 출산 축하 파티 날 내가 할

0: 일은 그뿐이야.
1: 누가 황금 동전을 주었어?
0: 그건 말해줄 수 없어.
1: 말해주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0: 말하면 내가 죽어. 그들은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을 거야.
1: 하지만...
0: 그런데 로시카, 넌 언제까지 하녀로 살 생각이야? 나는 또 언제까지 약초를 팔며 살아야 하고?
1: 해악게 발각되면...
0: 그것은 네가 하기 달렸지. 누굴 더 사랑해? 나 고팔이야? 아니면 카필라바스트의 상속자야? 그냥 왕비마마의 죽에 독을 타기만 하면 돼.
1: 고팔은 나하고 결혼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감수하잖아. 그러나 왕비마마를 배신할 순 없어.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순 없어. 두 분 왕비마마는 나한테 큰 사랑을 베푸셨어.
2: 로시카, 여기서 뭐 하고 있나?
1: 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야 왕비마마께 저...
2: 하고 싶은 말이 뭐야?
1: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0: 로시카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해? 평생을 살인자와 함께 살 수 있을까? 곧바로 말려야 돼.
1: 왕비 마마, 이제 아기 돌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뭐하러 마마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마마는 그저 아기씨를 낳으시기만 하고 기르는 건 날 텐데.
1: 크리슈나 신도 양모가 길렀지요.
0: 왕비 마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로시카, 나중에 말씀드려라. 가서 신의 공양을 가지고 와라. 모르겠느냐? 왕비 마마께서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다. 가라!

멈춰라. 파자파티 마마, 여기 있습니다. 데바다타 이리온, 마마는 공양을 드셔야 한단다.

0: 제가 먼저 먹을래요.
1: 좋아, 너부터 먹여줄게. 자, 아 해봐. 아니야, 왕비마마부터 드려야겠다.
0: 아니, 저부터요. 제가 먼저 먹을래요.
1: 좋아.
2: 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마마. 어서 뱉으세요, 아기씨.
1: 로시카, 무슨 짓인가?
2: 마마, 이 죽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1: 독이라고? 누가 그런 짓을? 누가 죽인 독을 탔느냐? 누가?

0: 역할이라고?
1: 멈춰라! 누가 시켰나? 대답해! 왜 그런 짓을 했나? 말해라! 왜 그런 짓을 했어?
2: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아우님? 고팔이 살아있어야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 것 아닌가?
3: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감히 저희 가문을 넘본 사람이 있다는 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라. 오늘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0: 왕비 마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기탄 없이 말하게 망갈라.
0: 왕비 마마, 폐하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2: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0: 사실입니다.
2: 그런 말은 그만두게. 누가 폐하께 감히 위해를 가한단 말인가?
0: 왕비 마마십니다.
2: 망갈라.
0: 제가 듣기로 열 달을 모태에 있다 태어나는 아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출산을 할 경우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답니다. 저도 그 말을 믿지는 않았는데, 근데 점성술사들이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더군요. 마마, 전에는 제가 대바다 하러 가신다는 마마의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마마께서 여기 계시면 옳지가 않아요. 폐하나 이 왕국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마마께서도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여인의 진정한 도리는 아들과 남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폐하를 설득하십시오. 그래서 곧 여기를 떠나십시오.
1: 내일 아침에 바로 떠나겠네.
0: 당연히 대바다 하러 떠나야지.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못해.
3: 사실이요. 여인과 아이, 그리고 왕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1: 저는 지금 그 세 사람의 반대를 당하고 있는 거지요, 폐하.
3: 여기 있어요, 마하마야.
1: 제발 보내주세요. 제 건강도 양호하고 기분도 아주 좋아요. 파사파티하고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도 뵐 수 있고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폐하께서도 얼른 대바다 하러 오십시오.

0: 네 말대로 여기서 쉬니까 좋구나. 이 룸비니 동산에 와본 지도 벌써 몇 해 전이네. 너무도 아름다워. 마치 지상천국에 온 것 같구나.
1: 그래요. 마마, 저 나무 아래서 쉬고 계세요. 그동안 음식을 차릴게요.

0: 바다 파티!
1: 마마! 러시카! 사파! 모두 빨리 오라! 왕비 마마께서 진동을 시작하셨다!

0: 나루드. 나루드? 나루드!
1: 예, 성자시여.
0: 그분이 오신다. 이 우주의 아버지가 태어날 순간이 임박했다.
2: 마마, 침착하게 임하시고 나뭇가지를 잡으세요.
0: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거란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됐다.
2: 경하드립니다, 마마. 경하드립니다. 아드님이세요.
0: 오, 지구야. 나의 축하를 받으소서. 당신의 창조주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1: 무엇을 보십니까, 스승님?
0: 인도. 카필라바스토. 룸비니 동산. 아름답도다. 만인의 가슴을 어루만져줄 순수한 영혼.
2: 이렇게 예쁜 아기씨는 저도 처음 받아봅니다. 어쩜 아기가 웃는 걸 보세요. 폐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0: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위대한 영혼이 태어난 이 시대를 살 수 있었어.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걸작품을 무엇으로 부르리까?
2: 왕비 마마, 왕자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시오?
3: 시따르타.
0: 붓다.
4: 왕비마마께서 어머니가 되셨답니다.
3: 그 아이는 폐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할 겁니다. 그대가 이 우주에 태어난 목적이 이미 다 이루어졌노라. 이제 돌아오라.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

0: 경우에 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0: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반갑습니다. 보리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이제 104페이지의 그 위에서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아는 것은 없지만 예전에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마음을 본문 내용에 일치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들을 때마다 새롭게 합시다 이 말이고, 그러고 이제 본문이 끝나면 빨리 일어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법에 대하여 아쉬워하며 천천히 나가야 된다. 본문 끝났다고 해서 팍 그냥 학생들 거기 수업 끝나 수업 종 치자마자 우르르 나가듯이 이걸 갖다가 이제 후라이팬에 콩 튀듯이 해 터진다 이런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쉬운 듯이 싹 천천히 나가 원미를 하면서 이래 나가야지. 자, 그럼 스님의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과보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오로지, 105페이지, 오로지 대자비심으로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같이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치면 큰 이득이 있다. 어떠한 것도 동기가 중요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카르마 업이라고 했을 때 업이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의도를 일으켜야 됩니다. 의도가 일으켜야 돼. 의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는 그건 업이 안 돼요. 업이 안 돼. 분명히 의도를 일으켜야 돼. 선업을 지으려면은 선한 의도를 분명히 일으켜야 되고, 악한 의도는 이제 해꾸지 한다든지 짜증이 났다든지 그건 의도가 분명하죠. 그런 건 다 업이 돼요. 근데 모신결에 한 것들, 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부자리 개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사람 대하고 차 타고 오고 그런 건 거의 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습관이지. 그런 거는 습관대로 살면은 업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업이 바뀌려면은 선업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업의 법칙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행동의 결과는 의도하고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율해 보면은 어떤 비구가 가다가 길을 가다가 아침에 탁 발라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깨구리를 밟아 죽었다. 근데 의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부처님, 양심이 같이 돼가 부처님 제가 아침에 걸어오다가 깨구리가 밟혀 죽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 네가 의도 알고 그랬느냐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는 큰 업이 되지 않는다. 다음에는 땅을 주시하면서 아니면 주장자를 들고 땅을 치면서 가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스님이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주장자를 들고 다닌 이유가 옛날에는 도로가 이렇게 아스팔트가 안 되고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개구리라든지 개미라든지 여러 가지 곤충들이 많았기 때문에 퉁퉁 치면은 놀라서 도망가라고 그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걸 다 배제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르고 한 것은 의도가 되지 않아요. 그 의도가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 스님은 순수한 의도로 이걸 해야 된다. 그러고 스님들은 법보시를 해야 된다. 법문하는 걸 법보시한다고 하거든. 보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시, 여러분 신도나 이제 제시 재물로 쌀이라든지 뭐 또 돈이라든지 초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절에 부처님 앞에 공양하는 거는 제시라고 해요. 재물 공양하고. 법을 보시하는 것은 선이 법문에 들은 것, 이거는 법보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경전을 어디에서 건강경을 보시한 법보시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동참하면 이제 법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무회시라는 것이 무회. 외는 두려움을 외자, 없을 못자, 두려움을 주지 않는 보시라. 내가 인상이 좋게 항상 스마일, 집에서 웃고 사람들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무엇이라. 성안 내는 걸 우리 참다운 공양구요 이런 말 있죠.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고 스마일 이렇게 웃어야지. 그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그 옆 인상이 험상궂이 생기면 그 옆에 사람들이 안 가거든. 사람들이 안 가요. 아이고 무섭게 생겼다고. 그 자기 얼굴을 자기가 자꾸 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하는 건 법보시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가르칠 때에도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가르칠 때에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앞에 앉은 몇 사람만 뿐만 아니라 신이나 사람 아닌 존재들도 주변에서 같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문을 하면 큰 공덕이 있다. 평상시에도 염불, 기도, 관상을 하거나 심지어 남에게 말할 때도 이러한 생각을 하면 공덕은 더욱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스님이 법문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숫자가 작다.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현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전신, 호흡선신까지 다 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 주변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와 있진 않지만, 이 사바세에 가득한 중생들이 같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법문을. 법문하는 사람의 자세는. 제가 항상 맨날부터 그랬어요. 어디 가나 10명의 신도가 있든지, 거기서 하는 말은, 물론 거기에 참석한 대중의 수준에 맞춰야 되겠지만은, 그 법문의 수준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전 우주에 어디에 내놔도, 통할 보편적으로 절대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을 혼자 수행한다든지 염불기도 관상할 때도 주변에 많은 호흡선진과 일체 천신들이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일체 천신이 옹호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공간이 다 두루 통해 있거든요. 동시구족 상음문, 광경, 부처님이 광경을, 대방광불 화엄경, 이래 하면은,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은, 일체 선신이 놀래가지고, 호흡 선신들이 주변에 콱 그냥 모여들거든? 그 때문에 정초에, 그 용수보살 약창계, 화엄경 약창계 하잖아요? 그거 다 그래서 그래야 하는 겁니다. 예, 이 우주는 다 서로 통했기 때문에, 동시구족 상음문이라, 동시에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관찰자 시점. 예,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할 때 관찰하는 상태가 정해진다는 게. 어떤 입자가 파동이냐, 입자냐, 결정은 누가 하느냐. 관찰자의 관찰을 실험하는 측정의 그 조건에 맞춰서 그 입자와 파동인가, 파동인가, 입자인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거든, 요즘. 그 관찰자 시점이 돼. 그러니까 내가 염불을 할 때, 일체 세계가 다 염불을 하는 세계로 확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마음 동기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106페이지에 한번 읽어봅시다. 바른 동기, 마음 동기로 가르치기. 또 가르친 일에 피곤해하거나 욕심과 성내는 마음을 갖고 다른 일을 욕되게하거나 가르치기 싫어서 계란을 피우면서 가르치거나 다른 이들을 자기보다 나아질까 두려워 질투심 같은 걸 갖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하는 대비심으로 다섯 가지 인식을 갖고 가르쳐야 된다. 예, 이제, 그 스님, 법문하시는 법사나 스님들이, 이제 그,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거 비법인데, 이거 가르쳐줄까 말까? 이러면서, 가르쳐줄까 말까? 이러면 아까워하면서, 그럴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 가르치려면 손을 탁 펴듯이 다 가르쳐.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꼭, 주먹을 쥐고 내 안에 감춘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감추고 있는 법이 없다. 아는 존재가, 부처님, 아직도 다 말씀하셨습니까? 못 알아들을까봐 감추고 있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비밀로 감추는 법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 그렇잖아요. 네. 또, 스님인 다섯 가지, 스승이 다섯 가지 인식을 가져야 된다. 자신을 의사처럼 생각하고

정법을 약과 같이 생각하며 듣는 사람을 환자로 여기고 열애가 최고의 성인이라는 생각으로 갖기에 정법을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지속시키겠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기 자신이 가르친 사람이 의사고 이제 배우러 온 사람은 환자와 같아. 정법으로 처방을 해가지고 내가 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열애가 우리 부처님이 큰 최고의 대의왕이라고 말했어요. 큰 의사. 그리고 이제 정법을 오래도록 이 정법이 오래가야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칠 때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자, 그 스님은 이제 법사 스님은 법좌에 올라서 화란을 울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티벳의 큰 스승들은 한 장 넘겨서 티벳의 큰 스승은 법문을 하기 위해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강의할 때 들어오기 전까지 자기 시대 마음을 잘 살피고 법좌에 오르기 전까지 반복해야 할 내용의 법에 대해서 법을 잊고 있는 스승들의 법에 대해서 법좌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법좌에서 삼면을 올린다. 예, 그렇게 그렇죠. 저도 그래 하고 있죠. 이제 법을 설하려면 항상 일주일 동안 법을 어떻게 설할까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내 방에서 나올 때까지 온면자도 삼아야 다 그걸 외우면서 부처님 대리니까 내가 지어내서 한 게 아니고 이제까지 40년 동안 절집해서 보고 들었던 거 다 배웠던 거 다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딱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부처님 대신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 그리고 다 그걸 확신으로 해야 돼요. 근본 스승조차도 그래서 뭐 내 스승 위에 무스승의 깨보 스카모니 부처님부터 나라대 대학의 그 위대한 아티자 존자로부터 쭉 해가지고 쫑카파 대사로 법문 전해 내려온 전수에는 그 스승의 계보가 있어요. 그걸 다 머리에 이고 있다가 내 심장으로 와가지고 다 녹아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그 밑에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모든 듣는 사람의 마음 동기를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스승이 말씀하실 때 밑에 개송을 같이 읽어봅시다. 위대하신 염송한다. 동시에 듣는 이들은 함께 제자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위대하신 제가 법문을 듣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에 도움이 되는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이 법문을 들을 때도 마음가짐이 나만 깨닫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 깨닫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합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의 참선한 수자들이 화두를 들듯이 일체 중생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일체 중생. 나 일체 중생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모든 동기에 일체 중생. 이게 무아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일체 중생이 체화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 전체의 동기는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동기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칠 대상을 분별하기. 이거는 이제 스님 가르치는 스승이 생각해야 될 텐데 율장에 이르기를 법을 요청하지 않은 자에게 법을 설하지 말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법을 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청하도록 그 즉시 법을 설하지 말라. 마음이 경만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사양을 해야지 그냥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말이 하고 싶어서 그냥 계속 누가 안 찾아주나 이렇게 이런 태도로 가면은 법이 싸우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치?
법이 충분히 쌓여가지고 사과가

발효돼가지고 최상위급만 나와야지 아무거나 막 들어가지고 그런 대로 막 내뱉으려고 이런 식으로 법문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10년 지나야 스님이 출가한 지 10년 지나야 화상이라고 그래요. 화상이란 말 들어봤죠? 이제 연속극에 그 남편 보고 저 화상이 그는 조선조 500년 동안 불교가 예? 선배들 유학자들에 의해서 배척다 해가지고 잘못 써진 방식이라 남편, 여러분들은 남편 보고 화상이라 안 하겠지. 그럼 안 돼요. 화상은 본래 10년 이상 된 스님을 화상이라고 그래요. 10년 정도 돼야 법문할 자격이 주어져요. 10년 정도 돼야. 그래서 교만심이 없어야 된다. 상대방을 살펴서 그가 받아들일 그릇이 된다는 확신이 되면 그때에서 비로소 법을 써야 된다. 근기를 알아야 된다. 근기는 불교에서 쓰는데 근기는 뿌리 근자, 그릇 기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 근기가 따로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근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기는 자기 마음 동기와 차근차근 수행하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근기가 커지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기는 정해진 아닙니다. 자, 이제 제자를 바르게 이끌기 110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제자를 바르게 이끌기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오오오오 멋지네.
1: 무엇이요?
2: 기똥차네.
0: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2: 반세훈 보살.
3: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4: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5: 참교육하겠습니다.
0: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6: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 하더라.
7: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3: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7: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2: 맞춰야 되는데.
0: 고만해 질문.
7: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0: 뒤집는 것 같다.
7: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8: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5월 구성한 국가유산청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에 조계종 스님 12명이 위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 문화의 중심인 불교유산의 가치를 넓히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여성 출가자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봉령사 여성 출가 학교가 제6기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입교자 11명 가운데 3명이 출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새로운 출가자 배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 포교의 황금밭으로 불리는 군포교 현장에 자비의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진해 보국사를 찾아 400여 해군 장병에게 계를 내리고 건강한 군 생활을 축원했습니다. 병원 전법 활성화를 위한 4부대 중에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묶어줄 연대망이나 행정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교단 차원의 든든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병원 내에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한 이웃 종교 사례를 통해 불교계 과제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구성한 국가유산청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에 조계종 스님 12명이 위촉됐습니다. 위원 스님들은 건축과 동산, 세계유산부터 전통기술과 지식까지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유형유산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찰음식과 다비 등 불교의 전통 무형유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총원장 진우 스님도 한국 문화의 중심인 불교 유산의 가치를 넓히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국가유산의 지정과 해제부터 세계유산 등재까지 국가유산 정책의 핵심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국가유산청이 지난 5월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를 출범한

0: 가운데 위원으로 위촉된 스님들이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유산에서 차지하는 불교문화유산의 비중에 비해 불교계의 참여가 아직 부족하다며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분과별 활동을 넘어 위원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종교의 유산 등재 현황 파악과 유네스코 규정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도 주문했습니다.
1: 그 중심에 여러 우리 위원 스님들이 선도를 해 나가야 할 그런 또 책무도 있고 또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스님들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서 선도해 주시고 한국 불교가 한국 문화유산에 있어서의 그 중심에 있다는 걸 각인시키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방에 참석한 위원 스님들은 그동안 유형 유산에 집중됐던 관심을 무형 유산으로 넓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찰 음식 등 불교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수행과 생활 속에서 이어져온 전통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겁니다.
2: 그동안에는 그 유형 유산에 대해서는 그때도 신경도 많이 써서 우리가 뭐 국보 보물 이렇게 지정도 받는데 무형 유산은 지금 사실은 수륙제 연덕에도 있고 수륙제하고 예수제 있고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부에서 이제 유형 유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무형 유산 쪽으로 치우쳐서 했으면은.
0: 1000년 넘게 이어온 불교 의례와 수행 문화 가운데 국가유산으로 보존할 전통을 발굴하고 나아가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다비나 수륙제 등 불교 공동체의 전통을 개별 사찰에 넘어 한국 불교의 문화유산으로 바라보고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까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3: 무형 유산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님 말씀처럼 다비라든지 우리는 벌써 17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했던 것들을 하면 아마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0: 위원으로 위촉된 성원 스님과 원명 스님, 서봉 스님, 우봉 스님, 도심 스님은 각각 건축문화유산, 전통예능, 동산문화유산, 동식물, 사적분과에서 활동합니다. 또 현무 정운 철우, 법회 은광 해일 강림 스님은 매장유산, 근현대유산, 국능유산, 세계유산, 민족문화유산, 전통기술지식, 지질명승 조경분과에 각각 참여합니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정책분과 당연직을 맡게 된 위원 스님들은 예방에 이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스님들은 2028년 5월까지 2년간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유산 정책의 불교계의 전문성과 목소리를 더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전통 문화유산 보존에 국가적 책무를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이재정 국회 문체위원장에게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대다수가 불교유산이라며 불교문화는 K컬처의 뿌리이자 후손에게 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교 유산 지원을 특정 종교에 대한 혜택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국가 전통 유산을 지킨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정 위원장은 한국 불교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삶에 깊이 각인된 중심축이라며 불교 문화 유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적극 호응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나주 지역 불교 문화유산 보전에 힘쓴 윤병태 나주시장의 공로를 격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나주시 불교 문화유산 가치 규명과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1700년 우리 국민의 정신 문화를 이끌어온 한국 불교의 정신이 담긴 유형의 결정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시 소재 불회사와 다보사, 중림사 등의 전각 보수와 보전 작업을 비롯해 영산강 전통문화축제의 8간회를 포함해 육성 사업을 진행하며 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불교 문화유산 보전에 꾸준한 노력을 해.

0: 왔습니다. 윤병태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에 깃든 불교 정신을 드높이고 국민 문화 향유 증진과 전통 사찰 보존 전승에 더욱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가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 환경 조성과 복지를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직할교구 신도회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승려 복지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부처님 법을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가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학규 직할교구 신도회장은 앞으로도 직할교구 신도 임원진이 마음을 모아 스님들의 복지 향상에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달식에는 김학규 직할교구 신도회장을 비롯해 이은임 수석부회장, 이동복, 김정래 감사, 양인휴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실제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며 여성 출가자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봉령사 여성 출가학교가 제6기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수 참가자 중 일부는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직접 삭발을 결심하며 단단히 각오를 다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입교자 11명 가운데 3명이 출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새로운 출가자 배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참회 진원이 울려 퍼지자 사각사각 소리와 함께 참가자들의 무명초가 떨어져 나갑니다.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그 법을 받아 지니는 스님들께 삼배를 올리며 수계와 지계를 엄숙히 다짐합니다. 어제 봉령사 여성 출가학교 6기 참가자들이 출가 사문의 상징인 삭발의식으로 7박 8일 정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입교 직전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며 머리카락이 수행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곧바로 삭발을 결심한 20대 참가자의 남다른 발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 사실 엄마 몰래 했거든요. 이런 흩날리는 잔머리 가지고는 수행 6일 동안 제대로 못하겠다 이 생각 들어서 결국에 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번뇌도 끊고 내 수행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3: 스님들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거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느끼고 배우고 싶습니다.
1: 예불과 독경, 울력 등 실제 출가자의 기본 습의는 물론 참나를 찾는 요가 선명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6기 여성 출가학교. 이번 기수 입교자 11명 중에서도 3명은 출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봉령사 율주 적연 스님과 학장 도혜 스님이 입교를 앞둔 행자 한 명 한 명에게 아픈 곳은 없는지, 왜 입교를 결심했는지 세심한 질문을 건넵니다. 삭발을 마친 행자들에게 수행자의 상징인 바루를 건네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4: 이렇게 출가학교를 지원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5: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보람되고 좋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1: 11명 행자들의 은사, 봉령사 주지, 여성 출가학교장 진상 스님은 여름 휴가철 안락한 휴식을 포기하고 입교를 택한 행자들을 보석에 비유했습니다.
6: 어렵고 힘든 것은 당연해요. 그 어렵고 힘든다는 생각은 저기 마당에 내려놓고 평화와 안정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속세에서 가져온 번뇌망상을 경내 삭발탑 아래 묻고 수행자의 삶 속으로 들어간 11명의 행자들. 다음 달 5일 회향식에서 또 몇 명의 출가자가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미래 불교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전국 600여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국 연합 캠프를 연 건데요. 나눔과 봉사,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정신을 다지고 미래 포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 현장,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전국 14개 시도시에서 모인 청소년들의 힘찬 발걸음이 경주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무문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국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전국 연합 캠프를 연 겁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지난 28일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제29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 연합 캠프 입제식으로 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캠프는 함께한 30년, 함께하는 희망을 주제로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소년들이 나눔과 봉사,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건강한 인성과 공동체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8: 파라미타의 새로운 30년은 바로 여러분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밝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7: 입제식에는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유하나 총장을 비롯해 광주 파라미타협회장 소훈스님, 강원 파라미타협회장 선일스님 등 불교계와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해 창립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9: 오늘 캠프를 하는 것은 큰 의미와 더불어 우리 불교 미래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10: 여러분의 꿈과 생각이 성경과 함께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 불교를 이끄는 소중한 힘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 캠프 기간 참가자들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미래등 점등과 마음서원, 음악놀이 페스티벌, SNS 쇼펌 공모전을 비롯해 불국사와 석굴암 문화유산 탐방, 진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문화,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미래 불교 인재 육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청년포교의 황금밭으로 불리는 군포교 현장에 자비의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진해 보국사를 찾아 400여 해군 장병에게 계를 내리고 건강한 군 생활을 축원했는데요. 수계법회 현장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입장하자 진해 보국사 법당에 모인 해군 장병들이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스님을 맞이합니다. 보국사가 지난 28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계사로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해군병 726기 400여 장병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 스님과 문화부장 월타 스님, 규정부장 진화 스님 등이 참석해 불제자로 거듭난 장병들의 앞날을 축원했습니다. 장병들은 지난날 지은 업장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신성한 다섯 가지 계율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12: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열반의 행복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계는 승불의 경지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11: 연비의식에 이어 계첩을 받아든 장병들은 참된 불제자로서 신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태고종은 보국사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군 포교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수계법회를 통해 참된 불제자로 거듭난 400여 해군 장병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새겨 군 생활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병원전법의 자생적인 역사 뒤엔 종단과 계층을 초월한 수많은 사부대중의 분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묶어줄 연대망이나 행정적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인데요. 교단 차원의 든든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병원 내에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한 이웃 종교 사례와 불교계 과제를 윤호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3: 조계종 병원전법단이 파악한 전국의 병원법당은 총 49개소. 이 가운데 전법단에 속한 법당은 절반 수준인데 다양한 종단의 스님은 물론 지역 사찰과 뜻있는 재가불자들의 원력으로 문을 연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달래겠다는 숭고한 마음 하나로 싹을 틔운 전법 현장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자발성이 위기 앞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없고 병원전법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없다 보니 병원법당은 봉사자 한 명 구하는 일부터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14: 앞으로 누군가가 병원법당을 개원한다고 할 때 제일 마주치는 문제가 자원봉사자 문제. 인근에 있는 큰 사찰에서는 이미 신행단체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나의 봉사 부분으로 어떤 병원법당과 연계를 한다면 될 것이고.
13: 이처럼 지역 사찰이나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대가 절실하지만 각자 고군분투하는 불교계와 달리 이웃 종교는 조직력을 앞세워 체계적인 원목 시스템을

0: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만 해도 2000년 일반병원 종사자 모임을 시작으로 2001년 일반병원 사목부를 조직했는데 현재는 사회사목국 소속 병원사목위원회가 됐습니다. 22명의 사제와 28명의 수도자, 1600명에 이르는 봉사자가 서울에서만 28개의 원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문과 다양한 봉사자 교육 자료까지 갖출 정도로 짜임새가 정밀합니다. 이처럼 천주교가 병원 현장에 역량을 집중하는 건 아픈 이들을 어루만졌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에 좀 많이 좀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병원 의료 사업 거기서 많이 좀 관심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0: 결국 병원전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개별 법당을 하나로 묶어 소통하고 행정적, 인적 지원을 조율할 범불교적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병원 사목을 완전히 상설기관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임의단체예요. 조직의 상설기관으로 만들어서 종단에서 힘을 뒷받침해 주면서 움직여야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0: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아름다운 자발성이 빛을 발하려면 이제는 개인의 어깨에 놓인 짐을 불교계 전체가 함께 나누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마곡사가 한국불교 최고어장으로 존경받았던 취담당 일현대종사 35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마곡사는 어제 원로의원 철웅대종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종회의원 천산, 종봉, 태진스님 등과 문도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유훈을 기렸습니다. 원경스님은 대종사님께서 굴리신 법의 수레바퀴를 더욱 널리 홍포하기 위해 수행풍토를 진작하고 승가의 위의를 바르게 해 불국토를 읽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철웅 대종사는 다례제가 대종사의 수행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례제에 이어 제8회 마곡사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중앙승가대와 동학사 승가대학 등 10명의 학인 스님에게 각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경북 칠곡 망월사가 제5회 달서 100년 문화축제를 열어 시민과 불자의 화합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5일 100년이 피달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망월사 주지 동진 스님과 우회를 다져온 칠곡 신동성당 임재우 신부 등이 참석해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민과 화합의 마당을 펼쳤습니다. 동진 스님은 만개한 100년을 감상하고 향기를 느끼며 성찰의 시간을 통해 맑은 성품을 회복하길 기원했습니다. 망월사는 100년 연꽃차와 연잎차 시음회, 연밥 등을 시민과 불자들에게 제공하고 초청가수 축하 공연 등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3: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천년만년 온갖 아름다운 옷과 고량진미와 약으로 봉양하고 받들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은 것은 아니다. 자식은 부모님 덕택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은혜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불교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에서 향을 피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향을 안 피우면 기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을 안 피우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님들도 새벽 예불부터 향을 피우고 향만 피우는 게 아니고 입으로도 향을 피웁니다. 그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식연향이라고 하는 거고 큰절은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전부 다 그 5분 향례를 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향례예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거고 그리고 하나 폈으니까 뭐 이렇게 중간에 뽑아서 다시 피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룰입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야만 신명과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을 청해 모실 때도 사시에 보면 스님들이 다 향화청이라 그래요.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고 또 입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절에서 기도할 때도 분향이 첫째, 그 다음에 천도제 같은 제를 지낼 때도 분향이 첫째예요. 분향이 첫째, 그리고 유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분향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향이 생략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세상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 생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향은 생략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생략에 대한 권한이 스님들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신도분들의 어떻게 보면 권리죠. 향을 피우는 거는 신도들의 권리예요. 기도 성취를 위해서 그거는 생략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게 싫으면 왜 향로를 놓든가 밖에다가 향로를 놓든가 아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전통에서도 계속 있었던 룰들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이에요.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9일이 지나면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

그러든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어. 그냥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 근데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씩 웃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야. 근데 일단 판결을 받잖아.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 관계된 것은 동일 재판을 다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면 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걸로 걸 수는 있어도 같은 걸로는 다시 못 걸어요. 그래서 한번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종결입니다. 종결입니다. 그래서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광복절 특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는 대형 로펌을 쓰는 것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천도제는 광복절 특사예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천도제하고 49제는 완전히 성격이 분리되는 거예요. 천도제는 날짜를 협의합니다. 어차피 49제랑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다 끝난 거고, 이미 결정은 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천도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제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날짜에 괜찮겠어요? 이 날짜가 사람이 많이 올수 있을까요? 가족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세요? 이래가지고, 내 좋은 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날을 공통으로 뽑아서 날짜를 정합니다. 아, 진짜요? 그 얘기는 뭐냐? 아,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성격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49제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고, 천도제는 그 관계 없어요. 그리고 49제는 단한번할수 있는 거고, 천도제는 10번 해도 되고, 100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백중도 왜 매년 하나요? 백중은 단체 천도제입니다. 그런 걸 합동 천도제라고 그래. 합동 천도제라고 그래. 어떤 절에는 제사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제사를 붙여서도 지내요. 한꺼번에도 이렇게 막 엎어서 지내더라고요.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간대라도 다르게 끊어줘야 됩니다. 합동으로, 제사는 합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제사는 합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는 제사나 이런 게 굉장히 좀뭐 이렇게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절에 지장전, 명부전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의 지장보살을 모신 곳이 있는 이유가 제를 동시에 돌려야 돼서 그래요. 합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간 타임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으면. 그래서 그건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관음전은 보통 한 군데, 지장보살과 관련된 거는 두 군데도 있어요. 절에. 왜두 군데를 놨지? 이 절은? 일거리가 많은 거죠. 일거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나 이런 제에 대한 수요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시간별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절대 합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는 절대 합동. 제사를 합동으로 할수 있는 것은 부부. 부부. 그걸 합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도 누구한테 맞춥니까? 지금까지는 남편에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이 지금 막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위패 같은 거쓸 때도, 한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남성분 중심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뭐 남녀 평등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유교적인 전통 문화에서는 부계 씨족제라서 그래요. 부계 씨족제. 남성 중심의 문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더라. 그리고 남들하고는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동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목욕 재계하는 재계입니다. 재계. 그래서 우란분절이라고도 하고 우란분제일이라고도 해요. 아니면 우란분제라고도 하고 우란분제. 거기서 제는 바깥쪽 제, 제사는 안쪽 제, 제사는 제비제. 목욕 재계할 때 제, 우란분제, 천도제, 49제는 재수생제, 아이제.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글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모제의 성격이 강해요. 추모제, 추모의례, 그 다음에 공덕을 쌓는다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합동으로 하는 추모의례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합동추모예요. 합동추모. 그것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올리고 아미타불 염불을 해서 속성으로 마일리지를 막 올려주는 거야. 올려줘, 끌어올려줘. 그래서 천도가 되게, 천도는 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쪽으로 가면, 그러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약간 속성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한 번 판결 난 건 끝입니다. 재심사라는 게 없어. 그래서 합동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공덕을 증장시켜주는, 그래서 불교의 제례는 음식을 먼저 공급해드리고 경전을 읽어드리고, 그 경전은 특별하지 않으면 금강경을 읽습니다. 금강경을 읽습니다. 금강경이 어떻게 보시면 지옥에서 나오는 경전. 지옥에서 나오는 경전이 유명한 게 화엄경하고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화엄경 전기라는 데 보면 거기에 왕명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엄경 구절을 얘기했더니 지옥에서 방면됐다더라. 심판받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방면돼서 다시 살아왔다더라. 그게 그 개송이 그게 파지옥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좀 외워둬. 외워둬. 잘 외워둬. 그래서 그거 한번 던져봐야 돼. 그거 한번 던져봐야 돼. 딱 죽은 것 같다 이러면 상태 별로 안 좋다. 자식이 무슨 뭐 나를 천도시켜 줄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일단 외웁니다. 외웁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이 그런 거 말고 얘기를 해보라니까. 그럼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패스. 아이고 씨, 제정신 아닌 놈 맞구만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종성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재진일 때도 언제나 해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모든 재의식에 그게 들어갑니다. 약인용료의 삼재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파지옥주는 옴가라지야 사바. 그렇게. 근데 지옥주는, 파지옥주는 지옥을 깨트리는 진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송이 중요해요. 그 개송이 중요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지옥을 면하는 개송이 그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외워도. 그리고 태평광기에 보면 제가 그걸 다 찾았다 그랬잖아요. 태평광기에 보면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살아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근거해서 금강경을 읽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예수제 때도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 천도할 때 늘상 제가 그래서 금강경 사경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강경. 그리고 예전에는 돌아가시면 관 위에 명정으로, 명정이라는 게 관 위에 덮는 거예요. 그걸 금강경 탁다라니를 덮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가르쳐줘도 되는가 모르겠다. 지옥을 깨트리는 부적이 있어. 좀 너무 야리한 것 같긴 한데 있어. 그 다음에 극락에 왕생하는 부적이 있어. 그게 조선시대 때 많이 보이거든요. 아니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야리한 거 뭐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마 화장할 때 넣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넣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승려들이었을 겁니다. 왜? 조선시대 때는 화장이 안 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화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데서 죽은 사람.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화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화장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식의 문화가 최근까지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화장하는 거는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화장을 했고, 아니면 뭐 부검을 했어요. 그래도 화장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매장을 했었어요. 지금은 화장이 다 일반화돼서

사람들이 뭐 화장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교의 제사하고 화장은 충돌 구조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굳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장이라는 게 기본 전제 하에 제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리잖아요. 고려 때까지 불교 시절이었고 화장하는 문화들이 많았는데 왜 조선에 들어서면서 화장이 국법으로 금지될까? 유교에서는 화장과 제사가 충돌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충돌하지 않고 서로 그냥 지팔 지은드는 정도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룰 자체가 충돌해요. 그래서 대전제가 화장으로 돼버렸다면 제사는 선택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제사를 굳이 지낸다면 그것은 추모의 의미가 강해지는 거지 귀신이 와서 밥 먹는다라는 의미가 사라진다. 이렇게 그래서 불을 다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하고 불교의 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는 추모의 의미가 있고 공덕을 쌓아주고 그로 인해서 천도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10번 하든 20번 하든 관계가 없어요. 충돌 구조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49제나 천도제는 화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화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화예요. 여기는 아예 시작부터가. 그리고 제가 단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사는 밤에 하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밤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하는 거예요. 11시 이후에 자시에 하는 거예요. 자시에. 그리고 그 집단에 남성분들만 참여자입니다. 여자는 준회원입니다. 남자만 정회원이에요. 왜냐하면 부계시족제이기 때문에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같은 성씨를. 그러면 딸도 같은 성씨 아닙니까? 갈 사람이죠. 갈참입니다. 갈참입니다. 며느리는 성씨가 다르죠. 그러니까 왜 며느리는 참여시키지 않나요? 성이 다릅니다. 그거는 같은 성씨만 들어가. 그리고 장애인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자나 이런 사람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래는 적자들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분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적통혈통에 들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 예전에는 장애인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제사의 주체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원래는 내가 그런 거 아니고 룰이 그렇다고. 룰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리잖아요. 공자가 태어나게 되는 이유가 공자 아버지가 숙량흐리라고 하는 분인데, 공자 세가에 나와, 사마천의 공자 세가나 이런데, 숙량흐리라고 하는 분인데, 마누라 사이에 딸 하다가 아들이 나왔어.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올자예요. 올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소아마비. 예전에는 소아마비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소아마비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지금은 소아마비가 눈 씻고 봐도 없는데 예전에 참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소아마비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소아마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제주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딸 아들 했는데 하필 장애인이 걸린 거야. 그래서 씨바지를 두는 게 공자 어머니입니다. 안징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임신이 됐고 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랬더니 딸 아들이 공자하고 안징제라는 공자 어머니, 지금 공자는 뱃속에 있는 거야. 그걸 쳐내버렸지. 너 나가를 시전했지.
그래서 공자가 니구산 부자동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시바지로 들어가서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임신은 했는데 남편 죽고 이제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 만징제가 또 그렇게 오래 못 살았던 것 같아. 그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살겠어. 비극적인 거지. 그래서 장애인도 제사는 참석을 못해요. 그리고 제사는 밤에 하는 거고 남성 집단만 하는 거고 그 집에 적통 남성들만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 반찬이 중요한 겁니다. 음식 공급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영혼으로 존재하고는 있는데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돼. 그게 음식 공급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전 사람들은 고기 반찬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사 제자를 이렇게 글자를 쪼개보면 육달월이 들어간다. 그게 고기 육자예요. 고기를 채리고 채리고 채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상을 올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도 올리고 생선도 올리고 그게 메인이에요. 비싼 거. 비싼 거. 그리고 생선은 나중에는 이제 좀 영험한 생선을 올린다는 관점도 있어요. 좀 좋은 생선. 좋은 생선은 두 종류입니다. 비늘이 있거나 어라고 하는 거. 치가 아니고 어라고 하는 것들이 비늘이 있어. 잉어. 뭐 이런 식으로 치는 비늘이 있는 게 아니고 껍질이 있어. 갈치. 예. 다 그런 건 아니야. 고등어 이런 거는 또 어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가 그래. 대개가 그래. 그리고 수염 난 고기 또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수염 안 나는 사람은 세 종류. 여자, 넷이 어린애. 그래서 수염 난 게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염 난 고기를 높여줘. 그리고 수염 난 고기 중에서 비늘이 있으면 더 높아. 그러면 딱 계산해 보면 잉어죠. 비늘 있는 생선이 아니면 올리지 않는다. 비늘이 갑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제사는 원래는 반문하고 남성 중심이고 그 다음에 고기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라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위에만 할 수 있지 밑에나 옆에는 할 수가 없어요. 밑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식이야. 자식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불가해요. 자식 제사 불가합니다. 뭐 삼촌이나 이모가 있는데 그냥 뭐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것도 제사상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친밀도라는 것도 있거든. 피 농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피 농도가 뭐냐면 1촌, 2촌, 3촌 뭐 이런 게 피 농도예요. 피 농도라는 게 당연히 있고, 그리고 친밀도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뭐 형제보다도 삼촌하고 계속 같이 살았어. 그럼 그쪽에 더 친밀도가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막 선택적으로 좀 달라져요. 환경이. 어떤 분은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건데 이 정도 인원이면 그래서 제사는 직계만 가능하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조선시대 때 왕이 계승과 같다. 왕이야. 왕 예를 들면 영조야. 아들이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죽었어. 그러면 사도세자 옆으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정조 세손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사는 자기 자리께 아니면 받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장남이 안 지내 그러면 냅두는 거지 차남이 지내는 게 아닙니다. 차남이 지내면 재앙이 내립니다. 차남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장남이 뺀돌거려 가지고 그런 집 많아. 저 안한닥하고 뭐 갑자기 교회를 가고 뭐 집사락하고 뭐 5만 이상한 약을 팔아. 그러니까 안 한대. 그래서 또 게다가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형제들만 있으면 다행인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걔가 안 하는데 너라도 좀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마음이 약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하는 거야. 좋을 거 없습니다. 좋을 거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피는 통하는데 부정이에요. 체의부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체는 맞는데 몸은 우리 아버지 자식이야. 하지만 정위가 아니야. 할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이번에 내가 취업했잖아. 한턱 낼게. 이러고 사람이 내가 주변 사람들 이래가지고 안 그러면 뭐 결혼했어. 내 자식이 결혼했어. 그러면 온 신분들 절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점심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장례도 이렇게 해서 잘하면 제가 이번에 점심 공양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전체 다 골든벨이지. 골든벨 딱.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딴짓한 사이에 옆에 놈이 냈네. 자기가 낼 자리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난 벌써 받아온 지 오래됐는데 어쩌죠. 받아올 수 있는 차남이 받아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장남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오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차남이 가지고 오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거를 내가 어머니 계셨을 때는 대충 이렇게 그냥 해. 그 뭐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어머니 체면을 봐서 해드리는 거야. 내가 뭐 간절한 효자는 아니지만 해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해드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 자식에게 그게 가는 건가요? 첫째 저 집으로 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조선시대에는 그런 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받아온 거는 적절한 방식으로 끝내버리는 게 맞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 제사는 밤에 하는 거고 그 성씨의 남성들만 하는 거고 고기 중심이고 고기 반찬 중심이고 그리고 직계 위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안 되고 뭐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그 혈통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논점을 보면 종법제라고 하는 건데 혈통에 대한 논점이에요. 그리고 불교의 제례라고 하는 이 재계 49제 천도제 같은 이런 제 그건 목욕 재계거든요. 밖으로 제자 재계라고 하는 것은 추모가 바탕이 되어 있고 플러스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는 대목이 들어가요. 우리 절에서는 경전 안 읽던데요? 금강경 이런 거 안 하던데요? 아닙니다. 그 의식집에 보면 열반경, 그 다음에 법화경, 그 다음에 금강경, 그리고 화엄경의 액기스 제일 중요한 대목을 한 대목씩이라도 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중간에 들어보면 나무대방광불 화엄경 이런 걸 해. 그게 지금 화엄경 파트를 그 한 대목으로 퉁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약인용료의 삼세일체불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열반경 파트에서는 대부분 어느 게 들어가냐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기 들어가. 그러니까 다 한 구절씩은 빼놓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는 최소치로 이 정도는 해줘야 상도덕이지 라고 해서 요 4대 경전, 그러니까는 화엄경, 법화경, 그 다음에 반야경에서 해당하는 금강경, 그리고 열반경, 요 네 개의 핵심 경전들의 한 구절씩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로. 영가천도 종합 선물 세트로. 그리고 이제 스님이 거기에 추가로 금강경을 읽어줘. 시간이 좀 밭으면
16품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또 16품 읽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좀 여유로운 스님이고 한번 징탕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한 방에 다 읽어. 그러면 밥 시간이 보통 1시가 넘어갑니다. 아니야, 진짜야. 그렇게 그래서 불교에 요 재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모 플러스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먼저 드리고 음식을 먼저 공양을 올리고 경전을 그 다음에 읽어드려요. 의식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을 청해 모시고 그 다음에 영가분을 청해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법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음식을 먼저 돌아가신 분께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이건 유교의 제사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먹여주고 그 다음에 경전을 한번 읽어드리고 아미탑을 염불을 해줍니다. 순서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공덕을 쌓게 해서 그 공덕을 증장시켜서 그게 49제 천도제의 기본 룰이에요. 기본 룰이고 49제 천도제 뭐 우란분제 다 마찬가지예요. 낮 예입니다. 밤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아니고 채소 중심입니다. 이걸 소제라고 합니다. 고기 중심을 육제라고 합니다. 육개장, 체개장 들어보셨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기 중심의 제를 지내면 육제, 그 다음에 채소 중심의 풀만 올라가요. 그러면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이렇게. 그래서 불교의 추모제는 가까운 사람들을 다 해서 공덕을 쌓고 화합시키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들을 다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유교는 술래고 불교는 다래입니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차례를 올리면 불교예고 술을 올리면 유교예요. 그리고 추석하고 설은 차례라고 하던데 왜 술을 올리나요? 그건 원래 불교의 추모예요. 원래 불교의 추모예. 그래서 낮에 하는 거예요. 해 떴을 때 하는 거예요. 밤에 하지 않는다고. 차례 밤에 지내는 집은 없어요. 설에 막 밤에 누가 그걸 떡국 먹고 있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명칭이 차례잖아. 차례, 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원래는 차를 쓰는 불교 예법이었는데 나중에 조선을 거치면서 유교식으로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추석하고 설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차례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왜? 그건 제사 범주가 아니고 현충일 같은 거예요. 현충일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지 그것을 바꿔도 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꼭 6월 6일 날 할 게 뭐 있어? 그냥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추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꼭 설이나 추석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은 조금 더 여러분이 프리하게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사가 있어. 유교의 제사, 불교의 재계, 유교의 제사, 불교의 재계. 고사는 무속의 고사입니다. 무속의 고사. 그래서 고사가 언제 하냐면 이사 같은 거 아니면 개업, 뭐 그러니까 새로 뭐 업을 시작했다거나 이런 거. 고사의 메인은 고사는 그 집에 안주인이 하는 겁니다. 고사의 주체는 그 집안의 여성이 합니다. 여성 중에서 대장. 제사는 남성 중에서 대장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고사에서의 메인은 파시루떡입니다. 그리고 고사는 낮에 하는 겁니다. 낮입니다. 그리고 파시루떡을 통해서 부정을 털어내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뭐 집을 새로 지었거나 뭐 이럴 때

0: 시작과 관련된 거야. 그러면 기운이 충돌한다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걸 했었어요. 여러분 세대까지만 하셔도. 그게 여러분이 결혼할 때 사주단자를 가지고 함이 들어가. 동네가 시끄러웠어. 오징어 탈바가지를 쓰고. 어떻게 보면 짐 캐리의 마스크보다 더 대단한 마스크가 우리나라에 오징어 마스크가 있는 거지. 얼굴이 오징어야.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냐면,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이쪽 집안에, 쉽게 말해서 나무로 얘기하면, 이쪽에서 자라던 나무를 이쪽에다 이렇게 옮겨 심잖아요. 조경수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가 몸살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크던 땅하고 뭐 토질이나 뭐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게 좀 다르겠지. 그리고 옮길 때 뭐 뿌리도 잔뿌리도 좀 상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시름시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사주단자를 가지고 그 시댁으로 시월드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옮겨온 그쪽이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죽으면 새로 뽑으면 되니까.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 폐백 때 대추하고 밤을 던지는 이유가, 대추는 벽사입니다. 삿된 것을 물으신다. 대추, 격조목 뭐 이런 거 있잖아. 빨간색을 가지고 일종의 파사고 똑같은 거야. 삿된 걸 물으친다. 밤은 전율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전율해라. 납작 엎드려서 입 닦고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밤 던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추까지는 괜찮은데 밤은, 그게 여성차별에 굉장히 안 좋은, 근데 그 뜻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밤율자하고 전율율자는 달라요, 글자가. 근데 그거를 음을 같이 해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에 오면 전율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러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좀 헷갈리니까 잘 몰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산인가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밤이 다산으로 쓰이는 적이 없습니다. 왜? 밤은 끼껏해야 세 개에서 두 개가 들어가요. 요즘은 종자계량에서 하나에 하나가 들어가고. 아니, 맞다니까. 어렸을 때 밤 안 까봤어? 그러면 두 개에서 세 개. 제일 기준이 세 개예요, 보통. 밤 까보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는 이렇게 납작하게 하나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그러면 세 명 나으라는 뜻이잖아. 지금은 세 명도 인간 승리지. 하지만 조선시대 밤은 굉장히 그 당시에 평균도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율하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밤을 던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 며느리 받을 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추만 던지셔.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왜 대추를 던지느냐?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제 몸살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거기에서 며느리가 몸살하는 건 됐고, 그건 다시 뽑으면 되니까.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지금 이게 센 놈이 들어오면 이걸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람을 잘못 들여서 집안이 절단이 났다, 애가 죽었다. 여기서 애는 내 아들이야. 전부 그걸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 그래서 그 기운을 잘 섞기 위해서 삿된 거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가, 함 들어갈 때 시끄럽게 하고 하면서 삿된 것들을 소리로 쫓아내. 네? 그리고 폐백 같은 거 이런 거 받을 때 대추 같은 걸 해서 이거 쫓아내.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셔?
1: 네.
0: 그와 마찬가지로 집을 신축했다거나 뭐 증개축을 했다거나, 안 그러면 뭐 사업체를 새로 하면 새로운 게 벌어지니까 기존 판하고는 약간 다르겠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 뭐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야. 근데 거기에 상가가 10개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뭐 마라탕집이 생겼어. 그러면 이게 좀 변동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나쁜 것들을 털어내고 융합시키는 게 파십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사는 밤에 하는 거.

남성이 하는 거, 집게만 하는 거, 고기 올려놓는 거, 술 중심, 유교. 이건 유교. 불교는 집게가 아니고 아무나 다 에브리바디. 그리고 채소로 하는 거, 소재. 그 다음에 공덕을 쌓아주는 거, 공덕을 쌓아주는 거. 그리고 낮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술 대신에 차를 올리는 거. 차를 올리는 거. 그 다음에 고사는 여성이 하는 거. 그 집안의 어른 여성이 하는 거. 안주인, 안주인. 그 다음에 기운을 섞어야 되니까 팥시루떡으로 그걸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걸 나눠 먹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사 가면 팥시루떡을 돌리고 이렇게. 그래서 떡도 내가 그게 있다 그랬잖아. 떡도 백설기는 제사용 떡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삿된 거를 쫓는 고사용 떡은 팥시루떡이고 팥떡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 그러면 고사는 무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 무속, 이렇게 세 가지가 달라. 이 세 가지를 다 통해서 하나로 꿰뚫는 게 있어요. 오늘 지금 우람분절을 맞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 향은 선택, 이거는 뭐 선택 요소가 아니고 필수 요소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사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 재계하고, 그 다음에 무속의 고사하고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백중 49제는 합동천도제, 일종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떼거리로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고, 7월 보름이라고 하는 해제일에 맞추어서 그 동덕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더 마일리지를, 단순히 경전만 읽는 마일리지가 아니고 그 수행 마일리지, 스님들의 수행 마일리지까지 더해서 따블 따따블로 해서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에 순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순서를 정해 항상 미리 준비하라. 그러면 당황하거나 허둥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0: 안녕하세요. 네. 불교 TV 무상사 법회 오면은 저 좀 편안함이 있어요. 네. 날씨도 오늘 덥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문도 잘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오늘 그래도 저 시간은 잘 때워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아무튼 저 오늘 저는 저 지금 우리 무상사 회장 스님부터 이렇게 마음을 내셔가지고 선명상에 대해서 특별법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번째라고 좀 전에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선명상이 뭐라고 그런 건 좀 대충은 아세요? 선명상이 뭔 줄 아세요?
1: 어제 들었어요.
0: 어제 들었습니까?
1: 지난주
0: 1월에. 지난주에 뭐라 합니까?
1: 그거는 차원적이고. 명상은 치유하는 거라고.
0: 선은 고차원적이고.
1: 그 사람을 위한 좀 차원.
0: 명상은 치유하는 거고. 아, 그럴까요? 그 참 누가 말씀을 좀 잘 해주셨네. 예. 근데 하여튼 뭐 이제 저는 조금 그 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좀 다른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명상 하니까 선명상은 다 많이 들으셨죠. 이제 선명상은 뭐 그 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 선명상은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알려주셨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불교가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은 불교는 저 좋은 일은 받들어서 열심히 하고 안 좋은

일은 하지 말아라. 이제 이게 불교의 큰 가르침이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고 살아가는 이 속으로는 보면은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게 우리의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한개반 개라도 배우거나 깨치거나 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해가고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든지 간에 어떤 방편을 쓰든지 간에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불교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중생을 도와주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이제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생의 고통은 수만 가지라서 끝이 없는 고통을 다 이렇게 도와주거나 또 치유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 불교는 특히 선불교를 중심으로 발전한 불교는 오직 참선하는 것으로만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저 어른들이 일을 하시다가 새참 같은 거 내오면은 옛날 음식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새참으로 뭐가 나온다 합니까? 예? 뭐좀 다른 음료수가 나온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 하여튼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맞게 이렇게 하고 또 마늘밭에 일하시다가 커피도 배달해서 드시고 그러신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시대가 변하는 것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했던 그대로만 하지 않고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가져와서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선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은 이제 우리가 원래 따져놓고 보면 우리도 명상 종가는 우리 불교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한국 불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중에 소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찬은 찬불가 또는 예불문 이런 소리를 안에서 스님들이 몇십 명이서 이렇게 부처님께 예경하고 있는 소리를 바깥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도 같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치유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 산을 가거나 어디를 갈때 멀리서 들리는 사찰의 범종 소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하죠? 예, 세상에서 아마 가장 좋은 악기 중에 악기라고 하면 아마 범종 소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이미 다 쓰고 있었습니다. 범종 소리도 그렇고 또뭐 북소리도 그렇고 음판 모거 할것 없이 얼마나 소리가 좋아요. 또이 조용한 산사의 마당에 들었었을 때 법당에서 그 들리는 목탁 소리도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게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선명상이고 또 치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딱 선명상이다, 어떤 것만이 선명상이다, 이런 것은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딱 규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 선명상이고 그것은 또 불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커피 한 잔을 먹는 것도 선명상이냐? 그럴 수 있어요. 선명상을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도 마음을 고요히 할수 있고 또 편안하게 할수 있고 또 산란한 생각을 내려놓고 바른 생각을 할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먹는 것도 좋은 선명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면 어떤 것도 좋은 것은 다 선명상입니까? 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한 잔이야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잔에 좀뭐 알코올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그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뒤끝은 안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면 그것은 다양한 방편들이 다 선명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예, 그래서 선명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또 바른 지혜를 얻게 할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선명상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것이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뭐요? 그러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참 어렵지만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편안한 마음과 또 지혜를 얻게 한다면 그것이 불교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를 띠더라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웃 종교는 저 다닌 지한석 달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한대요. 예. 근데 우리 불교는 30년을 절에 다녀도 뭐 불교가 뭐요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말을 못해. 예.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딱 외워놨다가 위로는 부처님의 바른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예, 그런 것이 불교다 이렇게 딱 얘기하셔가지고 기죽지 마시고 석달저그 머시기 댕긴 사람한테 말로 지지 말고 좀잘 하세요. 예. 그래요. 하여튼 선명상이나 불교나 알고 보면 다 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데 이제 선명상이라고 말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불교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무슨 뭐 요가를 한다든지 무슨 뭐저 종을 가지고 종소리를 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기법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신체적으로도 좀더 편안하게 해주고 또 마음적으로도 편안하게 해줄까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저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그걸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을 쓴다고 하거든요. 대신에 그런 데서 만든 프로그램에는 가보면 돈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데 우리는 저 그런 건좀뭐좀 우리는 좀 검소하죠. 우리가 좀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들은 돈을 많이 받는 대신에 또 돈을 많이 써요.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명상에 대한 논문이 1년에 한 100편씩 쏟아진다고 그래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한 세상으로 갈수록 명상하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온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과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서양에서 그런 걸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면 우리는 그런 걸잘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다른 스님들은 더 멋진 거를 잘 하셨을 거고, 저는 우리가 늘 하던 것 속에 명상의 요소를 좀 끌어내 가지고 좀 같이 시간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이제 염불이지 않습니까? 염불 속에 선명상이 들어 있는 거를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염불 많이 해 보셨죠? 염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예? 즐거운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선명상이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그렇죠. 늘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마음도 그렇고 편안하게 뭐 합장하시고 관세음보살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0: 어떻게 하셨어요? 관세음보살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편안하게 하셨어요? 아, 잘 하셨네, 그러면. 예. 예, 그렇게 하면 설명상 되겠죠? 편안하게. 이게, 염불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해볼 거거든요. 두 번 더 해볼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염불하면서 어떻게 뭐, 좀 나는 이런 것도 좀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자식은 이렇게 좀 이런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뭐 집도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늘 하던 대로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염불을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주의력을 조금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염불하고 있는데 자기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1: 네.
0: 예, 자기가 염불하는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께로 향하고 있거나 또 내 소원으로 향하고 있거나 내가 바라는 바로 향하고 있으면 내가 뭘 하는지를 몰라. 내가 염불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나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내 소리를 내가 귀로 듣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1: 네.
0: 요것이 이제 명상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방의 비파사나나 이런 거를 공부할 적에도 내가 숨이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알고 나가면 나간다고 아는 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1: 네.
0: 이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아는 거가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의 시작이고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한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염불을 하면

서도 내가 나의 소리를 듣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저거 없이 늘 하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음 먹고 주의력을 딱 집중해가지고 내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겁니다. 그게 여러 사람의 소리하고 섞이기 때문에 잘안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내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어보는 거 하실 수 있겠죠? 예, 한번 해봅시다. 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0: 자기 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아이고, 예. 어떻게, 저,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좀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까?
1: 네.
0: 예.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어린 아이들이 무슨 뭘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뭐 화를 내거나 남하고 싸우거나 할 때에 자기가 지금 내가 화가 나갖고 있네 또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이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상황이 벌어질 때 굉장히 다르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대단히 그 높은 어떤 기법이나 뭐 그런 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염불하는 여기에도 물론 염불하는 여기에만 있겠습니까? 어떤 것에도 다 있죠. 그렇지만 자기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하면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또 괜찮죠?
1: 네.
0: 예, 노력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불명상은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에 내 소리를 내가 귀로 들으려고 애쓰는 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소리만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이제 내 마음도 또 알게 되죠.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을 해야만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

모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불교를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몸의 동작이나 이런 것을 잘 아는 것, 이것은 불교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래 수행하신 분일수록 이런 걸더잘 알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내가 남에게

또그 마음을 살펴보는 훈련이 된 사람이라야만이 아,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 안 하네 하고 탁 알아서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좋은 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그렇고 좋은 일은 받들어 하고 안 좋은 일은 안 하려면 그것을 내가 알아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펴보는 것 이것은 예, 불교의 어쩌면은 처음이라고도 해도 되고 뭐 그것이 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만큼 이 내가 나를 아는 거,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 그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뭐 좀 말씀이 괜찮았는가 박수를 다 치시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명상의 요소에 해당이 돼요. 예, 내가 나를 살펴보는 것까지는 명상의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의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다음 단계는 이제 내가 말하자면 염불하면서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듣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뒤에서. 예, 내가 지금 염불하고 있네. 그리고 내 소리를 내 귀로 듣고 있네. 이거를 내가 또 다른 내 마음이 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뭘할 적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뭐 노래 같은 거를 부르거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부끄러움이 있다. 그러면 노래도 잘 부르려고 하고 하지만 부끄러움을 또 알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염불을 하고 있고 소리를 귀로 듣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내가 또 안에 있어요. 예,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그 지금부터는 이제 요게 이제 예, 명상의 요소에서 선적 요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요것까지 할줄 알면은 이제 예,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름이 선명상 아닙니까? 그래, 지금까지 한건 명상에 해당돼요. 나를 내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그 살펴보는 놈을 또 살펴보는 것까지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선의 요소로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그거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선명상을 제대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할수 있겠죠? 요번에는 이제 소리를 입으로 내고 그 소리를 내가 귀로 들으면서 그거까지도 살펴본다. 아시겠죠? 예. 자, 나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하면서 살펴보면서 내 마음도 살펴보고 대체로 내 소리를 듣고 있는 놈은 누군고 하면서 그 누가 듣고 있는지까지 한번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하시겠죠? 예, 이거는 내 몸과 마음, 소리와 이런 마음이 바깥의 대상으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소리 포함해서 내 내면으로 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내면으로 향하는 눈이 있어야 그게 진짜로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염불하면서도 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어떻게 좀 자기가 염불를 하고 있는 걸 잘 아셨어요? 자기가 좀 살펴집니까? 좀 자기가 아 너 염불를 하고 있구나 뭐 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보면서 보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챈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어려워요? 아니 내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면서 어렵다고 말하는 속에 약간 좀 그 쑥스럽거나 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는 거죠? 예, 잘만 아시네. 그러면 됐지 뭐가 어려워. 알아채는데 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죠? 예, 그래요. 내가 나를 잘 알아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뭘 하면서도 주님께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다냐 그러기도 하잖아요. 내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런다냐 하고 나를 알아채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알아채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기가 뭘 하면서도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채는 거 이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요걸 이제 여기 이 마음까지 해야 그래야 이제 진짜 선명상이 되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겠죠?
1: 예.
0: 예 그래요. 이제 그러면 선명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뭐 모르거나 뭐 그런 건 없으실 것 같고 염불 선명상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다 되셨죠? 뭐 오늘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한 것 같은데 더 궁금한 거 있습니까?
2: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리 보드려서 잘 모르니까 이목구로 바로 받으러 넘어가도 됩니까?
0: 자 이제 그래 그 얘기 조금 이제 지금부터 할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아채는 그것은 누가 알아챌까요? 내가 알아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잠을 자다가도 새벽에 때가 되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나야 될 일이 있으면은 내가 알거나 몰거나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염불하면서도 내가 염불하고 있네 하고 알아채기도 하고 그런 마음 속에 진짜로 나를 이렇게

0: 끌고 다니는 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나를 끌고 다닐까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뭐라고 딱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 놈이 있기는 있죠. 예, 그 놈이라고 해봅시다. 예, 그분한테 그 놈이라고 하려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또 말하자면 그 시시때때로 이렇게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저렇게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어떻게 보면 죽을 때가 돼서 죽어도 내가 죽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겉으로 드러나서 뭐 성질 내기도 하고 뭐 짜증 내기도 하고 이런 마음 말고 진짜 내 속에 괜찮은 마음 있을 것 같죠? 그거 여러분 아세요?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거를 옛날에 어른 스님들이 또 한 마음이라고도 말하고 또 주인공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뭐 불성이라고도 말하고 뭐 진리라고도 말하고 또 부처님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목고라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궁금하시죠? 진짜 궁금합니까?
1: 네. 네.
0: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진짜 궁금한 그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은 자기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누가 아 이것이 그놈이야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자기의 참마음,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참마음, 뭐 내가 속에 있다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속에 있는지 버 같아 있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오직 그놈이 있다는데 대체 그놈은 어떤 놈인고 그놈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데 예, 죽어도 죽지 않고 어떤 화가 나도 화에 물들지 않고 뭐 심지어는 죽어도 죽음에 물들지 않는 그놈이 있다는데 예, 그놈은 대체 어떤 놈인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참 나는 누구인고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간단하게 하면은 이 먹고 이렇게 그놈이 있긴 있는데 대체 그놈이 어디가 있는 거야? 대체 이 먹고 이것은 무엇인고 그놈은 무엇인고 나한테 있다는데 그거는 누구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온 세상을 줘도 바꿀 수도 없고 영원한 내 것이 있다는데 그것은 죽어도 죽지 않는 한 물건이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그것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진짜 부처님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놈은 뭐 어떻게 보면 눈으로도 그 빛을 내고 있고 코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귀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몸뚱이에 무시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는 모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내가 나를 모르니 얼마나 원통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공부를 하시다가 해가 지면은 그 내가 나를 또 모르고 이 밤을 맞이하는가 싶어가지고 다리 뻗고 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침으로 종아리를 찔러가면서까지 잠을 안 자고 그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예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불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인연이 있어서 인연법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것을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숨 쉬려고 바다로 올라왔을 때에 우연히 지나간 나무토막을 붙들고서 좀 오랫동안 숨을 쉰다고 해서 눈먼 거북이가 나무토막을 만난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해서 맹구무옥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교 인연법을 만나는 건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연법을 또 만났고 또 거기다가 또 이 이 먹고 하는 이 수행법을 만나는 건 또 더 어렵다고.

0: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수행법이 있고 명상법이 있지만은 종래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 이거라야만이 진짜 우리가 선명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불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염불을 하시든 또 어떤 무엇을 하시든 하신 끝에는 항상 이 먹고 나의 참 면목은 대체 무엇인고, 이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늘 돌아보는 이 속에는 뭐 염불 소리를 귀로 듣는 거라든지 염불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놔버리고 오직 밑도 끝도 없는 아무리 생각해야 답도 잘 안 나오는 거기에 이 먹고 이거 하나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에 집중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번뇌가 떨어지기도 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는 이 먹고 하는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24시간 끌고 다니고 심지어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물들지 않고 이렇게 빛나고 있는 그 물건, 그것은 무엇인고, 그것이 무엇인고, 그 물음을 놓치지 않고 세상을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으로 다시 또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뭐 즐거움을 쫓아가고 뭐 맛있는 걸 쫓아가고 뭐 좋은 걸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목구를 놓쳐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이 생사윤회 속으로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삶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면 그 순간에도 이 먹고를 놓치지 말고 나의 참 주인공은 누구인고 이 먹고 이걸로 귀결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 먹고를 놓치지 않고 이걸 잡아가겠다 이런 다짐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제 날씨도 좀 덥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 저 말하자면 시원한 마음을 좀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스님께서 스님 더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한가에 사는 소리요 그러시면서 시장 바닥에 가서 저기 앉아서 그 장사하고 있는 할머니 생각해 봐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시면서 더우면 더위 속으로 뛰어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덥다고 더위를 너무 더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더위 속에도 시원함이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그 시원함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시원해질까요? 더워 죽겠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저 무슨 나를 좀 칭찬하거나 또 좋게 얘기해 주는 말을 누가 한마디 해준다든지 뭐 또 아이스크림을 하나 갖다 준다든지 그러면 시원해지겠죠? 그러니까 시원해지는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고 또 도와주고 그런 것은 참 시원한 한 줄기 청량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울수록 그런 시원함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주위를 늘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름 건강에 잘 나시고 또 다 성불하십시오. 예.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비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 세존야 구유인 등문시경

열 가지의 장엄한 비를 내리매 백 가지, 천 가지며 백천 가지니 물은 비록 한 맛이나 장엄은 각각 달라 구경의 변제도 그와 같아서 열 가지, 스무 가지 법을 말하며 백 가지, 천 가지로 한량 없지만 마음과 생각에는 차별이 없네.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함을 눈뜨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고 틈틈이 모으고 쌓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준비하라.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0: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반갑습니다. 아, 오늘 BT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성사 신대님들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시간에 설명드렸던 지범 개체에 대한 부분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 맞긴 하나 계율이라는 자체는 모든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부분이 장래의 가르침이 부처님이 계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살생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또한 그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술을 먹지 마라. 이것 자체는 바로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이 계율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계율에는 뭐가 필요하냐? 융통성이라는 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부분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소위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고 하더니 어떻게 생선을 먹을 수 있냐, 어떻게 육식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접근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생명을 죽이는 부분은 살생일 수 있으나 생기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결코 그것이 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계율의 융통성. 옛날에 여러분 어떤 그 시골에 참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농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참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형제의 배고픔에 고통받고 있던 그 시대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셨던 스님이 보니까 어느 집에 아이가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 매를 맞는 아이를 봤을 때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된, 이 매 맞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구제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스님은 그 아이야, 매 맞는 아이에게서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 부모들이 생각해 봤을 때 가난해서 배고파 우는 아이, 그 무엇으로 달랠 수 없는 이 아이, 매로 다실 수밖에 없었던 당신이 현실이 너무나 참혹한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스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웬일이십니까, 스님? 어떻게 이 어린아이에게 스님께서 절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의 관상을 보아하니 먼 훗날 큰 재상이 될 것 같다. 크게 출세를 할 수 있는 정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스님은 길을 떠났습니다. 매 맞던 그 아이는 그 부모들이 생각할 때 내 아이는 훗날 농사나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팔자라고 생각했는데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아이 관상을 보아하니 훗날 정승이 될 수 있는 관상이라고

아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밥을 굶어도 아이에겐 밥을 먹였고 삶이 궁핍했지만 그 아이를 정성껏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아이는 나중에 정말 재상이 돼서 정승이 돼서 정원급제를 했습니다.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매맞던 아이에게 엎드려 절한 그 스님은 용한 스님입니까? 안용한 스님입니까? 용한 스님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가 정승이 될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 스님 대단한 스님이에요. 그래서 정승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부모들은 아들의 미래를 예견해봤던 그 거룩한 스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백방으로 백방으로 그 스님을 찾아 나서 보니 어느 큰절 뒷방에 세월을 보내고 있는 스님이 되셨습니다. 스님을 찾아가서 부모와 그 소위 정승이 엎드려 크게 절을 하면서 스님 스님 그 옛날 우리 아이가 배고파 울고 있을 때 아이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먼 훗날 이 아이가 이 나라에 정승이 될 거를 말씀하셨던 그 아이가 이제 정승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스님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재상이 될 것을 미리 아신 걸 보면 스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근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세상에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가 매맞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혹여 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애를 만들고 싶어서 나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은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이게 계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모든 행위는 참된 계율일 수 있으나 누군가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지 못하는 부분의 행위는 참된 계율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만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계율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이 바로 지범대처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생명을 죽이는 부분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부분의 행위로 일관하는 부분 자체가 부처님이 융통성 있는 계율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여러분 또 하나 옛날 얘기를 하나 더 한다면 우리 천태종의 그 중국 지자대사 우리 어떻게 보면 근데 천태종의 종조라고 말할 수 있는 지자대사 그 지자대사는 천태대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그 한자 용어 중에 오비락 파사두라고 하는 말을 가끔 하는데 들은 바 있습니까? 까마귀 널자 배 떨어졌어.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갔는데 그 까마귀는 그냥 날아가고 싶어서 날아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 까마귀가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갈 수 없고 발을 차야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차고 날아갔는데 배나무에 배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배나무 밑에서 햇빛 쬐이고 있었던 독사의 머리를 때려 가지고 독사가 머리를 맞아서 뇌진탕으로 죽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파사두라고 해요. 오비이락 파사두라. 그래서 그 독사가 그렇게 배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냥 죽었을까요? 이갈고 죽었을까요? 그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우연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누군가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분이 너무 안 됐어가지고 태워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태워주고 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가 피해를 입는다면 태워준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얻어 탄 사람은 태워준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좋은 것만 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부분의 행위가 나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거나 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비락

파사드와 맥을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뱀이, 그 독사가 머리에 뇌진탕이 돼서 머리를 다쳐서 죽는데, 죽어가면서 이를 갈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뱀이 뭐가 되냐면 멧돼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날아가다가 살다 죽어서 그 까마귀가 죽었는데, 그 까마귀가 뭐가 되냐면 꿩이 됩니다. 그래서 꿩이 돼가지고 덤불 밑에서 알을 낳아가지고 알을 품고 있었는데, 멧돼지가 저 산 위에서 칩뿌리 캐먹다가 바위를 굴려가지고 그 바위가 굴러와서 꿩의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꿩이 죽을 때 그냥 죽었을까요? 이 갈고 죽었을까요? 그게 또 이 갈고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꿩이 죽어가지고 뭐가 되냐면 사냥꾼이 됐어요. 그 사냥꾼이 돼가지고 멧돼지 사냥을 갔어요. 멧돼지 사냥을 가서 멧돼지를 딱 쏠라 그러는데 멧돼지가 휙 도망갔어요. 그때 지자대사가 지관 참선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이 까마귀가 날아가고 독사 머리를 쳐서 죽고 독사가 죽어서 멧돼지가 되고 그 까마귀가 죽어서 사냥꾼이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냥관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과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여기서 참지 않으면 끝없는 죽음과 삶이 반복되지는 어리석음이 반복될 거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그 천태지자대사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냥의 행위를 그만둬서 인과가 거쳤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오비락 파사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모르면 업을 짓게 되어 있는 거고 알면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부처님의 계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해악을 보는 일, 누군가가 그 행위를 통해서 상처가 되는 일, 생명을 잃는 일이라면 과감히 하지 않는 부분에 업을 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지범계차, 부처님의 가르침의 계율을 열고 닫고 범하고 차단하는 일이다. 또 그 부처님의 계율을 차단하는 이런 가르침이 어떤 겁니까? 임진왜란 때 승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왜구와 싸워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계율을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계율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계율을. 군대를 갔는데 먹을 게 닭고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안 먹고 앉아가지고 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닭고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게 계율이야. 당장 죽을 일인데 나는 계율 때문에 그냥 죽어가면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 천태 중에서는 그 결함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안 먹는데 어떤 사람은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골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율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님들이 저 외국에를 갔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곳에는 꼭 보면 결안 외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도 배가 고프니까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으면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는 게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사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안 먹어도 되는 부분을 약으로 먹는다고 그렇게 소위 합리화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된 법이니 꼭 불가피한 부분이 아니거든 반드시 지키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융통성이 있는 대중을 위한 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일로 융통성을 발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지범계차다. 다만 금구성원연정, 금구성원에 의지할지언정. 여기서 금구성원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이세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라고 합니다. 왜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라고 했을까요? 우리 말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오늘 진실이 내일

거짓일 수도 있고 오늘 거짓이 내일 진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잡아야 안 잡아야? 그럼 소가 뒷걸음질하다 쥐를 잡았으면 실력이 있는 겁니까? 실력이 없는 겁니까? 안 헷갈리세요? 소가 뒷걸음질하다 쥐 잡은 건요, 소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게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그걸 가지고 복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본인이 좋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쁘게 하려고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오는 경우가 있고,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도 나쁘게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나쁘게 와서도 그건 크게 업이 안 돼요. 좋게 해주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공덕이 된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나쁘게 하려고 했는데 좋게 됐는데 복이 될까요? 그럼 절대 복이 안 돼.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 25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딱 맞아떨어져. 앞으로 그 말씀이 수천 년이 시간이 지내도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금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표현할 때 앞에 부처님은 뭐를 하고 계세요? 금치를 하고 계세요. 왜 허구많은 표현을 다두고 금으로서 부처님을 표현하셨을까? 부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금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 세상의 모든 보석은, 모든 부분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금은 성품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죠. 딴 말 듣지 말아요. 여러분들 절에 오셔서도 보면 스님 말만 들으면 되는데 꼭 옆에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또 옆에 사람이 아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 공부하고 기도하고를 가르치는데 옆에 누군가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귓속말로, 저 스님 말고 훨씬 용한 데가 있어. 한번 가볼래?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열심히 소원이 있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또 귀에다 대고, 저기 어디 가면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다. 거기 복채도 싸다. 거기 한번 가보자라고 꼬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솔깃해서 따라가야 안 따라가야?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되는 거지 옆에서 꼬시는 말에 마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 세상엔 용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용한 걸로 다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겠어요? 어? 나 같이 살지. 아니 그렇게 용하면 나보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한 건 없어요. 단지 뭐가 있습니까? 인과가 있을 뿐입니다. 지나간 건 아는지 몰라도 올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비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만 의지할 뿐 막슨 용유망설이라. 용렬한 무리에 망령된 말이래. 용령된.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구인사의 행사 때가 되면 시인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보셨죠? 지금은 그래도 구인사가 많이 여유로워졌는데 옛날에는요 신발 찾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신발 찾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고 들어가면 서로 앉을 자리 찾느냐고 정말 전쟁과 다름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과거가 있었고, 요즘같이 여름날에는 그냥 종각이고 어디고 그냥 비만 그치면,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다 명당 중에 명당으로 친했던 것이 바로 구인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만 많이 몰려오면 가방 들고 꼬시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복잡한 데서 있지 말고 내가 다니는 데 가면 아주 기가 막히게 편한 곳이 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그 용렬한 사람을 따라간 사람이 가가지고 아직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0: 그게 막순 막류 용서래요. 그게 용렬한 무리의 말을 듣고 가는데,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은요, 거저되는 걸 찾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거저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기꾼 많죠? 사기꾼이 나빠요. 사기 당하는 사람이 나빠요. 잘해야 돼. 자,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빠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나빠요. 똑같아. 사기를 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치는 거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적은 부분으로 많은 걸 얻겠다는 욕심이 거기에 가미되기 때문에 거기 사기를 당합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만큼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자 요즘에 2.5%에서 3% 주잖아요. 그래요? 에? 더 올랐어요? 아, 들었어. 2.5%에서 3% 정도 주면 거기에 제대로 된 은행을 통해서 금리 확인하고 놓으면 되는데, 10% 준다, 15% 준다, 그것도 선이자 준다. 그러니까 갔다가 처음에는 남는 돈만 갖다 맡겼다가 15%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아, 요거 안 되겠다. 없는 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버야 되겠다. 그래서 집도 팔고 대출도 내고 그래가지고 다 갖다 줬더니 따박따박 주던 이자가 어디로 가버리고 원금까지 가지고 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누굴 원망하냐면 부처님 원망을 하는 거라. 하, 세상에 부처님이 이 금쪽같은 돈을 떼어먹게 어떻게 그냥 이럴 수 있냐. 이게 꿈에라도 나타나서 막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 양심 없어진 건 생각도 안 하고 부처님 원망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에 삿된 마음 들어오는 부분을 잘 경계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를 따라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따르세요. 거기서 특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거저 해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를 안 하고 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해보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요. 기도 안 하고 거저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그려주는 데. 근데 그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업이 있으면 업을 녹여야 되는 거고, 어리석어 있으면 지혜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뭘 말씀하셨냐? 인과를 말씀하셨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용렬한 무리의 망령된 말을 따르지 마라 나와 있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돼. 근데 대부분은 용렬한 무리를 너무 잘 따라가요. 그러니까 따라가 놓고 나중에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 안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 우리는 참 삶이 묘한 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보면 가끔 청소년기에 탈선을 하거나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잘못된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참회를 써 바꾸면 되는 부분이고 고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개 보면 그 아이들이 탈선을 하거나 사고를 치는 게 혼자 칩니까? 친구하고 함께 칩니까? 친구하고 함께 쳐요. 대부분이 혼자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 놈이 잡혀가지고 경찰서를 갔어요. 부모님을 오라고 가면 만나는 부모마다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라 이거예요. 원래 착한 아이인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얘 때문에. 또 그 부모는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부모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한 아이야.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래야 됐어? 너 때문에 그래야 됐어. 그게 세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삶을 반드시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좀 더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네 탓만 해가지고는 세상은 절대 바뀌질 않아요. 내 탓을 해야 돼요. 나의 모순을 드러내고 나의 모순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불교의 본질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출가하야. 이미 출가를 하였거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출가한 스님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는 부분이 출가는 출가한 스님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 우리 스스로도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자체는 뭘까? 출가가 뭐예요? 집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출가는 진리의 문턱에 발을 들였냐 안 들였냐. 집 나온 출가가 아니고 어떻게 세속적 욕망과 괴리되어지는 부분이 삶의 환경 속에 인연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가는 몇 가지가 있느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신출가라. 육신의 출가를 신출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출가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육신은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에 있는 우리 영감님이 퇴근을 할 때가 됐는데 내가 없다고 인상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육신은 여기 와서 출가를 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집에 있어요. 이걸 읽어서 신출가라고 해요. 신출가. 육신은 출가를 했는데 마음은 세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심출가라. 마음의 출가라. 집에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 법회에 못 왔어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절에 와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부처님 생각,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부처님 생각, 스님 법문, 그냥 부처님의 계율, 어떻게 하면 공덕을 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청정해질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까라고 하는 염려불망의 마음을 가지고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있다면 이 부분을 읽어서 따라서 심출가.
1: 심출가.
0: 심출가. 이게 심출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심신출가.
1: 심신출가.
0: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스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한번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계율대로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삶을 실행해볼까? 그리고 그 행동과 그 마음과 모든 부분이 딱 떨어지면 일거를 걸어서 심신출가. 그 다음에 출가가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출가냐면 무출가. 어떤 거예요? 부처님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야. 맞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생명이 거의 무출가자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함하는 출가를 할 건지는 알아서 하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신출가가 제대로 된 출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라. 물론 이 부분은 스님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이긴 하나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하는 인생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염년불망 여러분 집에서도 계율을 생각하고 자리에서도 계율을 생각하고 항상 관세음보살 입에 놓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말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2: 없어요.
0: 쓸데없는 말 할 시간 없어요. 순간순간이 아깝거든요. 순간순간이 상대방을 지켜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켜볼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출가는 그게 이미 출가를 하였거든 참배 청중인데 청정한 대중에게 참배함인데 그래서 참배라는 자체는 참여해서 모셨다. 응? 여러분들이 대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중이기 때문에 집에서 했던 행동하고 다른 경우가 무척 많잖아요. 집에서는 휴대폰 울리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 오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그거야. 청정한 대중에게 참배를 하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룰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지금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각자는 각자지만 부처님 믿는 부분이 단계. 이걸 읽고 우리는 부처님 믿는 그 분위기의 결속되어진 그 분위기를 걸어서 우리는 승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승단. 대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출가를 해서 이미 대중이 됐거든. 상념 유화

선순연정. 항상 유아선순에서 살아요. 유아선순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하게 살아라. 요거 대단히 중요해요. 절에 왔거든 첫째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또 뭐가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이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동이 부드러워야 돼요. 어? 항상 생각하는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고 말과도 연결이 돼요. 어? 부드럽게 항상 착함을 생각하라. 또한 온화해라 이거예요. 인상을 쓰고 뭐 그래 화를 내고 이래 하지 말고 항상 온화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그 다음에 순해야 돼. 순해야 된다는 얘기는 부드러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 얘기 들었으니까 내일부터는 절대 땅 뺏기 하면 돼야 안 돼요? 내 며칠 전에 들었는데 요즘에 밤새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좀 피곤해가지고 기도실에 가면 너무 힘들대요. 문을 있는 대로 그냥 열고 닫고 옆에 사람이 잠을 자는데도 그냥 이불을 펄럭거리고 너야 자든지 말든지 내 목소리는 낼 걸 다 내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우리 대성사에. 그럼 이 부분은 대중의 화합을 깨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하고 순한 마음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대중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당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터뜨리기면 거스르지 않도록 애쓰고. 응? 부득 암한공곤이라. 실어금 암한을 내지 마라. 즉 나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에 꽉 차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잘난 체 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잘났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까?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까? 그게 문제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드러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액션이 크고 쓸데없이 소리를 크게 내고 쓸데없이 분위기를 험악해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암환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해. 너보다 내가 먼저 왔어. 너보다 내가 힘이 세. 내가 너보다 시주 많이 했어. 너보다 내가 잘났어. 이런 부분이 생각은 부처님이 가까이에 다가서는데 큰 저해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서는 암환을 공고히 하지 말고 하심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 필요가 있다. 여러분 어디 큰 절에 가면 항상 큰 절 입구에 입차물래 막존지해다고 적어요. 입차물래 막존지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를 내려놔라. 상식을 가지고는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진 마음으로만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내가 과거에 2절 지을 때 시주 얼마 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과 부처님 가까이 다가선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틈만 나면 우리 할아버지가 시주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절의 기둥이 우리 할아버지가 시주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할아버지가 한 거지 지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그걸 했거든 나도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에 마음을 내는 사람이 지혜인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 동안 만났던 인연이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속에서 아무리 잘난 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절에 들어오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절에 들어온 순서가 나이가 돼요. 제가 구인사에 살다 보면요 우리는 문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일 문중입니다. 그냥 종정스님 제자로 모두가 다 이렇게 출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서부터 끝번까지 번호가 딱

0: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보다 세입 속에서 훨씬 나이가 많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스님들이 계세요. 그 스님들은요 나한테 함부로 안 해요. 왜? 내가 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세속에서 먹은 나이는 안 쳐줘요. 절에 들어오면 한 살이에요. 그걸 걸어서 세속에서 먹은 나이를 걸어서 세납이라고 얘기를 하고 출가에서 먹은 나이를 범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납만 쳐주지 세납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 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분 암만을 내려놓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끔 보면 절에 오셔가지고 그 어떤 세속적 부분이 어떤 그런 나이나 내지는 어떤 그런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에게 함부로 지적하지 않는 삶을 좀 살아라.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시비를 다 하잖아요. 치마가 짧다는 둥, 양말을 신지 않았다는 둥, 별 얘기 다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냅둬라, 이게. 냅두면 알아서 한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퉁명스럽게 어찌 저래서 그런 일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못된 말이다. 절대 상대방 마음 다치는 일은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는 말은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상대방이 부끄럽거나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할 수 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참된 불자의 참된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대자는 유용하고 소자는 이제니라. 무슨 얘기냐면 불문에 먼저 들어온 사람은 형이 되고 소자는 유제니라.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아우가 되느니라. 자, 형님과 동생은 싸워요, 안 싸워요?
1: 싸워요?
0: 안 싸우는 거예요. 형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아우를 아우로 대접하는데 왜 싸웁니까? 문제는 아우가 형님을 우습게 보니까 싸우고 형님이 아우를 마구대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난 여기 절에서도 제일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보살님들끼리 형님 아우 하는 건 참 좋더라고요. 형님 아우님 막 이러는데 참 좋은데 그렇게 형님 아우님 하다가 틀어지면 이를 갈더라고. 절대 그거 아니란 말이죠. 한번 형님이면 그 형님의 이야기를 존중하려고 애쓰고 아우님의 얘기는 반드시 형님이 포용하고 수용하려고 애쓰는 마음의 풍토를 지니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불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지 않고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일은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면 평생 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하고도 싸워 안 싸워?
1: 싸워요.
0: 웃기잖아요. 너만 있으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 사람만 쳐다보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게 이제는 너만 없으면 살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바꾸지 않는 한은 절대 내 입맛에 맞는 떡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봄날에 아지랑이가 피어날 때 저 넓은 잔디밭을 보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요즘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골프장이잖아. 그게 좋아서 가는데 무슨 공 늘어가는 게 아니고 그 골프장에 푸르른 잔디밭이 너무 좋아서 간다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잔디밭도 막상 가서 한낮을 놀려고 보다 보면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데가 그래 흔하던가요? 별로 없어요. 개똥도 있고 소똥도 있고 그늘도 없고 별게 다 불편하게 하듯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의 세상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맞추고 사는 세상이 차라리 편하지 누군가가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찾아도 찾아봐도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 만큼 반드시 절에 오셔서 먼저 들어온 사람은 형이 되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0: 녹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당유 장자어든, 즉 혹 다투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 절에 와서도 싸우는 사람 있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싸움을 붙여야 돼요, 말려야 돼요? 안 해. 근데 보면 그 얘기가 분명 화합으로 가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하라고 군부를 떼는 사람들이 많아. 난 많이 들었어. 여러분들이 그 불을 떼는 게 스님이 뭔가 일을 하는데 스님 말이 마음에 안 들거나 스님이 지시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꼭 밥 먹으러 가가지고 스님을 또 씹어요. 득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왜? 제가 보고 판단하는 부분과 신도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는 부분은 다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산을요, 똑같은 산을 아침에 보는 산이 다르고 점심에 보는 산이 다르고 저녁에 보는 산이 달라요. 또 똑같은 산을 누구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산의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기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산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보는 산과 또 쾌청에게 날이 맑은 후에 보는 산이 다르듯 모든 부분은 다 그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은 입장이라면 어느 편을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1: 네.
0: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모르고 일방적으로 편들어가다 보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도 업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참으로 무서운 부분이 말이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도요, 함부로 끄덕거리면 안 돼. 왜? 그것도 무언의 동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확실하지 않거든 가만히 있어야 돼.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되고 고개 끄덕거리면 그게 옳은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흥분해갖고 더 난리야. 그래서 함부로 흥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한 지혜일 수 있다. 이해되시죠?
1: 네.
0: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못하면 공업중생일 수 있다. 어? 아무 짓도 안 하고 업에 휘말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비이락 파사두야. 그냥 지는 날아갔을 뿐인데 배가 떨어졌고 그 배가 떨어져서 누군가는 맞아 죽었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살인에 동참하지 마라. 그게 살생이고 딴 게 살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서로 다투는 이가 있거든. 즉 양설을 양설로 합하라. 양설합.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화합할 수 있는 화합점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뭔 얘기예요?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 어? 이게 대단한 필요한 부분이라.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합이 있다면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싸움하고 주려 해.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탁수라. 한 마리 물고기가 우물을 탁하게 하듯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내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봐서 내가 그런 존재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잘 반성하고 그런 해가 있었거든 과부감하게 참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는 불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화합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는 웃음꽃이 만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 인생 잘 사는 겁니다. 아, 가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공도하다가 쉴 때 가버려.
1: 오.
2: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0: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정승 자신 있죠?
0: 자신은 못해요.
3: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왜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4: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5: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6: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0: 사랑님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3: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0: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7: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0: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2: 진심은 없다.
0: 왜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이 칠판에 써놓은 그대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변해서 큰 복으로 된 그런 실감나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신 지는 한 몇십 년 됐고 그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 구체적인 그 사실까지 낱낱이 밝히는 것은 조금 삼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족들이 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족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었을 그런 분입니다. 일제시대 한일 합방 얼마 후에 태어나셨고 북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북쪽에서 평양 그쪽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4년제 대학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경성제국대학이라고 지금 서울대학의 전시입니다. 근데 거기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수재기 전에는 거기 입학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거기에 영광으로 합격을 했고 경성제국대학 중에서도 고시 시험을 봐서 출세의 관문이 되는 법문학부 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를 무난히 졸업하신 뒤에 법학과를 졸업했어도 고시를 패스하지 않으면은 그 법학과 졸업한 보람을 잘 못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별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 경성제국대학 들어가기에도 아주 힘든 세상에 그이는 졸업과 동시에 고등분관 시험이라고 합니다. 사법시험, 행정시험, 양과를 동시에 합격한 아주 수재입니다. 알아주는 수재입니다. 그이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불교 가족이죠. 그래서 신심이 돈독한 믿음을 불교에 대한 신심을 돈독한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젊은 아마 사법 행정 양과를 합격했지만은 일제시대 벼슬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고시를 패스했어도

0: 일본 사람들 밑에서 표스러우기 싫다. 이런 아주 강직한 사람은 그 자격심을 합격했어도 표수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판사나 검사가 안 된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주 명문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법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학계 아주 원로나 다름없습니다. 그 학교를 거쳐간 수많은 판사 검사들이 그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점잖았어요. 저는 여러 번 그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품도 전형적인 조선의 선비처럼 초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직했습니다. 사심이 없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진심으로 그 스승을 존경했습니다. 또 그 스승은 굉장히 머리만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품 너그러웠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제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제자들한테 법학 강의를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재줬던 아주 그 실감 나는 그 자비 행의 사례가 있어서 그 제자가 그 은혜를 두고두고 잊지 못해서 그 스승이 돌아간 뒤에 그 스승을 기념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이르렀습니다. 요새 그런 스승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이는 이렇게 머리도 좋고 강직하고 또 성품도 훌륭해요.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기질. 이게 좋은 점일까요? 나쁜 점일까요? 그게 나쁜 점이에요? 그럼 불의를 먹고 참아야 좋은 점이에요? 예. 하여튼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강직한 소위 선비와 같은 조선 선비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육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1: 네.
0: 생육신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사육신은 세조대왕이 어때요? 아주 올바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조카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의 임금이 됐는데 그런 불의에 항거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사육신이죠.
1: 네.
0: 우리는 사육신은 훌륭하다고 봐요. 뭐 별 볼 일 없다고 봅니까? 훌륭하다고 보죠. 마찬가지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1: 네.
0: 그분도 이 불의를 보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던가 봅니다. 아, 여러분들은 아마 좀 태어나기 전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5.16 군사혁명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1: 네.
0: 박정희 대통령이 예, 그때 1961년입니다. 예, 그때 저는 대학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장면 정권이 내각 책임제 하에서 정치를 하는데 그때 참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수선했냐면 초등학생들까지 데모를 했었어요. 데모 천국에 스님들까지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데모로 매일 끊칠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호시탐탐 이제 북한에서는 이때가 적화통일의 기회다라고 하고 아마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었던 모양인데 아마 그것을 걱정을 했던 제 분이 예,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때는 국가재건체의 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날 이제 군사 뭐 부테타를 일으켜서 장면 정권을 내쫓고 이제 자기가 최고의 의장이 됐습니다. 아, 근데 그것을 그때 하도 사회가 혼란스러우니 군인들이라도 들어와서 이걸 바로 잡는 것이 참 시원하다 이렇게 본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저건 불법으로 정권을 빼앗았으니까 저건 못된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그분은 이것을 강직한 성품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건 못됐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군인들이

군인이나 일이나 잘하고 있지. 어떻게 나라의 정치에 참여해서 불법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느냐.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던 거 모양입니다. 그이가 모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계셨어요. 명문대학의 법학

0: 록에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쓸 때는 자기도 상당히 비분 관계에서 불의를 참지 못해서 흥분했다. 이런 표현을 거의 글에 쓴 적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흥분돼서 비판하는 사설을 무슨 신문사에다가 기고 온 적이 있고 그게 사설로 나니까 혁명정부에서 딱 보니까 괘씸할 거예요? 안 괘씸할 거예요? 네. 괘씸죄로 이제 일을 영장도 없이 그때는 잡았는 겁니다. 천하의 명문대학 교수라고 하지만 제자들이 판사, 검사, 득식을 하지만은 그때 군사혁명정부 앞에서는 거기에 대적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서 이 천하의 이 유명한 명사도 꼼짝없이 아무 영장도 없이 깜빡에 갇힌 겁니다. 근데 면회는 됐어요. 면회는 되니까 많은 판사나 검사들이 그 다 제자니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런 글 쓴 거는 아무 뭐 잘못도 아닙니다. 곧 석방될 거니까 아무 염려 마십시오. 매일같이 면회 와서 다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뭐 별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떳떳한데 응? 누가 나를 잡아 가두랴 이렇게 태연하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서는 아니 뭐 언제 재판이 곧 열리고 재판이 열리면은 난 곧 풀려날 것이다. 그런 이제 낙관적인 기대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영 재판도 열리지도 않고 재판도 열리지가 않으니까 뭐 검사에 뭐도 없고 조사도 없고 이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5일 6이니까 그때 봄 아니겠어요?
1: 네.
0: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도 아무런 풀려날 기미가 없으니까 이 자신만만하던 이분도요 마음에 점점 실망의 그림자가 하나 둘씩 들이게 됐습니다. 아 이러다가 난 여기서 영원히 묻히는 게 아닌가 썩는 게 아닌가 이러다 감방 속에서 홧김에 화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는 위로하는 사람들도 가득 찼는데 그런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고 이제 나중엔 무심해지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찾아오는 분은 가족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족이 질이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닥쳐올 때에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동안 내가 애써서 공부했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학생들한테 받았던 여러 가지 존경 이것도 다 쓸 데가 없게 됐겠구나. 나의 여러 가지 보람 이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지셨던 모양인데 아마 누구도 그런 아주 우울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다 갖게 되겠죠.
1: 네. 예.
0: 근데 이가 이제 불교신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불교신자라 하더라도 책으로 하는 불교신자였습니다. 그 불교 서적도 많이 쓴 분이기 때문에 절에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불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부처님한테 비는 불교는 나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아주 지성불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천하의 지성불교를 했어도 깜빵에 가서 몇 달 있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요? 안 약해질까요? 약해질 수밖에 없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건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 됐을 겁니다. 어떤 유명한 점쟁이라도 있으면 가서 점이라도 쳐서 언제 내가 감방에서 풀려나갈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1: 네.
0: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이 제가 말씀하는 훌륭한 선생님이신 백성욱 박사님한테 잘 다니는 그런 이제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부인이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분도 백 박사님을 잘 알아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는 분이다. 우리 집에 있는 젓가락이, 주방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훤히 아실 정도로 이 세상을 훤히 다 내다보시는 분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분이라면은 찾아가 뵙고 싶을까요? 겁이 나서 못 찾아갈까요? 근데 찾아가 뵙고 싶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 속을 뻔히 들여다보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수재고 덕망도 높은데

0: 어느 쪽이냐면은 내 속을 뻔히 들여다본 분은 내가 어떻게 찾아가 이런 쪽이었대요. 이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못 가니까 부인을 통해서 그래 세상을 다 아는 분이니까 가서 내가 언제 깜빡해서 나올지 좀 가서 말씀을 좀 의논 좀 해봐라 이제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인께서 백 박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는 그쪽 이제 그분을 모르지 않고 그쪽에서도 약간 들었고 또 그분이 나중에 회고록을 썼을 때 회고록도 봤고 또 백 박사님한테도 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는 겁니다. 이제 백 박사님이 그 이제 부인이 찾아왔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 남편은 지금 박정희, 그땐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땐 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입니다. 의장이 믿겠어, 안 믿겠어?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믿죠. 왜냐하면 아무 영장도 없이 근거도 없이 자기 사설 쓴 거 갖고서는 트집을 잡아서 깜빵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씩 잡아놓으니까 그 분호가야 안 분호일까요? 분호죠. 이제 당연히 그이가 미울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아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선생님이 백 박사님께서 또 질문합니다. 미운 사람이 그 사람 자체요? 또는 그 당신의 남편 속에 미운 마음의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이가 믿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저건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믿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1: 네.
0: 그러니까 그 부인도 처음엔 뭐라고 그랬을까요? 박정희 당연히 나쁜 사람이지. 그럼 우리 남편이 미운 색안경을 쓰고 봐서 착한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1: 네.
0: 그렇게 대답을 아마 했겠죠. 그랬더니 자 우리 일체 유심조의 진리 지난 시간에 비웠어요 안 비웠어요?
1: 비웠어요.
0: 그게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나빠요. 내 속에 밉게 보는 그런 기질이 그를 나쁘게 봐요. 밉게 보는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먼저고 나쁘게 보는 것은 나중이에요. 내 마음속엔 그 일을 남을 미워하는 그 기질이 그 일을 나쁜 사람으로 보게 한다. 우리 이런 일체 유심조시를 배웠습니다.
1: 네.
0: 이제 그의 부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얼른 알아차리고 아마 우리 남편의 마음속에는 남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고 증오하는 마음의 색안경이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을 나쁘게 보게 만든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한다면 이제 살 길이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길이냐? 그 나쁘게 보는 그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 바쳐라. 그리고 하루에 금강경을 7독씩 해라. 이제 이렇게 처방을 내린 겁니다. 7독을 자꾸 하다 보면은 미운 마음이 그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 그가 아니라 내 마음인 줄 알게 될 거고 내 마음인 줄 알게 되면은 차츰차츰 미운 마음이 가라앉고 사라지게 될 때 당신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으리라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부인은 얼른 알아듣고 왜냐하면 그 우리 선생님 백 박사님께 자주 다녀서 법문을 들었던 분이니까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그 부인께서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 남편한테 해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하지 마시오. 그게 당신이 미운 마음으로 본 그 색안경 때문이오. 그리고 하루에 금강경 7독을 읽으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뭐 별 수가 없죠. 그 방법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제 날이 추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금강경을 하루에 그 전에 그이가 불교 신자라고는 하지만 금강경은 안 읽었던가 봐요. 대개 그때 뛰어난 불교 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이 화엄경입니다. 외래 이제 큰 스님 찾아다니면서 거창한 화엄경은 많이 했어도

금강경은 기초로 알아요. 아주 쉽게 알고 금강경은 우습게 알고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백 박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루에 이제 금강경을 7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은 뭐 그분은 한학에 대해서도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이니까 어렵지 않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즐겁게 읽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되니까 그때 이제 달력을 깜빡에도 하나씩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달력에 누구 사진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의 사진이 딱 들어있는 달력을 깜빡에 보냈대요. 그래서 깜빡에다 걸어놨는데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뭐 내 마음이라고 하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러거니 했지만 실제로 그걸 보는 순간 우라통이 터질까요? 우라통이 터졌던가 봐요. 아, 그걸 보니까 그냥 열을 치받더래요. 자기를 몇 달씩 감방에 넣어두다니. 전 감방 경험이 없어서 그 고통을 모르지만 뭐 무슨 뭐 때문에 경범죄 때문에 한 몇 시간 동안 유치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 몇 시간 있었는데도 죽겠더라고요. 근데 하모님은 몇 달 있으면 어떨까요? 대단하죠. 자, 근데 그렇게 몇 달 동안 갇히고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는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박정희 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졌다고 그래요, 기록에. 이제 그걸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잘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잘 안 바꿔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저 백 선생님께서 처방을 내렸어요. 잘 바쳐라. 미운 생각을 바쳐라. 부처님께 바쳐라. 잘 안 바쳐지면은 그 미운 생각에다 대고 미륵존 열애불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미륵존 열애불은 어떤 분이냐면 서가열의 마음 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뭐 미래오는 부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바로 서가열의 마음이 가신 곳이 미륵존 열애불이다. 그 미운 생각이 잘 안 받쳐질 때는 그 미운 마음에다 대고 자꾸 미륵존 열애불 해라. 이렇게 아마 지시를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 박정희 의장의 사진이 들린 달력을 보고 처음에 치가 떨리다가 치가 떨리는 마음에다 대고 이제 부처님께 바치는데도 안 바쳐지니까 자꾸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불 우리 이제 관세음보살 하듯이 자꾸 했대요.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하루에 금강경을 7독씩 하나하나 해가는 겁니다. 특히 한번 미륵존 열애불을 여기 계신 분들 참고로 해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부는 일이 있을 때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흔들리겠죠. 네. 그걸 부처님께 바치려고 해도 잘 안 바쳐지는 수가 있죠. 네. 그럴 때는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존 열애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건져야 되는 심정이니까 정성껏 그 박정희 의장에 대한 미운 생각에다 대고 자꾸 미륵존 열애불 한 겁니다. 미륵존 열애불. 그리고 이제 또 틈남은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암은 하면서 이제 금강경을 쭉 읽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미운 생각이 어때요? 차츰차츰 가라앉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 사진을 보면 열통이 터지는데 어느 때는 그 사진이 그렇게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낙 한학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금강경이 점점 재밌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난로도 안 펴요. 얼굴이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감방에 언제서 나가나 형무소에서 언제 나가나 날짜를 매일 기다렸는데 금강경 읽는 취미가 점점 붙으니까 언제 나가는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즐거움으로 꽉 찹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난제가 생겼을 때 이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특히 미운 사람, 또 외로울 때 그걸 참으로 알면 안 돼요.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치되 안 바치면은 거다 대고 자꾸 미륵존 열애불을 하고 동시에 금강경을 독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외롭거나 힘들거나 밉거나 하는 그 감정이 차츰차츰 사라지면서 금강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부처님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줘요. 부처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면서 자기 마음은 미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즐거운

0: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자, 일체 유심조라고 했듯이 이 즐거운 마음,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기적을 창조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나가시오 그러더래요. 나갈 기대했다라면은 기대하는 마음이라면은 불안한 마음이에요, 안 불안한 마음이에요? 불안한 마음이면 아마 감방에서 나가라는 허락이 안 내렸을 겁니다. 불안한 마음은 기적을 창조해요, 못해요?
1: 못해요.
0: 근데 그이는 나가길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꽉 차 있었고 이 즐거운 마음은 뭘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기적을 창조해요. 그 마음이 기적을 창조해서 느닷없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나가시오 하고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2월 말일이었어요. 너무너무나도 감사해서 바로 조계에서 부처님 앞에 가서 크게 삼배를 드리고 그 뒤로 이제 금강경에 대한 아주 실감을 느끼면서 금강경 가르침의 전도사로 그이는 이제 비워놓은 겁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동시에 일어났느냐 하면은 박정희 이제 곧이로 그 대통령이 됐어요. 미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1: 없어졌죠.
0: 네. 그리고 없어짐과 동시에 저 5.16 군사혁명을 불법으로 구태타를 일으켜서 나라의 정권을 찬탈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없어지면서 그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변화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제 그이가 대학 교수를 잘 하고 있다가 성실하게 하고 이제 금강경 행자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대학의 이제 총장으로 영전을 하게 됐어요. 아주 그인 저 제가 이름만 대면 어렵지 않게 아실 분인데 총장이 된 지 몇 달도 안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장관으로 불렀네요. 아, 처음에는 무슨 장관 하더니 또 몇 년 있더니 또 다른 장관으로 시켜요. 자, 그러면은 그이가 법학 교수로 있을 때 많은 제자들, 많은 판검사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 드렸죠.
1: 네.
0: 근데 어떤 점을 존경했냐면 그의 강직하고,
1: 네.
0: 그리고 불의를 보면 견디지 못하는 그 점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1: 네.
0: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점도 존경의 대상이 됐었겠죠.
1: 네.
0: 이제 그러다가 그 정권 밑에 장관이 돼서 갔어요. 그러면 그 일을 존경했던 많은 제자들은 그 일을 배신자로 볼까요, 안 볼까요? 배신자로 보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비난을 했을 때 그 일은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내가 그 일을 그 전에 욕하고 신문에 사설을 쓴 것은 그때 그의 미운 마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금강경을 통해서 이 미운 마음, 그 일을 반대하는 마음이 참으로 없는 것을 알았다. 공의 진리를 깨놨다. 내가 지난 시간에 깨친이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깨친이는 반드시 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 진리도 실감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죠.
1: 네.
0: 마찬가지로 그이는 처음에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증오했다 흥분하면서 결국은 승분된 사설을 쓰면서 그것이 감방에 가게 됐지 않습니까?
1: 네.
0: 감방에 가게 되면서 드디어 뭘 깨쳤어요? 증오심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치게 됐고
1: 네.
0: 착각이라는 깨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조금 있다가 장관으로 등용이 되네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배신자, 지조를 지키지 못한 자로 이제 그렇게 예,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난이 아니라 이것은 그 박정희 의장과의 나쁜 업보를 해탈함으로써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것이지 배신자가 돼서 간 것은 아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1: 네.
0: 당신네들은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누구를 어떤 이념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다. 어떤 주의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당했습니다. 자, 그이는 그 감방에 갇힌 그런 몇 개월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아마 깨치게 되었다.

0: 깨쳤다라고 나중에 기록을 씁니다. 즉 무엇을 깨쳤느냐? 첫 번째, 누구를 미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이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불의를 미워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의장을 상당히 증오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증오의 씨만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반드시 재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이는 아마 깨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한테도,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한테도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심지어는 살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은 마음속으로 증오하고 불의를 보고 미워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무리 나쁜 이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걸 따르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실 것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요, 어떻습니까?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하나는 태극기 부대, 하나는 촛불 부대. 태극기 부대는 어때요? 촛불 부대를 증오의 세력으로 보고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또 촛불 부대는 어때요? 태극기 세력을 안 좋게 보는 건 사실이죠. 자, 둘 다 다 오라요, 안 오라요? 둘 다 다 오죠. 근데 오르고 안 오를 떠나서 그런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주의를 배척하거나 이런 증오심, 이게 탐진치 중에서 뭐에 속해요? 진심에 속합니다. 이 진심은 무엇을 불러와요? 재앙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서 다른 것을 못마땅하게 하고 부정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있는 한 그것은 재앙의 씨가 된다 하는 것을 그이는 깨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데 그의 감방에 안 갔으면 그걸 깨쳤을까요? 안 깨쳤을까요? 못 깨쳤죠. 그의 그 감방에 가는 일을 그때는 굉장히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을 했고, 왜 내 팔자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됐을까 하고 굉장히 괴로워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게 되니까 그 감방에 간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깨쳤어요. 아, 뭐냐면 다른 것을 미워하는 것은 재앙의 씨가 된다. 이것을 깨쳤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친다라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면서 재앙의 씨는 사라질 것이다. 재앙의 씨가 사라진 것에 부처님의 광명이 임한다 하는 것도 그가 또 깨쳤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화의 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이가 감방에 갇혔기 때문에 재앙의 씨가 무엇인가를 알았고 재앙이 없어지는 원리를 알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됐던 겁니다. 실천하게 됐고 그 결과 뭐 장관이라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장관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아마 있었겠죠. 사람인 이상 출세해보고 싶은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있어요.
0: 소원 성취가 된 겁니다. 즉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근데 전화위복이 된 것은 감방에 간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감방에 간 것을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그분이 거기서 깨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즉 무엇을 미워하는 마음은 재앙의 씨가 된다. 이제 이것을 첫 번째 깨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미워하는 마음도 참인 줄 안다라면 그 재앙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소멸하게 되니까 부처님 광명이 임하게 되고, 부처님 광명이 임하게 되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부처님 세계로 사는 삶을 살게 됐다.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런 것을 깨치게 되면서 재앙과 축복이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를 깨치게 된 겁니다. 근데 그이는 이 백박사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감방에서 벗어나게 해서 큰 깨침을 얻게 해준 은인이라고 알면서도 자기가 직접 찾아갈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을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찾아가냐, 이런 생각을 통해서 찾아가질 못하고 계속 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일만 계속했습니다. 좀 떳떳한 거,

0: 치를 안아 보이죠. 왜 사람이 좀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도 갚을 겸해서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것도 왜 이상할까? 이게 한참 오면은 이상한 왜 이상한지 원인을 알아진대요. 근데 우린 이상한 거 아무리 연구해도 이상한 원인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근데 내가 이상한 것도 알아지는 원리를 일러드릴게요. 아, 이게 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일을 찾아가서 당연히 감사 인사도 드리고 더욱더 건강경 가르침을 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까. 이상하다. 이상한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원인이 뭔지 모른다는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자꾸 건강경 읽으면 아마 원인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원인을 안 사람이 있어요. 안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인께서 부인하고 남편이 전생에 한 절에 사는 스님들이었대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근데 그 부인은 주지였대요. 그리고 남편은 상좌였대요. 근데 말 잘 듣는 상좌였대요.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자기가 해결해주는 부인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상좌는 부인의 말에 꼼짝 못했겠죠.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떠나기가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고담생이 뭐가 됐어요? 제자의 부인이 된 거예요. 말로는 부인이지만은 전생에는 뭐예요? 아니 전생에는 스승이죠. 스승이 큰 소리 쳤어요 안 쳤어요? 이제 부부가 되면서도 그 집은 누가 주인이에요?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 남편은 장관도 하고 명문대학의 교수도 하고 이랬지만은 집에서는 당당할 것 같죠. 근데 여자한테는 꼼짝 못했는데 그 원인은 왜 그러냐? 전생에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집에서 늘 큰 소리 치고 또 남편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인한테 다 물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방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하면 구해낼까? 누구한테 물어요? 부인한테 물었고 부인이 처방을 갖고 와서 살아났죠? 네. 부인을 통해서 다 하니까 자기는 감히 부인의 스승을 찾아갈 볼 엄두를 못 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왜 그이가 은혜를 주신 그 백박사님을 찾아가지 못한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겠죠. 네. 전생의 원인을 알기 전에는 도저히 그 이상한 일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전생의 사연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그 아는 방법은 일체유심주와 공의 진리를 그리고 적용함으로써 그 위기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받침으로써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지시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어때요? 장관도 하고 더 성공의 길을 걷게 했던 겁니다. 참 아쉬운 것은요. 그가 그 부인과 계속 함께 살았다면은 그이는 더 큰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이는 스스로도 아주 풍채도 좋으신 분이고 제가 참 여러 번 뵀는데 참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최고의 석학이기도 하고 스스로도 대통령감이라고 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참 그이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부인께서 나이 50이 되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게 스승을 잃어버린 그런 어떻게 보면 고아처럼 된 겁니다. 그분도 실망을 많이 하셨겠죠. 몇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다 의논하고 그러셨다가 그 의지처가 다 잃어버리니까 그이는 더 뜻을 피지 못하시고 거기서 발전을 멈추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부인께서 계속 살아계시면서 내조를 충실히 하셨다면 그이는 우리나라의 대들보가 된 큰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1: 재밌어요.
0: 제자의 부인이 되다니
1: 네.
0: 이상하죠?
1: 네.
0: 근데 이것은 아무도 일러주지 않고 밝은 스승이 눈 밝은 스승이 잘 일러주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금강경을 통해서 벗어나는 해법이 있다는 것도 이제

0: 새롭게 배우게 됐죠?
1: 네.
0: 요거 지혜로운 사람은 써먹을까요? 안 써먹을까요?
1: 써먹어요.
0: 예,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써먹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은 역경이 뭘로 알았어요? 축복이 근본이 됨을 알았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재앙의 근본이 됨을 알았고, 그리고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밝아질 수 있고, 스승이 돌아감으로써 그이는 그 빛나는 인생을 마무리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대략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세상에는 올바른 법이 있어요. 그걸 정법이라고 하는 가 봐요. 정법을 하는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바른 선지식으로 돼서 바른 깨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정법이 아닌 사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법을 따르면 올바르게 깨쳐지지는 못합니다. 재앙만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정법이란 무엇이고 사법이란 무엇이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법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법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이 된다면 사법은 사람을 어둡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서른다면 이것은 사람을 밝게 하지 못하고 어둡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깨치니는 병의 원인을 내 분별심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번뇌망상이 착각인 줄 알고 본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습니다.
1: 네.
0: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을 깨쳐야만이 참 깨칩니다. 도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손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0: 모두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내 이름은 시따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3: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응?
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7: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은경 십지품 한의지 제34권 한의지 중에서 10가지 대원 지난 시간에 우리 6가지 하고 오늘 7가지째죠. 7가지에 이제 37페이지 밑에서 예? 청정 국토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10가지 대원을 여러분들께 유인물로 나눠드렸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지난 시간에 6번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은 7번째 예. 자기 자신은 어디에 머물러서 중생을 교화할 것인가. 청정한 국토다. 예? 예, 우리 한의지는 잘 아시다시피, 예, 일반, 뭐, 또랑물에 또 쫄쫄 흐르는 그 뭐, 물도 아닌 그 마당에 이제 흘러가는 물에, 그 원수의 오줌줄기 같은 쨈맨한 그런 실로라기 같은 물줄기 그 수행이라고 타고 들어와서 이제 낙동강이나 큰 강줄기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한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마음의 본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래서 한의지라고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요 금강경 보살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법문이고 새까만 중생이 감히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대목이 이제 십지품 한의지인데 한의지에서 성인의 어진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삼현을 십주 십행 십향을 넘어서 십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보살행이

사람이 진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해진다는 말인데, 거룩해진다는 것은 지금 내용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그래도 불교의 그 근본 원력, 주제는 재물구생이라. 재물구생이라. 물이라고 하는 건 중생인데,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재물구생이라 해서 금강경 같은 데도 급고독원이라. 고독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베풀어주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물질적으로, 재물적으로, 바깥들 사회 환경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지만은 심리적으로 번뇌에 들끓는 그 중생들을 다 번뇌로부터 해탈시키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고, 그 해탈에 앞서서 가는 순서가 개향, 정향, 해향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보살계를 받도록 하고 또 세속 5계를 받도록, 계를 먼저 받도록 해서 예불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이제 재물 구생의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 구생을 하는데 요즘 이제 연꽃 피는 시절인데, 연꽃도 피고 우리 올라오는 길에 보면 이제 무궁화꽃도 찬란하게 피가 있잖아요. 환하게 흰 거, 또 복갓이 있는 거, 무궁화꽃, 핑크빛 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이쁘고, 능수화도 요즘 곳곳에 많이 피가 있잖아요. 능수화는 이렇게 보면은 시들지 않고 뚝뚝 떨어지는 맛이 있고, 통꽃이 피가지고, 요즘 통꽃이 이제 피는 시절이죠. 무궁화꽃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또르르 말려가지고 톡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옛 스님들은 그 무궁화꽃을 주워다가 또르르 말린 걸 이제 먹물에 찍어서 세 개 일하라. 하음이라는 글자를 쓰죠. 세 개는 하나의 꽃이다. 세 개 일하가 한계 하장 세계품 첫 구절에 나오죠. 유일 대연하하니. 이 큰, 이 그 하장 세계는 큰 연꽃이 하나 있는데, 그 연꽃 입마다 모든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이 계신 이유는 그 세계에 수많은 중생이 있다. 1100억 하신데, 그 이제, 금필이라. 무화근 자, 예, 꽃아 자. 금필이라죠. 금필. 무화붓이라고. 그 무궁무진하게 세계 일화를 꿈꾸면서 옛날에 그 경어 스님의 제자 만공 스님의 이런 분들이 금필로 이렇게 세계 일화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의미가 있어요. 꼭 모필로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필로 꽃, 꽃으로 가지고 그렇게 세계 일화를 썼으니까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이 화엄경을 배우면서 된장찌개를 하나 끓이더라도 참 버글버글한 된장찌개를 끓이더라도 벌벌은 내 마음을 끓는 걸 이제 어떻게 맛있게 끓여야 될까 생각해야지. 그래서 꽃이 지더라도 무궁화는 할 일이, 능수화는 미련 없이 뚝 떨어지고, 예? 이해 타산을 떠나서 툭, 떠날 때 떠나야지. 떠날 때 못 떠나면 늘 쫓겨나잖아요. 예. 떠날 때 떠나야지. 예. 지저분하게 뭐 하나 달라붙어 붙어가지고 그건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무궁화나 연꽃이는 피는 시절, 저기 이런 시절에는 연밭에도 이제 가봐야 되는데, 연꽃을 연밭으로 가려면 예련설은 다 외우고 계시죠? 예련설은 다 외우고 계시죠. 전에 못 외우실까 싶어서 출은이 불렴하고 탁청년이 불려라, 예? 불려하고 뭐죠? 중통외직하고 불만부지하고 그 다음에 원향익청하고 향원익청하고 정정정식이라. 그 구절은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음미하면서 화엄경 열의 명호품, 열의 명호품에 부처님의 명호가 뭐냐, 여연화다. 연꽃과 같다. 부처님의 명호가 뭐냐, 원만월이다. 보름달 뜰 때는 부처님의 원만월이라는 불명을 생각하고, 또 연꽃이 피는 시절에는 여연화를,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서, 열의 명호품 말입니다. 열의 명호품에는 부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고타마다, 시따르타다, 비로자나다, 석가모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사자후다, 원만월이다. 동물원에 가서 사자 구경하지 마시고, 사자를 보고 그 떡 벌어진 어깨의 당당함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일곱 번째, 예? 일곱 번째 구절이 들어가요.

지금 한의지를 하고 있는데, 한의지는 정심지라고 합니다. 정심지, 2구지부터 6지, 현전지까지를 9계지라고 그래요. 그때 반야바라밀까지를 도덕 정신이 완전한 올곧은 그 인간상을, 보살상을 형성하는 데가 이제 육지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강물에 있는 맹물에 속한다고 하면은 제7지 아만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기수 지역을 통과해서 바닷물에 드디어 저기 부산으로 치면 낙동강 학원을 지나서 얼숙도 지나 중 얼숙도 쯤 가면 이제 7지쯤 되는 거예요. 예? 얼숙도 조금 넘어가서 학원에 수문 있잖아요. 슬슬 들어가면 7지를 통과해서 바다로 들어가면 8지.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무한강대한 본심의 세계. 저 허공이 우리 마음에 비유해서 얼마 타느냐. 능경에 이르기를 공 생대각중하니 저 넓은 무변 허공이 생대각중이라 대각 가운데서 생겨났다. 원각경에는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저 넓은 허공도 우리 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에서 발현한 것인데 그럼 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시성 정각하는 우리의 본심 부처의 마음은 불심은 크기가 어느 맛하냐 비유하자면 불심이 허공 맛하다면은 바다 맛하다면은 저 넓은 허공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방울 물거품 하나밖에 안 된다. 자, 오늘 제 일곱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어가 이제 뭐, 경전 총림이라고 하죠. 문수선언을. 총이라고 하는 거는, 총이라고 하는 건, 저 얼숙도 순천만의 갈대처럼 풀이 초불난생왈총이라 빽빽하게 돋아나는, 난초가 되게 돋아나지만은, 풀이 어지럽지 않게 너저분하게 돋아나는 게 아니라 곱게 촉촉촉촉 박혀가는 걸 총이라 목불난장왈림이라 나무가 삐뚤빼뚤하고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쫙쫙 걷어가지고 앞나무 뒷나무가 예? 여러 사람이 이제 문수선에 오는 이렇게 하얗게 이제 모나미 패션을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서로가 이제 우리 돼가지고 총림 총총하게 박혀서 곱게 자라는 그런 거 공부잖아요 그죠? 혼자 있어가지고 펑퍼짐한 거라. 경주 삼릉이라 이런 데나 이렇게 가보면은 큰 능이나든지 뭐 추사 고택에 가서 추사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잖아요. 고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이라. 추사 정조 할아버지는 부마요. 뭐 영조 대왕의 사위거든. 그 추사 김정희 정조 할머니가 공주야, 공주. 하순 옹주죠. 그 조선, 그거 가보면 이제 그 세안도에 나오는 소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추사 고조 할아버지 묘 앞에 있거든. 백송으로. 조계사에도 가면 백송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게 조계사에 백송 심어 놓은 거라 그 임금이 하사해서 백송을 그 영의정한테 하사해가지고 추사 고택에 예산에 가면 그 용산이라 그 앞에 산이 용룡자, 매산자. 에, 그래서 추사가 자기가 세안도를 쓰면서 그 밑에다가 나가산이라고 써놨죠. 나가라 주나 나가가 용이거든, 용. 예? 추사는 또 함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신 분이잖아요. 추사 김정희 선비라도. 그런 분들이 그 나무 하나 뭐 하나 심어놓은 거 보면 이제 의미가 있죠. 그렇게 추사 할머니, 정조 할머니는 하순 옹주는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일 안에 죽어야 열녀거든요. 100일 넘으면 무효요. 굶어 죽든지 어째 죽든지 간에 죽겠다고 딱 작정하고 있으니까 영조가 죽지 마라 했는데 딸이 아까워서 그래도 남편 따라서 죽어가지고 열녀가 됐잖아요. 하순 옹주, 그 추사 정조 할머니요. 추사는 자기가 태어났던 집 거기에다 집 안에도 거기다 또 묘가 있어요. 같이 묻혀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불교 19절이 이제 잘 돼가 있는 거 있죠. 정자처에 다반향초요 묘용시에 수류하계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편액이 양편으로 추사집에 가면 잘 되겠어요. 그안 가본 지도 96년에 가고 뭐 한, 또한 20, 그리고 한 10년 뒤에 가봤는가. 어떻게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총림 하다가 갔잖아요. 그죠? 그게

추사고택에 가면 그 저기 추사고조 할아버지 그 묘에 가면은 낙낙장수 있는데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쏟아져가 있다. 총님이 아니고. 저게 왜 저럴까? 그때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옆에 나무가 없으니까 지는 일로 길게 자라는 거예요. 예? 경주 삼릉에도 보니까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옆에 안 받쳐주면은 기둥이 못 되겠구나. 옆에 같이 있어야 기둥이 된다. 이 범어사 지금

그러면 빈틈 쪽으로 무조건 찌그러져 가요. 그러면 이제 몸 크는 거라. 그 우리도 이렇게 중첩 편추라 지 업이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쏠리거든. 이렇게 고들 나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총님이 돼. 그 선조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얘기가 길어져 버린다. 그 첫 구절에 아 적엽 심지는 아 불능이라 적엽 잎사귀나 따고 심지 가지나 더듬는 것은 내가 할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연가 정도가 나오는 구절을 선녀 그 서문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고봉 원묘 스님 선녀 서문에 참선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게. 그래서 제 방 앞에 가면 이제 오동나무가 이렇게 벽오동이 쫙 서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중간까지 자라서 가지가 번지기까지를 건간이라 그걸 가지고 기둥으로 쓰거든. 예? 예? 조금 없으면 이제 가지 조금 잘라가도 기둥도 쓰기도 하지만 자르면은 그렇게 기둥이 될 만한 거 가지 가지고 기둥 하진 않아요. 석가래도 앵간한 거 뭐 가지 가지고 석가래 쓸 수는 없어요. 본 줄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효선님이 그 당신이 강의 뵙고자 할 때 초청 안 해줘가지고 요석이한테 장가 갔다고 초청 안 해주니까 원효선님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다가 당신 이제 그 원래는 인왕경이죠 사실은 그 뭐 귀신노예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는 원효선님 혼자 원효선님밖에 해석 못한다 원효선님 모셔 해석하니까 그거 봐라 석가래 100개 뽑을 때 날 안 뽑더만은 대들보 하나 뽑을 때 내가 필요하지 원효선님 그만큼 당당하신 거라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에밀레 종처럼 큰 종이죠. 딸랑딸랑 하는 종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소위 총님이라고 하는 문수선은, 예? 이런 데서 초발심시? 그래서 어제 초발심시 변정각을 어제 아래 도반이, 우리 도반 중에 한 명이 남 고소고발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계종에 피해가 있는 건 다 고소고발해. 저하고 굉장히 친한 도반이나. 제 행자 때 행자 저기 반장이라서 그때 지금도 긴장해 그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을 것 싶어서 그런데 예, 저기 제주도에 있는 행운 도정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온데 고소고발은 그 선생님 다 하거든. 그래서 니는 초발심시 변정각이 아니고 고발심시 변정각이다. 아 이래서 니는 도발심시 변정각이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한 구절 때 했고 국토청정원 들어갑니다. 이 일곱 번째 국토청정원은 불국토를 청정하는 것은 이제 일곱 가지 또 모습이 있는 것이요. 우발 대원호대 큰 세운서유기를 원 일체 국토가 입 일국토하고 일국토가 입 일체 국토라 이런 거는 이제 강협 자재 무예문이라 강협 자재 무예문이라고 강원경 10편문에 나오잖아요. 흔히 우리 이제 요즘 말로는 황해 법칙이라 하죠. 컴퓨터 황해 법칙. 반비례하는 거. 작으면 작을수록, 예를 들어서 입자, 그거, 저, 메모리 장치가 작아지고, 용량은 더욱더 많아지고, 반비례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큰 거, 작은 것이 무해한 거예요. 멀고 가까운 것이 무해하고, 크고 작은 것이 무해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뭐가 있냐. 이치가 원만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내가 여기서 돈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다 하시겠지만은 스마트 뱅킹으로 해가지고 돈을 보내는데 1억을 보내든 1,000원을 보내든 보내는 시간과 무게가 똑같아 다르다. 예, 아 이건 이치가 원만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1억을 현금 찾아놓으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무게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나 진실의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똑같다. 그러나 없는 것을 없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공 이런 걸 자꾸 이치를 알아놔야 인생에 꼬이는 것이 편해요. 아니면 지쪼대로 살다 간다니까. 예? 네? 지팔직권이라고 아세요? 지팔자 지갑권. 또 이제 다 까먹고 지팔직권뿐이야.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다. 집착이 없을 때 없으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아 이렇게 제목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 불국토는 서로 사실은 여기저기 멀리 극락세계가 10만 8천리 떨어져가 있다는데 10만 8천리가 왜 10만 8천리냐. 십선법 8정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십선법 팔총도는 중생들이 실천하기는 까마득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극락을 잘 갈 수 없다. 10만 8천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성의 입장에서 진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진리 안에 전부 모든 것이 원유하게 융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전체에 들어가고 전체가 하나에 들어가.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념적시 무량겁 무량원겁 적일념. 그 일중일체가 뭔지 일적일체가 뭔지 이것도 또렷하게 구분해내야 되거든. 그 의상선생님께서 일중이라 했을 때는 뜻이 있고 일적이라 했을 때 뜻이 있잖아요. 일중이라 했을 때는 스스로 서로의 개념을 개체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걸 합이 본다 이래거든. 합이 본다. 합이 뜻을 맞춘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일적일체라고 하는 화이라 뜻이 융화돼 가지고 동화돼서 하나가 돼 버린 거야. 합판이라면은 이거는 일중일체야. 예? 물에다가 꿀을 섞어 보면은 일적일체요. 대충 그런 뜻이에요. 예? 일심동체가 된걸 화라고 하고 완전히 동화가 된 것을. 그러나 같이 있지만 언젠가는 서로 헤어질 수 있는 입장에는 합이라 그래요. 화합이라 하잖아요. 화합이라. 아, 화라고 하는 것은 이의 입장이고 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의 입장이래. 이런 걸 또렷하게 해야 이게 경전 공부가 실력이 늘고 뿌리가 내리고 잎이 이렇게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안 그러면 마네킹 보고 아, 나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공부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여기서 이제 무량불토가 보게 청정하며 또 광명중구로 이위장엄이라. 그래 무량불토가 모두 그 한량 없는 곳한 개만 청정해도 대단한데 모두 다 청정하다고 하는 건 보살은 어떤 국토에도 걸림이 없다. 염념보리심이면은 처처가 안락국이다. 이미 사람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을 가든 축생이 되든 바다에 있든 산에 있든지 문제 해결 못할 문제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청정하고 더러움에 차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토가 평등하게 보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화장실 가면 추적고 식당 가면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렇게 단지 해야지. 차별을 자꾸 없애야 돼. 그래. 염불을 오래 하고, 염불을 오래 하고, 경전을 오래 읽고, 참선을 하다 보면은 점점 자기 못된 소갈딱지가 다 없어지진 않죠. 다 없어지면 성불이지. 역초경미라. 점점 경미해지는 거야. 되게 아프다가 몸살이 조금씩 낫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 방에서 촉수해춘이라 그랬어요. 치료를 하는 한의사가 침을 놓든지, 약을 대든지, 이게 뭐 어디 도수치료를 하든지, 촉수, 손을 대는데, 회복될 해자는 조그만하게 한 1cm만큼 써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회복이 그만큼 더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한번 읽었다고 해서 뭐 부처되고 똥폼 잡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30년, 100년 한데도 안될 수도 있지만은 원하 세세 생생처 상응하냐 불태지. 내 태어날 때마다 하면 되지 뭐 까짓 거.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여기서 마음이 이렇게 아만이 청정해지고 나면은 완전히 청정해지면 단지 구시인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눈병이 나쁘면 늘 쓰던 더 밝아졌대서 내 눈이 다른 눈이 하나 생겨진 게 아니고 그 눈이 그 눈인데 눈병만 사라졌을 예? 눈 뜨고 나니까 꿈이 저절로 사라져버린 거하고 똑같은 것이래. 그래서 되게 자비로운 어머니는 꿈속까지도 자기 자식을 품고 자잖아요. 꿈속에서도. 예? 꿈을 안 꾼다 하더라도, 꿈이 없다 하더라도 자식을 품고 자거든. 공부인도 마찬가지라. 다른 건안 보여. 하늘도 땅도 안 보여야 되고, 오직 중생만 보여야 되고, 화엄경만 보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점점 화엄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모든 업은 한가 같다. 이럴 걸 알고, 그 욕하면 칭찬하고, 그래도 사는 거지, 이제. 욕하고 칭찬하고 하더라도,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광명중구로서 이위장엄이라, 여러 가지 광명으로서, 광명이 지혜가 있어야 무한 줄 알고 무상인 줄 알고 하잖아요. 광명이 있어야 돼. 눈이 캄캄한데 뭐가 장엄할 필요가 있나. 그제? 여기서 광명으로 장엄한다. 이게. 지혜로 장엄하고, 온갖 보배로 장엄하고, 지혜로 장엄하고, 광명으로 장엄한다는 건 지혜요. 보배로 장엄한다는 것은 바

사람일 행위라. 각가지 공덕으로 이 장엄는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자비로우며 존중과 자비. 예? 우리가 법당을 전부 단청하고 장엄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존중과 중생이 부처님에 향한 자비로움이라. 그 부처님의 자비에 대한 보답이고. 이 일체 번뇌하여 일체 번뇌를 떠나서 성지 청정도니라. 일체 번뇌를 떠나서 탁한 걸 떠나서 맑은 데로 간대. 이게 불국토에 사는 사람들은 번뇌에 물들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떤 데가 불국토입니까? 청정한 사람이 살면은 불국토가 된다. 어디가 명당입니까? 내 있는 데가 명당이다. 예? 그래서 능경 같은 데는 어떻게 나옵니까? 즉 일체법 이 일체상 이렇게 얘기하죠. 일체법에 적하여 일체상을 떠난다. 금강경은 어떻게 했죠? 이 일체상 정명 재불이라. 일체상을 떠난 것이 정명 재불이요. 이 일체상 즉 일체법. 원각경에서는 지한 정리요 이한 즉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각경, 능경, 금강경, 하안경 이런 것들이 일리평등하게 쑥 뚫려가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사람하고 바둑을 뜨든지 중국 사람하고 바둑을 뜨든지 다만 바둑만 있을 뿐이지 일본 중국은 없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능경, 금강경 이런 거는 테두리가 무너져 버려야 나중에 뭐 원각경이든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여기는 이래 돼 있고 저기는 저래 되고 있는 그런 거 없어요. 대소송도 없어. 남녀노소 빈부귀 옛 것과 지은 것도 없어요. 오직 일심이라고 하는 일심은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일심을 깨치는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보살이라고 한다. 그 보살 행이 바로 일심 행이에요. 일심 행. 예? 일심 행이라. 여여 부동 정명 재불. 건강에 제가 어른 선생님 뭐 하실 때인가? 제가 그 80권 하안경 저거 할 때인가? 선생님 그 아, 예, 금강경 결사라고 문서선언 한 20년 전에 써붙여놓고, 금강경 결사가 어떤 금강경의 한 구절만 말씀해 주시고, 준비도 안 해갔는데 아나운서 그러고 앉아있네. 인터뷰하다. 여여부동 정명재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문수보살이 가르쳐 줘. 우리는 입 가만히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수보살이 톡 지나가. 여여부동 정명재불. 하안경에는 뭐라 해요? 제법부동 본래적 구례부동 명의불. 그리고 하암경이나 금강경 똑같은 구절입니다. 예? 그 부동을 알아야 되거든. 부동 원효섬 이랬거든. 이 빛을 빼버리고, 부처님 입장을 빼버리고, 그림자, 의식 분별로 일어난 것도 빼버리고 나면은 중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본래 없다. 사람도 사라지니까 거울에 사람도 사라지더라. 예? 거울에 빛이 물상을 없애버리고 나면 거울에 빛이 물상도 빨간 것 같다는 게 거울이 빨갛더니 파란 것 같다는 거울이 빨갛더니 빨간 거 파란 거 다 치워버리니까 투명해지니까 거울도 따라서 투명해지더라. 여여부동 정명제고 거울 속에 있는 것이 뭐 들어갈 수가 있나 나올 수가 있나 다만 있을 뿐이지 빛일 뿐이지. 예? 어렵다. 가자. 무량지혜 중생이 충만기중이라. 한량없는 지혜 있는 중생이 그 가운데 충만하며. 한량없는 중생이 그 가운데 충만하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사는 중생이 청정하다. 다 헤어질 때 헤어져가지고 똥끓음 냄새 막 나는데 주머니 요만 보따리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1000캐럿짜리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주머니를 버리겠어요? 어떻게? 예? 그 주머니를 버리겠어요? 헤어졌다고 보관하겠어요? 그래 알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망상심하고 몸은 많이 부족한 똥끓는 똥주머니 같은 건데, 예? 일포 농열의 잠부지요. 수경 백골 건탱주로다. 일포 농열이라. 한 포대기. 이 가죽 포대기 안에다가 농열, 고름하고 피하고 사가지고 잠부지, 일포 농열 잠, 잠시 부지하고 가는 백년 인생. 수경 백골이라. 몇 줄기 뼛쪼가리 가지고 그 이 가죽주머니 속에 있는 살 덩어리, 고기 덩어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잖아요. 일포농열 잠부지어 수경백골 건탱주라다. 임시 지탱하고 있는데 칠정치기 부지기어 육족쟁봉 수작조. 안에서 일어나는 큰 암한심 같은 거 바깥으로 일어나는 거 육정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색생학 미적보다 온갖 말초신경이 일어나는 거. 칠정치기 부지기요. 누군지는 모르겠고 육적쟁봉수작조라. 눈에 눈꼴 사납고 귀에 거슬리고 예? 냄새면 냄새 난다. 짜증내고 말싸움하고 육적쟁봉 칼날처럼 맨날 쨍쨍쨍쨍 싸운다. 그래서 아마 다툴 쟁짠가 봐. 쨍쨍쨍쨍쨍쨍. 수작죠. 그건 누가 주인공이냐? 주인공 없다, 그게. 무심이 주인공이고, 무념이 주인공이고, 고요가 주인공이고. 그런 것들이 절에 오면 짜맨할 때, 절에 들어와서 한 40년, 1년 전에 가르쳐서 배우거든. 그럼 그때 꽤 자라가지고 자라,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한 40년 자라고 나면은, 이게 그렇게, 그런 말이었구나. 소하는 동생 상계하야 거성시오라. 내 한이 되는 바는 어쩌다가 동생 상계라 우리 함께 태어났다. 상계라 상법 말법 시대에 부처님 가신 지에 거성시오라. 너무나 멀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러나 우리 함께 동생 상계라 이 말법 시대에 같이 상법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말법 시대지 지금은 이제. 상계, 계라고 하는 게 끝계자거든. 집에 왜 계수의 계남이 하는 집은 딸 많은 집이라. 종수의 종남이 하는 집도 딸 많은 집, 딸 부자 집. 딸 이름 보면 알지. 종남이라면 대충 넷째 딸이야. 다섯째, 뭐. 동철이 떡이라면, 아, 이건 맏아들이구나. 동역동자가 일찍이 뜨잖아, 그죠? 뭐, 돌림자로 쓸 때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이름만 쭉 들어도,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모양만 쭉 봐도, 지난 시간에 했죠? 살을 보고 난뒤 이를 금방 알수 있는 거라. 얼굴이 벌겋다 하면, 아, 저놈은 뭐, 일식에는 뭐, 욕심이 많겠구나. 자, 어쨌든, 불국토는 환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존재도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보배 주머니에 여의주가 있으면 더 소중하겠지만은 똥걸음 주머니라도 우리는 여의주가 있어요. 안에 만의주가. 예. 그 무릉도원에는 경치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그 저열한 가래를 극복한 사람은 그로부터 슬픔이 떨어져 나간다. 연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나가듯이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도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좀 할 것 같고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업에 대한 이야기, 뭐 너의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에 따라서 생사윤회를 하느냐, 생사해탈을 하느냐, 이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윤회에 대한 말씀을 좀 쉽게 좀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또 달리 계속 부처님도 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되풀이해서 특히 법화경 같은 데는 산문같이 그냥 쭉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계송으로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같은 말씀을 해서 자꾸 들으면서 업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연계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이해하면은 불자님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윤회, 삼사라, 윤회, 옮겨가고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하는 것이다. 왔다. 라는 것은 아라한, 정등각자,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윤회의 장막을 벗어 벗긴 것이다. 왔다. 이렇게 윤회를 해서 갑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부님을 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게 하는 업이 다하면 우리가 삼계윤회의 욕계, 색계, 무색계, 육도, 여섯 군데 윤회를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해왔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태어나게 한 업이 다하면 31가지 세상 중 어느 한 곳에 태어나 고통과 즐거움을 겪으면서 윤회를 해야 하기에 그 어느 곳도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고는 윤회의 세계는 이어진다라는 말씀. 3개, 6개, 3개, 9개 혹은 31가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은, 윤회하게 되는 강력한 조건은 가래와 업. 가래에서 오는 업, 지나친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몸을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업, 그것이 무명에 의도된 행을 업이라고 한다. 가래와 업을 이해하면 윤회가 일어나는 과정을 알게 된다. 라는 말씀. 윤회.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말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선업과 불선업이란 말씀.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의도.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이 모든 의도라는 건데, 의도란 말씀을 전에도 한두 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의도로 인한, 의도라는 건 마음 먹고 업을 짓는 거예요. 뒤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선과 불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업이 성립된다. 그렇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과 불선으로 업이 성립이 된다. 근데 무기라는 게 있어요. 무기업. 무기업은 업이 성립되지 않는다. 무기업. 업은

무기업, 뭐 기록할 기자죠. 이것은 법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선과 불선업이 있어요. 근데 무기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의도가 아닌 업이다. 의도적으로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이 되지 않는다. 아라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아라하는요, 멸진정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다. 삼독심 108번뇌가 완절 소멸되어서 멸진되어서 새로운 업을 더 짓지 않는다. 아라하는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무기의 마음은 작용만 있지 업이 성립되지 않는다. 선업과 불선업 힘이 강하다. 힘센 업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상을 볼 때, 안이비설신의로 색성양미초법을 대상의 경계를 볼 때,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쫓아가서, 그 소리에 쫓아가서 물들어서 집착하는 건 괴로움이라요. 괴로움이다. 응? 강한 업이다. 이뻐서 죽겠어, 미워서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업은 대상을 쫓아가서 이쁘면 이쁜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그대로 직시해서 거기에 집착한다. 그게 이제 물들염자, 염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등의 이분법, 분별심을 얘기한다. 약한 업은 대상을 아무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이비설신의로 보되 듣되 한번 쳐다봐, 그냥 눈으로. 대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쳐다본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보되 보미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자. 라는 건데,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대상을 볼때 강한 업은 거기에 직접 이뻐 죽겠어, 미워 죽겠어,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등이 이분법이 강하게 작용하는 건 강한 업이에요. 악한 업은 대상을 볼때 보되 보미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자라는 건데, 이 세력론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세력론, 강한 업, 아주 강하게 의도를 가지는 거,

고목지하에 무방초라. 큰 나무 밑에는 방초, 조그만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엄력을 떼고 사바세계에 왔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계마다 전부 다 힘들어요. 경계에 물들고 집착하고 누가 욕하면 화나고, 예? 이런 거. 그런데 욕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이제 재본모 할 때 얘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고목지하에 큰 나무 밑에 조그만 풀은 자라지 못한다. 하루 100% 놓고 봤을 때 60, 70% 선근 공덕을 쌓아요. 그런데 의도되지 않는 업도 많거든요. 의도가 됐더라도 약한 업. 그건 30%, 20% 있어도 큰 세력, 업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점을 조금 그 시소로 놓고 본다면 하루 종일 선근융자 쌓은 것이 더좀 많이 했으면 무거우면 좋겠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 반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무념의 종이다라는 말씀, 육조 회능 스님이 말씀 많이 하신 건데, 무념의 종. 무념으로 종은 삼아라. 이게 보되 보미 없이 보고, 듣되 들음 없이 듣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사는, 신구의 삼업을 하는 것을 종을 삼아라. 밖에 경계에 쫓아가지 말고, 불빛 쬐어서 불나방이가 불빛에 거기에 빠져 죽는 것처럼 쫓아가면 죽어. 괴로워.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 그러고 누가 욕했어. 그러면 욕에 쫓아가지 마. 네가 그럴 수 있냐 하지 마. 욕이랑은 실체 없는 거야. 아공, 복공. 깊이 들어가면 욕한, 법문 들을 때 스님한테나 책에 욕한 자도 없고 욕 들은 자도 없대. 그러면 싸띠. 빨리 욕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고. 욕 먹고 화나면 내 몸이 안 좋아. 집에 가서까지, 다른 장소까지 그걸 가져가면 제2의 화살을 또 맞아.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윤회 얘기하면서 엄 얘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무념의종이라는 얘기.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마라. 그래서, 그걸 다시 연꽃으로 얘기한다면은, 처염상정 그대로. 더러운 곳에 처하면서도 항상 깨끗하더라. 연꽃. 그건 뭐 여러분들 설명 많이 드렸어. 연꽃은 진흙탕이 있으면 그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순박하게 우아하게 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생활 살아가면서 사바세계의 진흙탕 속에 니전 티구하고 진흙탕 싸먹고 살지만 거기에 물들지 말고 우아하게 순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피어나자. 이런 삶을 살수 있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 공부를 해야 더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 나를 내 근기를 시험하는 거야. 내가 더 커야 돼. 하면서 자꾸 고쳐나가는 거죠. 부부 생활도 똑같아요.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그런 주례를 좀, 저는 요새 주례 잘 아는, 저기, 저, 예식장에 잘 아르더니만 주례할 때 항상 부부 생활은 수행이다. 우리 수행보다 더 힘들다. 우리는 그냥 마음 수행이고 그렇게 막 힘들다 아닙니다 하는데 당신들은 직접 성이 다른 남녀가 만나서 모든 걸 다시 모든 걸다공잘 행복이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갈등과 대립이 한두 개 있는지 한두 개겠냐. 수행이라고 수행도 그런 수행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물과 광물이 만나서 다이아몬드끼리 만난 게 아니라 재련하고 수련해야 할 광물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그 광물을 잘 수행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3, 40년 산 뒤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지론이거든요. 범부 중생이 살아가면서 선인지 불선인지 가치 판단이 기준이 없으면 안 돼. 요즘 말이요.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걸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 이런 가르침이 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 악행은요, 나쁜 일은 부지불식간에 자꾸 저질러요. 자주. 악행은요,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의도를 가졌던, 의도를 안 가졌던 자꾸 저질러요. 그런데 좋은 일, 선행은, 선근융자 짓는 건 어쩌다 한 번씩 해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행, 악행의 정확한 기준은 악행은 부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무지하고 묻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두 눈에 앞에 보는 판단만 하는 거.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 수행할 수 없어요. 팔중도의 정정진 있잖아요. 팔중 여덟 가지의 정정진, 바른 정진, 바른 노력. 이게 뭐냐면 정진이라는 게 뭐냐는지 아세요? 우리 용맹정진 하잖아.
기도할 때 마지막 용맹정진하고 일주일

동안 잠안 자고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은 정장시켜, 성근종자 심흥은 자꾸 물을 줘서 길러, 일어나지 않은 선은 자꾸 일어나게 해, 성근종자를 자꾸 심어, 심지 못했으면, 성근종자를 많이 심지 못했으면. 근데 이미 일어난 악은 버려, 물러서 못 자라게, 잔디밭에 쑥이 자라면 눌러, 뽑아버려, 뿌리채, 버려. 거기 일어나지 않는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해. 칠불 통계, 과거 칠불, 소아미 부처님 전에 과거 부처님의 칠불 통계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지양막닥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 이게 이제 백낙천, 백거이라고도 하죠. 백낙천이 이제 도림선사를 찾아가가지고 마을에 이제 그 뭐 군수로 부임해가지고 유명한 도인이 있다 해서 갔더니 나무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어서, 아이, 이제 위험하니까 내려오셔 했더니 나는 당신이 더 불안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도림선사가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뭔지 한번 좀 일러주셔 하니까 제왕막닥 중선부의 자정기의 시제불교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악행을 하지 말고 모든 선을 봉행받들어 실천해라. 자정기의 시제불교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저는 이게 제왕막닥 중선부행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어.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만 많이 해. 자정기의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요. 전생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그걸 부처님 가르침에서 네가 다시 부처님 가르침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전생의 업에 따라 달라요. 업이 무거운 사람은 불신하고 따르지도 않고 자정 능력이 없어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업이 약한 사람들은 자정 능력이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법문에 의해서 그걸 벗어나서 업력에서 원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이, 그건 세상 막 저기 도림선사가 얘기하니까, 그 백낙천이가 그건 세상 사람들 세 살짜리도 다 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 도임선사가 세살 먹은 아이는 다 알아도 80세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업의 특징, 업이라는 건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게 하도 쉬운 얘기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항상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쓴 종자를 심으면 쓴 열매를 맛을 봐야 돼. 단 열매를 심으면 단 열매를 맛을 봐야 되고. 과일도 개량할 때 따라 맛이 다 다르잖아요. 복숭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게 씨 뿌린 대로 농사 짓는 얘기만 했는데, 내 마음밭에 씨 뿌리는 게 이게 신구의 삼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의 종자를 뿌리면 선의 과과가 오고, 악의 종자를 뿌리면 악과가 온다. 쓴 맛을 보려면 쓴 씨앗을 뿌려라. 다른 맛을 보려면 단 씨앗을 뿌려라. 자작자수. 다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요. 남의 탓하지 마라. 자업자득이다. 스스로 업을 줘서 스스로 그걸 얻는다. 다 자기가 만들어서 바람 잘날 없이 힘들게 살아요. 자꾸 방아차가고 비우고 오면은요, 가지치기에서 그 나무가 깨끗하고 멋지고 바람 잘 날이 없어야 괜찮아요. 자승자박,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묶여서 결박해서 꼼짝 못 해. 부자와 가난, 건강과 허약한 몸, 미인과 못난이, 추인. 위의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다. 뒤에 앞으로 제가 소개해 오겠습니다만은, 부처님한테 묻죠. 누구는 부자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허약하고, 누구는 이쁜데 누구는 안 이쁘다고 하고,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업이다 해가면서 부처님이 장황하게 말씀하시길래 나옵니다. 제가 우리 절에서 법문을 길게 몇 시간 동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것도 제가 소개할 거예요. 복에 이제 우리가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 씨 뿌리는 건 인이고 농사 짓는 건 인연과예요. 여기서도 또 인,
과 그러잖아요. 여기에 제가 인과를 보통 많이 하잖아.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 연이라는 게 조건이거든요. 조건. 씨만 뿌려놓고 놔두면 씨 뿌리 제대로 갖고 지나요? 풀도 메고 비도 와줘야 되고 햇빛도 쬐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래야 과가 충실하죠.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살아가고 어떤 조건으로 기름진 밭에 씨 뿌리느냐, 자갈밭에 씨 뿌리느냐, 씨앗을 조건에서 과가 결정된다. 인연과 이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대상은 복 보고 씨 뿌린 대로 거둔 게 복의 씨앗을 뿌려야 성근종자 씨랴 복이 오죠. 악보 보통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씨 대상으로 일어난다. 듣기 싫은 소리, 못생긴 얼굴, 가난, 명예스럽지 않은 거. 이 모든 것들이 악보다, 악의 보답이다. 반드시 보답이 온다. 불교에서 공덕을 많이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복짓는 걸 많이 얘기하는 건 전부 그것이 자기한테 복으로, 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업을 행하는 것도 받는 것도 마음이다. 그런데 업을 짓도록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업을 짓도록 하는 무엇이 실체가 뭐냐,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업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업의 과보를 받는 자 주체가 있을까 없을까? 업 짓는 자와 업에 받는 과보의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범부들은 영혼이라는 주체가 업을 짓고, 이 얘기는 좀 조그마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혼이라는 뭔가 실체, 주체가 있어서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힌두교의 아트만, 고정된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 나라는 실체가 있어야 업을 짓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지, 이 얘기예요. 고정불변한 실체인 자아가 업을 행하고 그 자아가 업의 과보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신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의 업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은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아라는 걸. 생각. 생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 저녁에 생각이 틀리듯이. 생각의 산물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업을 짓는 자, 받는 자의 실체는 없다.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 색, 수상행식, 오온을 얘기하는 건데, 물질하고 정신의 결합이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다섯 가지 무대기의 집합일 뿐이다. 신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자아의 실체가 있어서 업을 짓고 받는 것이 아니고 오온의 다섯 가지 무대기, 인연에 따라서 모여서 인연에 따라서 흩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물질이 모였다가 색이 생겼다가 내 몸뚱에 이루어졌다가 내 정신적인 것이 수상행식으로 느끼고 인식하고 하다가 자아가 업을 행하고 그것이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적당한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이 업을 짓는 거다. 실제로 업을 짓고 받는 것은 적당한 조건의 화합이다. 계속 얘기지만은 삼라만세 눈에 보이는 것은 거기에 자아가 거기에 뭐가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 인연수생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때그때 온도 따라서 수증기에 따라서 구름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인생도 역부여시다. 뜬구름과 실체가 없듯이 사람의 몸도 실체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짓고받는 게 아니라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마음의 환경, 조건, 인연에 의해서 업을 짓는 것이다.
이때 생긴 업이라는 것은 잠재력의 업력은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업을 조건으로 해서 잠재력인 업력은 제8식 아래식에 저장된 업이라고 합시다. 함장식 적당히 조건이 갖춰지면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과 과부의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 과부의 마음은 전생의 업의 과부로서 일어난 것이다. 과부라는 건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 새롭게 업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새로운 업은 형성되지 않고 과부의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서 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것이 업을 받는 것이다.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은 몸뚱아리는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는 나서 재생 연결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온이 형성된 거 인연 화합으로 그때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일어나기 전까지의 삶의 전과정 인생의 전과정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로 인해서 감각기관 아니비설신의 나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구족된다. 이것이 몸을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업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업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업의 과부를 받는 것도 마음이다. 전생의 악행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 괴롭다. 전생의 선행 때문에 천상세계 인간세계에 태어나면 행복하다. 업을 행하는 것, 업을 받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오온이다. 나의 의식의 생각에 마음이 업을 짓고 받는다. 그래서요, 이 업을 짓고 짓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는 뒤에 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무아가 업을 짓고 무아가 윤회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때가 그때가 올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윤회는 절침의 연기를 알아야 되고 무아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윤회가 성립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업을 행하는 것, 업을 받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마음이다. 적당한 조건에 따라서 나고 죽는다. 한 번 일어난 마음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연기 법칙에 따라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생멸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윤회의 과정이다.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다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강하게 충격받은 그런 그 정신적인 이런 거 오래 남아요. 이런 것이. 그리고 그것이 떠올릴 때마다 괴로워. 그래서 예, 일어나는 마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받아들일 때 충격적으로 해서 돌에 새기지 말고 모래에 새기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금방 없애져서 흘러갈 수 있는 거. 그래서요, 이 촛불 얘기를 하는 건데, 촛불을 앞에 초에서 우리가 초를 옮겨가잖아요. 이 초에 옮겨간다는 얘기가 상당히 전등, 부처님 말씀으로 친다면은 전할전자 등등자. 부처님으로 인해서 10대 제자로 1250 비구로 인해서 모든 인도의 큰 스님, 중국의 큰 스님, 한국의 일본의 모든 불교권의 모든 큰 스님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 법의 등불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 오잖아요. 그때 앞에 촛불과 뒤에 촛불은 별개의 촛불이에요. 중국의 스님과 저는 별개예요. 각각 등 모체 각각 개개예요. 그러나 뒤에 촛불이 일어나는 것은 앞에 촛불과 무관하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촛불이 없으면 뒤에 촛불이 없어요. 앞에 촛불이 조건이 되어서 있어야 뒤에 촛불이 밝혀진 것처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얼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예? 모든 팔자가 다르잖아요. 사는 모습들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초는 각각 전의 초와 이어진 초는 다르지만 전의 초를 무시할 수 없듯이 우리는 각자 인간이 다르지만 차이는 있지만 일심동체다. 항상 하나.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이 세상이야. 그래야 자비와 연민심과 사랑이란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야 원건복귀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란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성불하면 그만이고 내가 잘 살면 그만이지. 내가 주식을 산 게 올라가면 됐지 남의 주식 산 게 떨어진 들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가 아니고 함께 다 원공법계 함께 한 가지 공짜 법계 재중생이 자타일시 너와 내가 한때에 성불해야지이다. 내가 먼저 성불할게 너는 뒤에 따라와가 아니고 이게 우리 불자들의 원력 아니요? 사홍소원 아니요? 넓은 소원이죠. 그래서 사바세계는 중생들이 살아나서 가는 세계는 차이들이 모여서 사는 세계지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다. 차이가 다른 사람끼리 부부가 맺는 것도 그렇고 이 사회 공동체가 모든 직장이나 모든 학교나 사부대중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차이들이 모여서 있지만 남자 여자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각자 자기 주장하지 말고 어긋장나게 하지 말고 산에는 꽃이 피네. 꽃들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자기 생명활동만 하고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존재하고 생멸하더라.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은 출연하셔가지고 허음벗게 꽃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연화장 세계로 꾸밀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법문을 하시고 진리를 가르쳤다는 이야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세상. 인연 따라 살아가는 삶, 연생영멸 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윤회에 대한 말씀, 업에 대한 말씀, 번뇌에 대한 말씀, 업에 대한 말씀, 괴로움에 대한 말씀을 아무따라 니까야 6번 깨달음의 경에 나오는 63에 나오는 말씀 깨뚜름 경에 나오는 말씀 아무따라 니까야 6번 경 비구들이여 번뇌를 알아야 한다. 번뇌들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번뇌의 과부를 알아야 한다. 번뇌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원인과 근원은 계속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번뇌의 원인이 뭐지? 무명이야. 어리석어서 그래. 전생에 너무나 업을 많이 졌어. 질투, 원망, 증오, 시비, 갈등, 대립에서 무명으로 인해서 탐진치 삼독의 욕망에 집착해가지고 업을 많이 지었어. 그렇게 번뇌들의 원인과 근에는 무명과 가래와 탐진치 삼독이야. 번뇌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 것은 번뇌들의 강약이죠. 강한 번뇌, 강한 의도,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뭐예요? 팔정도예요. 팔정도, 사제팔정도, 고집멸도, 괴로움은 어디서 오지? 가래, 집착에서 오는 거야.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소멸할 수 있는 길. 열반에 들 수 있는 멸, 촛불의 108번 내에 탐지지 삼독을 끌 수 있는 멸, 그건 팔정도를 실천하면 돼.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된 것은 팔정도 수행을 하면 알 수가 있어. 비구들이여, 깨뜨름경 계속 말씀드립니다. 업을 알아야 한다. 업들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한다. 업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업의 과보를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을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업의 근원과 원인이라는 건 무의미합니다.

생명과 가래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 업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업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의도된 업이냐, 의도되지 아니한 업이냐를 알아야 된다. 업의 과보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익으면 쓴맛을 보고, 성근종자 심으면 단맛을 보고, 악근종자를 심으면 쓴맛을 본다는 과보를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업의 소멸을 인도하는 팔정도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알아야 된다. 지금 번뇌와 업과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요. 괴로움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쭉 위에서 설명한 걸좀 이어서 추론해 주기 바랍니다. 괴로움의 차이점, 괴로움의 과보, 괴로움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과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된다. 비구들이여, 업을 알아야 한다.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업의 소멸. 업은요, 의도된 업이라도 팔정도에 의한 바른 수행을 하면은 소멸될 수 있다. 참회진원을 해서만이 소멸될 수가 없다. 특히 의도된 업은 참회진원 가지고는 아니 되겠다. 과실치사는 참회 가지고 될수 있으나, 그래,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하는 말인가? 업의 소멸을 인하여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서 하는 말인가?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다시 처음에 말씀한 말씀 다시 나오네요.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에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 번뇌와 업과, 여기 저 번뇌 업하고 그 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위에서 얘기한 거쭉 나왔죠. 처음에 번뇌 나왔고, 중간에 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나왔어요. 세 가지를 정경하는데,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차이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과보를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이 꿰뚫은 청정범행의 업의 소멸이라고 꿰뚫어 안다.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안다는 것은, 업이라는 걸 그냥 생각낸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업을 나쁘게 화내고 그렇게 짜증이 날 때도, 날때 이게 나쁜 거야, 조견하고 통찰하면 이건 나쁜 거야, 빨리 그쳐야 되라고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불법을 모르면 부처님 법을 알아야 다시 자기가 고쳐서 개과천선하고 태어날 수 있고, 그런데 행복의 길로 이게 안 되면은 싸띠 알아차리고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업을 꿰뚫어 아는 것이다.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번뇌와 업과 고뇌를, 그들의 차이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과보를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이 꿰뚫는 청정범행의 오멸 소멸이라고 꿰뚫어 안다. 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 성스러운 제자들은 업으로 꿰뚫어 알고, 원인과 근원 이거 차이점을 꿰뚫어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업을 지을 수 있는 건 자기가 싸띠
통찰, 조견을 안 해서 그래요. 욕은 나쁜 거, 싫은 거, 듣기 싫은 거.

이런 걸로 알기 때문에 욕먹고 화내고 재해 와살 먹고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을 꿰뚫어 알고 꿰뚫어 소멸하고 모든 걸 알라는 얘기는 요건 실체가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 나는 먹을 안 먹으면 내게 아니야라고 이해하는 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ERS-009-800-7001번을 정성껏 눌러서 항상 일로의 프로그램 제작에 보탬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S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지 공도하다가 쉴 때 가버려.
2: 오. 오.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3: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3: 전세현 모사.
4: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6: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7: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8: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4: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8: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3: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8: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2: 진심은 없다.
8: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9: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그게 뭐야?
1: 오동나무. 오다가 주웠지.
0: 그걸 뭐 하려고? 땔감으로 쓰게?
1: 아니, 염주 만들려고. 염주 만들어서 부처님께 배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0: 배 아픈 건 너무 많이 먹어서잖아.
1: 알아. 세상엔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0: 그래도 맛없는 것만 많은 것보다 낫잖아.
1: 그렇긴 하네.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부여무량사다.
1: 부여무량사?
0: 무량사는 신라 문성왕 때 범일국사에 의해 창건된 절인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지만 조선 인조 때 진묵대사가 다시 일으켰지. 세조 때 김시습이

0: 여기서 말년을 보내다가 삶을 마감한 곳이기도 해. 무량산은 많은 시련에도 2층 구조의 극락전과 5층 석탑 등 문화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이라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나? 수리수리 마하수리 구여무량사로 고고! 1622년의 어느 날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받던 진묵대사에게 무량사와 송광사의 두 스님이 찾아와 동시에 점안불사를 부탁했습니다.
1: 동안거라 절을 비우기도 어렵고 또 두 절을 동시에 가는 것도 힘드니 다른 스님을 찾아보시지요.
2: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3: 저희 무량사도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1: 이렇게 합시다. 송광사 스님께서는 저 주장자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무량사 스님께서는 이 염주를 가져가십시오.
3: 우리 놀리시는 겁니까?
1: 아이, 놀리다니요. 그것들을 불담 위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두 절 모두 불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3: 감사합니다. 뭐 일단 올려나 보지요.
1: 무량사의 스님께서는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3: 아, 명심할 거라니요.
1: 불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절을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0: 진묵대사의 말대로 송광사 스님은 주장자를 불단에 올려놓았는데 불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장자가 꼿꼿이 서 있었고 무량사 역시 불단 위에 올려놓은 염주가 밤낮으로 돌며 진묵대사의 신통력을 증명했죠. 그렇게 무량사의 불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 한 사내가 무량사 스님을 찾아왔죠.
2: 저는 흥산에 사는 백성인데 제 돈 3,000금으로 무량사의 삼전불상을 모시고 매일 참배하고자 합니다.
3: 3,000금? 아이, 3,000금을 혼자 내겠단 말입니까?
2: 예.
3: 아하, 그럼 돈은 언제?
2: 나흘 뒤 가져오겠습니다.
0: 하지만 3,000금을 가져오겠다 말한 사내는 어쩐 일인지 약속한 날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3: 아, 온다는 날이 지났는데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직접 가봐야겠어. 이대로 3,000금을 놓칠 순 없지.
0: 돈에 욕심이 생긴 무량사 스님은 진묵대사의 경고를 어기고 기어이 절문을 나갔죠. 그러자 갑옷을 두른 신장이 나타나 경고를 어긴 스님에게 벌을 내렸죠. 그 후 무량사 스님의 욕심으로 중단되었던 불사는 동안거를 끝낸 진묵대사에 의해 완성되었답니다.
4: 하여튼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 부도탑도 진묵대사가 만든 거야?
0: 아니, 이건 그 훨씬 전 일이야. 너 생육신이 뭔지 알아?
4: 알지. 조선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낼 때 반대했던 여섯 신하, 맞지?
0: 오, 맞아. 반대하다 죽은 여섯 신하는 사육신, 살아남은 신하는 생육신이라 불리지. 이 부도탑이 생육신 중에 한 명인 김시습의 부도탑이거든.
4: 아, 그런데 김시습의 부도탑이 왜 무량사에 있는 거야?
0: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무량사 부도탑 이야기로 고고! 속세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불교에 귀의한 김시습은 말년을 보내기 위해 무량사를 찾았습니다.
1: 무량사는 험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귀찮게 하는 사람 없이 조용히 보낼 수 있겠어.
0: 그렇게 무량사에서 부처님의 은덕을 갚으며 평화로이 말년을 보내던 김시습은 죽음을 앞두고 스님들을 불러 특별한 유언을 남겼죠.
1: 내가 죽거든

0: 화장하지 말고 3년 뒤 장사를 지내주십시오.
1: 스님들은 김시습의 유언대로 유해를 임시관에 안치해 양지바른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관을 열었다 깜짝 놀라고 말았죠.
2: 아, 이것 좀 보세요. 낯빛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생생합니다.
3: 이는 분명 성불에서 그런 걸 겁니다.
2: 맞습니다. 그러니 장례는 다비식으로 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3: 네, 그럽시다.
1: 그렇게 스님은 김시습의 장례를 다비식으로 행하고 이때 나온 사리를 봉안해 구도로 만들었답니다. 자,
4: 사탕이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1: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4: 설마 너 가게에서 훔친 건 아니겠지? 으이그, 날 뭘로 보고.
1: 아까 주지스님이 너랑 나랑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거거든.
4: 그치, 몽이 네가 도둑일리 없지.
1: 도둑 소리까지 들었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쌍계사다.
4: 쌍계사?
1: 응, 십리 벚꽃길로 유명한 하동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때 의상대사의 제자인 대비스님과 삼법스님이 창건하고 진감선사가 크게 세운 사찰이야. 오랜 역사만큼 도량 곳곳이 문화재들로 가득한데 무엇보다 쌍계사는 선, 다, 음의 성지로 유명하지.
4: 선, 다, 음? 그게 뭔데?
1: 선은 불교의 선종, 다는 차, 음은 불교 음악인 범패를 가리키는 말이야.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동 쌍계사로 고고. 신라의 삼법스님은 당나라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을 읽다 뜻밖의 문장을 발견했는데 바로 해능 스님의 머리 유골, 정상에 관한 글이었죠.
5: 내가 입적한 뒤 5, 6년이 지나 어떤 이가 내 머리를 취해 복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해능 스님의 정상을 가져와 우리나라에 복전을 지어야겠어.
1: 삼법스님은 그 길로 김유신의 부인 법정스님에게 2만금을 빌려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탑 안에 봉안된 해능스님의 유골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었죠.
5: 아무래도 포기하고 돌아가야겠군.
1: 포기하고 돌아서던 삼법스님은 울고 있는 절 머슴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5: 아이, 어째서 이리 서럽게 우시오?
6: 돈이 없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그렇습니다.
5: 비록 적은 돈이나마 이 돈으로 치르십시오.
6: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반드시 이 은혜는 갚겠습니다.
1: 다음 날 새벽, 머슴은 은혜를 갚겠다며 상자 하나를 들고 삼법스님을 찾아왔죠.
5: 아이, 이게 뭡니까?
2: 그 안에 육조 해능스님의 정상이 담겨 있습니다.
5: 이걸 어떻게...
2: 은혜를 갚으려고 간밤에 몰래 훔쳐왔습니다. 그러니 이걸 갖고 신라로 돌아가십시오.
1: 육조 해능 스님의 정상을 얻게 된 그날 밤, 삼법 스님의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났는데 바로 해능 스님이었습니다.
7: 지리산으로 가면 눈 속에 등나무 꽃이 핀 곳이 있을 테니 나의 머리를 그곳에 봉안하거라.
1: 삼법 스님은 그

0: 즉시 지리산으로 향했고 눈 속에 등나무꽃이 핀 곳을 찾아냈죠.
1: 눈 속에 꽃이라니. 육조 해능 스님이 말한 대로야. 이곳에 암자를 지어 정상을 봉안해야겠어.
0: 삼법스님은 그곳에 정상을 봉안하고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바로 훗날의 쌍계사였답니다.
2: 근데 그 작은 암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절이 된 거야?
0: 그거야 이 비의 주인공이신 진감선사 때문이지. 쌍계사가 불교 음악인 범패의 중심이 된 것도 다 진감선사 때문이라고.
2: 우와, 범패까지? 완전 천재잖아.
0: 그뿐만이 아니야. 중국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절 주위에 심고 보급했지.
2: 우와.
0: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아무래도 진감선사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어때?
2: 좋아.
0: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진감선사 이야기로 고고! 어느 날 신라의 가난한 여인의 꿈에 인도 스님이 나타나 유리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3: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유리병을 받으십시오.
0: 여인은 유리병을 받았고 열 달 뒤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진감선사였죠.
4: 그 꽃은 뭐 하려고?
5: 나뭇잎을 말려 향으로 쓰고 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요.
4: 오늘은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 알았지?
5: 네. 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들어와 어머니를 도울게요.
0: 생선장수를 하며 부모님을 극진하게 공양하던 진감선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평생의 원을 이루기로 결심했죠. 바로 출가였습니다.
6: 어머님, 이 아들은 출가하여 어머님과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빌어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부디 편히 가십시오.
0: 출가한 진감선사는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고 육조 해능 스님의 법손인 신감대사를 만나게 됐죠.
1: 하, 이리 다시 만나게 되다니 참으로 반갑네.
6: 저를 아십니까?
1: 31년 전 내가 그대 입적을 지켜봤는데 모를 리가 있나. 환생하여 모습은 달라졌지만 내 눈에 다 보이네.
6: 그럼 저와 불가의 인연이 있으시니 제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1: 그러세.
0: 그렇게 진감선사는 신감대사 밑에서 불법을 공부해 신라로 돌아왔고 쌍계사를 대가람으로 중창해 불법은 물론 범패와 차 등 한국 불교를 빛낼 여러 공적을 남겼답니다. 뭐하냐?
2: 생각.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약속했거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0: 간단하네. 공부 열심히 해.
2: 근데 공부는 재미없단 말이야.
0: 으이그, 공부라고 다 재미없는 건 아니거든. 봐봐, 절 따라 전설 따라도 공부지만 재밌잖아.
2: 어? 절 따라 전설 따라도 공부야?
0: 당연하지. 모르는 걸 깨닫게 되잖아. 그럼 그게 바로 공부지 뭐가 공부냐?
2: 그럼 나 공부할래. 절따라 전설따라 오늘은 어디야?
0: 오늘은 조선 정조의 효심이 가득한 화성 용주사로 가자.
2: 용주사?
0: 화성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옛 가량사터에 다시 세운 조선의 마지막 원찰이자 효행 근본 도량이야. 그래서 보물로 지정된 대웅보전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수행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지. 자, 그럼 절따라

0: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화성 용주사로 고고. 조선의 정조 임금은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불행하게 잃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조 앞에 죽은 아버지의 원혼이 보이기 시작했죠.
1: 아버님,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십니까? 이 아들이 어찌하면 아버님의 원혼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0: 정조는 아버지의 원혼을 달랠 방법을 얻기 위해 보경스님을 찾아가 설법을 듣게 됐는데 바로 10가지의 부모님 은혜를 담은 부모 은중경이었습니다.
1: 스님의 말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이리 깊은데 아직도 아비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니 내가 참으로 불효자입니다. 스님, 어찌하면 아버님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2: 경기도 화성이 궁에서 가까운 명당이니 아버님의 묘를 화성으로 이장하고 그 옆에 능사를 세워 원혼을 달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1: 좋은 생각입니다.
0: 그 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금의 육릉인 화성 현룡원으로 이장하고 능사를 지을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2: 능사를 지을 마땅한 곳을 찾았습니다.
1: 그게 어딥니까?
2: 여기가 병자호란 때 소실된 신라시대에 세워진 절 가량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1: 가량사라면 이름 있던 도량이니 터가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나무가 많아 아버님께서 흡족해 하실 겁니다. 이곳에 능사를 세우세요.
0: 그렇게 사도세자를 위한 능사가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정조의 꿈속에 여의주를 문 용이 나타났습니다. 정조는 꿈에 본 용을 떠올리며 완성된 능사의 이름을 용주사라 지었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정조의 효심이 담긴 부모 은중경이야.
3: 근데 한글로도 새겨져 있네.
0: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도 부모 은중경을 보고 효를 배우라는 의미지.
3: 우와, 진짜 정조는 효심의 본보기네.
0: 맞아. 정조의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한 달에 29번이나 아버지 묘를 찾았다는 말이 있어. 게다가 능참봉까지 두고 묘를 관리했지.
3: 능참봉?
0: 능을 지키는 벼슬이야. 좋아, 이번엔 능참봉에 얽힌 이야기다. 절 따라 전설 따라 능참봉 이야기로 고고! 능참봉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관리했는데요. 어느 날 묘를 관리하고 내려갔다 출애한 과객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4: 참으로 안 됐구만.
5: 그게 무슨 말입니까?
4: 그대는 사흘 안에 죽을 팔자요.
5: 말도 안 돼. 내가 죽다니. 어떻게 살 도리는 없어?
4: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5: 뭐든 하겠소. 그러니 그 비법을 알려주시오.
4: 사흘 뒤 저녁쯤에 비가 내릴 것이요. 그러면 나라님 산소 앞으로 달려가 엎드려 있으시오. 그러면 살게 될 테니.
0: 과객의 말대로 사흘이 지나 저녁이 되자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5: 한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비가 오네. 당장 능으로가 엎드려 있어야겠어.
0: 능참봉은 부랴부랴 사도세자의 묘로 달려가 밤늦도록 엎드려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 뭐야, 과객의 말이 거짓이었나? 비도 오는데 그냥 가버릴까?
0: 그 시간 비 때문에 아버지의 묘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정조는

0: 자객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1: 능참봉에게 매끼 달걀 주고 아버님 묘를 잘 돌보라 명했는데 그자가 이 빗속에도 아버님 묘를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거라.
2: 분부 받들겠습니다.
1: 그자가 묘에 없다면 그자의 목을 가져오도록 해라.
0: 엎드려 있던 능참봉이 막 일어나려던 순간 자객이 시퍼런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2: 네가 능참봉이냐?
3: 그런데 누구십니까?
2: 왜 빗속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냐?
3: 그것이 비가 내리길래 행여 묘가 손상될까 이곳에서 밤을 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2: 그래? 이곳에 있지 않았으면 목숨을 다하였을 텐데.
0: 능참봉의 이야기를 들은 정조는 크게 기뻐하며 능참봉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탐욕의 비길 불은 없고 성냄의 비길 죄악은 없다. 존재의 다발의 비길 고통은 없고 적정보다 나은 안락은 없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액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 숙배 광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능사 육친 수명 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혼 삼도고에 벗어나며 삼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만물을 비울 때 비로소 만물을 품고 모든 소원을 놓을 때 비로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느니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의

0: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만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세는 오래 걸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4: 이렇게 하면 되는데.
5: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6: 연불 좀 듣고 싶은데.
7: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 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때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날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딸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부니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

곡상수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옥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등낙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아비심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며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 많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개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은인은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재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재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나투어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0: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0: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제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0: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0: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0: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죄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연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본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총무원장 선거 등을 앞두고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선거법 준수와 중립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핏불교 트렌드를 이어가기 위한 불교 문화 산업화 콘텐츠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가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독립운동 출발점이었던 압록강에서 스님의 정신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병원 전법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이웃 종교로 개종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기획보도 위기의 병원 포교 네 번째, 임종 직전 개종 실태와 병원 법당의 마지막 안식처 이유를 보도합니다. 동국대 전자불전 문화콘텐츠 연구소가 불교의례, 연불, 의례, 의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각 나라 대표 스님들이 나라별 불교 문화를 소개하고 공통 의례를 모색했습니다. 청춘남녀 템플스테이 BTN 절로 갈까가 오는 9월 가평 대원사에서 참가자들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와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선거법 준수와 중립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또 현대 문화를 선도하고 힙불교 트렌드를 이어가기 위한 불교 문화 산업화 콘텐츠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제 조계종 제2 교구본사 수원 용주사에서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87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2: 종단을 향한 그 마음이 미래 한국 불교의 어떤 초석을 다지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들 손에 있을 겁니다.
1: 26명의 의원 스님 중 22명의 스님이 참석해 열린 회의는 오는 9월 38대 총무원장 선거와 10월 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일정 등 관련 주요 내용 보고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종무원 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3: 중앙종회의원 이미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구종회 내에서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10분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참여가 가능하거나 발언이 가능한지 대해
4: 교육직 종무원은 그저 7직 8직에 하는 그 부분만 교육직 종무원으로 규정하는지
1: 선거법 제7조에 따라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을 비롯해 교구본사 소속 교육직과 일반직 종무원,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등의 종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일체의 표현을 해선 안 되고 개별적 행정행위와 캠프 참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무원의 범위와 선거인단 구성 등 쟁점에 대한 문의와 논의가 이어졌지만 종단의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불교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할 상품 개발과 세계 문화유산 관련 정책 변화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전국 사찰 기반의 생활용품, 공예품, 디지털 상품 등 문화 상품과 디자인을 공모해 사찰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화한다는 계획을 공유하며 본사 차원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힙불교 트렌드와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 성공,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굿즈의 흥행 등이 불교 문화가 대중문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기타 안건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임기였던 등운 스님 후임 회장단 선출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해 주요 선거가 완료되는 오는 11월까지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열흘째 단식을 이어가던 중앙종회의원 재정 스님과 용주 스님이 법원 스님에 이어 단식 정진을 중단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재정 스님과 용주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간곡한 설득과 만류를 받아들여 단식 정진을 중단했습니다. 은혜사주지 성로스님과 고운사주지 등운스님, 동화사주지 선광스님 등이 어제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성로스님은 열흘이든 백일이든 스님들을 대신해 단식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고 누구보다 강경하게 살아왔지만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회향 후 새로운 정진과 도반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용주 스님은 스님들의 뜻과 마음을 받아들이겠다며 10일간 이어온 단식을 마무리했으며 재정 스님도 설득 끝에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올해는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이자 만해 한용운 스님의 불후의 명시집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이를 기념해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가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을 시작했는데요. 만해 스님이 자유를 향해 걸었던 길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을까요? 양유근 기자가 첫 여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5: 1906년 문을 연 동국대학교가 올해 건학 120주년을, 1926년 출간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역시 올해로 꼭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세기를 뛰어넘은 두 시간은 중국 만주 벌판에서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주최한 2016 만해로드 대장정 학술연구 프로젝트. 만해 스님이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걸었던 길을 직접 답사하며 독립운동의 현장을 학술적으로 조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참가자들이 중국에 도착해 처음으로 걸음을 내디딘 곳은 압록강 단교. 지금은 평온한 강물이 흐르지만 100여 년 전엔 독립을 꿈꾸던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야 했던 생사의 경계였습니다. 만해 스님 역시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압록강을 넘어 서간도로 향했습니다. 망명지에서 독립운동가들과 뜻을 모았고 민족의 자유를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치열했던 삶은 훗날 님의 침묵으로 승화돼 작품 속 님은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잃어버린 조국과 민족의 희망으로 일켜왔습니다.
6: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우리의 어떤 아픈 현실 그리고 분단의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해로드를 출발해서 만해 스님의 자유와 평화 사상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영원히 잘 뭉쳐서 화합하고 조화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출발하는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5: 이번 대장정의 첫 여정이 압록강에서 시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독립운동 출발점이었던 이곳에서 만해의 정신을 다시 마주하고 스님의 사상을 오늘의 언어로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단교 위에 멈춰서서 분단과 식민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0: 나라의 가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1: 지금 압록강 위에 서 있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일본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사용했던 곳이기도 하고 만해가 실제로 건넜던 길이기도 하고 지금은 끊겨서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한 여러 의미를 지닌 곳인데요. 국경선을 마주두고 있는데 이 선이 사실 이어진 통로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자리인가 싶습니다.
0: 첫날 저녁에는 전한성 만해연구소장이 자유를 향한 순례, 만해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어 만해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2: 만해가 걸었던 길은 학문과 교육, 미래 세대에게 전해질 새로운 길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만해의 발걸음은 이제 서간도 깊숙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압록강 당교에서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질병의 고통 속에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임종의 순간. 종교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 평온을 찾아주는 마지막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병원전법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이웃 종교로 개종하는 불자들이 많은데요. 기획부도 생사의 최전선 위기의 병원 포교 네 번째 순서로 임종 직전 개종하는 뼈아픈 실태와 그럼에도 병원법당이 왜 마지막 안식처가 돼야 하는지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불자라 할지라도 생사의 갈림길에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큰 외로움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영적 돌봄을 전담할 스님이 많지 않고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임종을 앞둔 불자의 개종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원목 시스템을 갖춘 이웃 종교가 불자와 그의 가족 곁을 대신 지켜주면서 의지처가 바뀐 겁니다.
5: 10명 중에 개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반은 된다고 봐요. 병원에 입원해도 아무도 나를 문병 올 사람이 없어요. 스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불교 전체에 영양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4: 임종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와 종교가 달라 겪는 불편 역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환자의 경우 불자 간병인을 만나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간병인 교체를 요청하는데 불자 환자는 불자 간병인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물론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인재 양성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6: 만약에 불자라 그러면 꼭 불자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불자라는데 불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 이처럼 척박하고 외로운 병상일지라도 작은 법당과 병실을 묵묵히 찾는 스님의 발걸음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겐 더없는 의지처가 되어줍니다.
4: 실제로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겪은 한 유족은 우연히 마주한 스님의 기도 덕분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7: 법당이 있다라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염불도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불자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기적으로 방문도 해주시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어요.
4: 위로와 평온은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유족의 마음을 보듬고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는 사후 영적 돌봄 역시 오롯이 법당과 스님의 몫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처럼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마주한 법당이 병원 안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하는 위로가 많이 됐어요.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이래서 봉사를 하고 이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는 거구나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
4: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제도하겠다는 사홍서원의 첫 번째 원력, 중생무변 서원도.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 외롭게 개종을 선택하는 불자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매일 외는 거대한 서원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세계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봉독할 수 있는 공통 의례가 아직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스며들었기 때문인데요. 태국과 미얀마, 베트남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나라별 불교 문화를 소개하고 공통 의례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한국과 태국, 미얀마와 베트남, 부처님법을 따르는 일불 제자들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모였습니다. 불교를 신행하는 나라들의 의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세계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봉독할 수 있는 공통의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국대 전자불전 문화콘텐츠 연구소가 지난 23일 불교의례, 연불, 의례의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발표에 나선 태국의 자라싹 스님은 태국 불교 전통의 단기 출가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태국의 단기 출가는 수행자로서 평생을 살아내겠다는 무거운 결정이 아닌 국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전통 의례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입대 전후 삶을 환기하기 위해,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 위해, 심지어 공무원들은 휴가 기간을 활용해 출가를 경험하는 등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10: So even one day acceptable. Just one day or three days for the funeral services in Thailand is possible. So in Thailand is very famous to join the ordination during the summer time.
9: 동국대 불교대학 조교수 자헌 스님은 여러 불교 전통 의례가 공존하는 미국 불교계의 현재 상황을 의례의 실험실에 비유했습니다. 기독교를 신행하다 불교로 개종해 명상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불자들과 한국과 중국 등 이민자들이 이어온 전통 의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전통이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국제 공통 의례를 모색하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1: 간소와 재의미와 창출 이렇게 덜어내고 다시 해석하고 새로 만들면서 불교 미국 불교 안에서 의례를 둘러싼 협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 동국대 전자불전 연구소장 주경 스님은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찬탄하며 향후 세계 불교도들의 가교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12: 세계 불교도들이 자주 한 자리에 모이면서도 서로의 의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불교도들이 서로의 신행에 여전히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이제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9: 이날 학술대회에서 미얀마의 장례의례, 베트남의 불교의례 등 각국의 전통을 공유하며 세계 불교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통의례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사찰에서 가슴 설레는 특별한 인연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청춘남녀 템플스테이 BTN 절로 갈까가 오는 9월 가평 대원사에서 참가자들을 기다립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3: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주말이 찾아옵니다. BTN 불교 TV 청춘남녀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가 오는 9월 12일부터 1박 2일간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 자락에 자리한 가평 대원사에서 열리는 이번 절로 갈까는 참가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릴레이 토크 기회를 늘렸고 가치관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심리 테스트와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14: 청년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전 회차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대화, 편안한 연결 이런 걸 초점을 맞춘 만큼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만남이 기대됩니다.
13: 지난 회차에서 커플 매칭을 경험한 참가자도 충분한 대화 시간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절로 갈까만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사찰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한층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15: 사찰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주는 압도감이라고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진실돼 보이는 점이 다른 소개팅이랑의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3: 매회 100여 명이 신청하는 절로 갈까. 산사에서 몸과 마음을 쉬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5: 분위기가 되게 즐겁고 되게 자유롭게 그리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를 자동적으로 좀 만들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나의 인생에도 또 멋진 반려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도전에 대한 그런 큰 용기는 한 번쯤은 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열립니다.
13: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BTN 절로 갈까 대원사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청춘이라면 누구나 BTN 붓다회 콜센터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발언했습니다.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이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어제 일본 지진 희생자 애도문을 통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지진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관계기관의 체계적 대응으로 더 이상의 희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연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다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비의 마음은 국경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4시 27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최소 2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밀양 표충사가 천연기념물 제496호 비단벌레의 보존과 증식을 위한 자연 방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표충사는 어제 경내 수충로 앞에서 주지 진각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표충사 일대에서 포획한 개체로부터 인공증식한 비단벌레 암수 6마리를 사찰 주변 숲에 방사했습니다. 주지 진각스님은 신라시대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비단벌레를 인공증식에 성공해 방사함으로써 잊혀진 역사를 되찾은 기분이라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해마다 방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충사가 비단벌레를 자연 방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국내 인공증식 방사 성공 사례론 표충사가 처음이며 이번 방사는 사단법인 숲속의 작은 친구들이 포획한 개체를 인공증식해 본래 서식지에 되돌려 보낸 것으로 생물 다양성과 종 보전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여러분은 불교를 만나 어떠한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우리 불교의 수행, 그러면 항상 깨달음, 해탈, 열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뭐

손님들이야 당연히 그것을 목적으로 또 목표로 수행을 하시지만 제가자분들, 우리 신도님들은 과연 진짜 깨달음, 해탈, 열반만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수행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그를 통해 다가올 다음 순간 또는 내일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더 나은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깨달음이라는 한 표현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그것이 방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깨달음은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 일하는 것, 오늘을 사는 이 모든 목적을 아우를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의 주제,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둬서 행복을 깨닫자라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깨달음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수행을 하죠. 불교에서도 열반락이라고 해서 열반의 즐거움, 여기는 행복이라고 하는 락자를 붙이기도 하죠. 모든 고뇌와 번뇌, 업의 에너지가 식어서 두 번 다시 윤회하지 않고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윤회에 조그만한 가능성도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수행의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은 불교를 만남으로써 지난날의 여러 과오들이나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는 내가 쌓았던 여러 인연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거나 또는 나를 좋게 했던 것들을 잘 알아 그것을 연기적으로 받아들여 더 나은 내일로,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일일시 호일, 매일매일이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선오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평상심시도. 가장 들뜨고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그러한 그러한 평상심에, 항상 일상하는 그러한 생활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여실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행복은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무언가가 나를 행복으로 이끈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심시도 일일시 호일, 이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오직 특별한 것만을 챙기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특별한 순간만을 찾는 것은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력하는 건 오늘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행복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말이고 여러 법문이나 또는 철학이나 수많은 이야기로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here and now라고도 있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한 날이고 내가 꿈꾸던 날인다. 너무 머리로는 잘 알지만 가슴으로 그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은 전혀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 속에 행복이 아닌 오히려 불행과 불안과 어려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고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누구보다입니다. 그 누구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타인입니까? 항상 비교해야지만 열심히 한다, 부지런히 한다, 노력한다라는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비교해서 그 가치를 매겨야 되죠? 그냥 내 스스로 만족스럽게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계속 우리는 비교하려고만 합니다. 비교를 통해 그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그 삶을 살려고 하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려고만 노력하죠. 불교에서는 살불살조라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의 참뜻은 부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조사만을 쫓지를 말라는 겁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는 건 부처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부처로서 살아가야지 석가모니 2, 비로자나 주니어로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스님일지언정 조주 스님을 눈앞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조주로서의 깨달음이 아닌 조주의 깨달음과 수행을 내가 배워 조주 스님이 아닌 나라는 한 존재로서 수행을 닦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노력해야 되고, 누구보다 잘 살려고만, 누구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항상 자신의 삶에, 나의 삶에 내가 주인공이 아닌 누구가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사실 이 행복을 깨닫자라는 이 내용을 만들면서 제일 처음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은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아주 특별한 질환, 병명에 의해서였었습니다. 그때 나온 병명이 바로 고기능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처음에 라디오에서 잘못 들은 줄 알았었습니다. 우울증이면 우울증이지 고기능성 우울증은 뭐지? 왜냐하면 저도 2011년에 우울증을 이제 초기에서 마치긴 했지만 겪었었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2026년이 된 지금 대략 15년 가까이 지나 우리의 우울증은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바로 경쟁과 비교와 성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삶이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때문에 우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기능성 우울증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가정이나 회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더 성실하고 원만히 모두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휴식의 공간, 즉 나라고 하는 집이나 내가 쉬어야 되는 공간으로 들어와 내부에서는 심각한 고립, 고통, 외로움, 우울감이 존재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질환을 바로 고기능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우울증의 기본적인 느낌이기도 하지만 외견으로 그거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울증을 한번 겪으면 바깥으로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가 우울증 초기를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겪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화창한 봄날에 한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되게 뭔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고 뭔가 굉장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패배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상하게 느꼈고 저희 교수님도 좀 이상하게 보셨었습니다. 왜 하면 할수록 얘가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가나? 제 아는 지인 중에 의사분이 계셔서 너무 좀 불안한 나머지 전화로 상담을 좀 했더니 우울증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이런 우울증이 생기지? 하니까 스님 혹시 스님 주변에 누군가와 스님의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맞았습니다. 유학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 도반 스님들이 이제 뭐 선원도 다니시고 소임도 사시고 여러 군데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연락들을 받을 때마다 너무 참 보기 좋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도반들은 이렇게 지금 잘 자신의 수행을 하고 자신의 몫을 하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캄캄한 방 안에서 유학을 와서 그냥 일본어나만 외우고 일본어를 통해 불교를 다시 공부하고 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만 내다보며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나도 모르는 결핍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노력할수록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왜 이런 일에 빠진 건지 너무 속상합니다. 했더니 선생님 괜찮습니다. 약 먹으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밖에서 운동하십시오. 햇살을 쐬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사람들 속에 있어야 낫습니다. 자꾸 안에 계시지 마십시오. 안에 있으면 더 깊이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불교를 공부했고 불교를 공부하고 있었으면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에 스스로를 잠식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약을 보내주셔서 약을 조금 먹어서 한 두 달, 석 달 정도 먹고 났더니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봄날이다 보니까 날씨도 좋고 해서 항상 밖에 나가서 조깅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러닝이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당시엔 그런 것도 몰라서 그냥 일본이다 보니까 강둑이 많습니다. 강둑에 나와서 막 뛰다 보니 뭐 고양이들도 좀 만나고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밝은 성격이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항상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밖에서 뛰거나 산을 가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도 진짜로 제가 이런 것들을 겪어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기능성 우울증이라는 건 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신을 다시금 그 안에서 한번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바로 드러냈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치료법으로
지금까지도 잘 이어올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감추는 순간 누구도 알아낼 수 없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에 너무나 익숙한 질환이 한 개 더 있죠. 바로 공황장애.

가봐, 잊혀질까봐, 없어질까봐 매 순간 불안함을 느끼는 게 바로 공황장애인 것입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어도 갑작스럽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멀쩡하게 있다가 공황장애가 오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손을 떨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심하게 눈을 깜빡이기도 합니다. 이게 공황장애 기본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이것이 없어졌을 때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존재가 됐을 때 이 공황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공황장애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마치 세트와 같이 묶여서 옵니다. 내면이 피로해졌고 내면의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항상 붙어오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에 인연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로서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만에 하나 제가 이 투게더를 하면서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방송과 만약에 비교했다고 하면 투게더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전해지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시청률이 잘 나오거나 ALS가 많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려고만 계속했겠죠. 그러다 보면 투게더도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죠. 누구보다 누구의 모습이 아닌 그냥 투게더로서 그 모습을 계속 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모습을 좋게 봐주셔서 지금 이 투게더가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그 모습 속에서 계율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투게더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다 없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투게더는 투게더로서의 위치에서 계율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도 투게더가 방송되면 ARS나 많은 또 후원을 해주셔서 이 방송이 지금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수처작주 입처계진, 계율을 계율답게 전하는 투게더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투게더로서 참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인정받고 알아주고 남보다 앞서고 뛰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투게더를 하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기 때문에 인정은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은 받아지는 것이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발버둥치게 될 겁니다. 무리하게 될 것이고 무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채십니다. 뭐지, 방송이 좀 질이 낮아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바로 알아주시죠. 그리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게 아닌 그냥 투게더로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내일 다음까지도 투게더로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불교에서도 말하는 수행의 가치관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자신이 올곧게 알고 그 안에서 행을 닦아, 즉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꿔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인 행을 통해 자신의 일인 사를 만들고 자신의 모습인 업을 갖추어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삶, 이 생을 변화시키는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행, 사, 업, 생, 법, 불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여러분, 저,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서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어찌 세상이 나를 바꿔주기를 기다립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바뀌면 나와 더불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리고 매일 아침에 무엇을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 속에 있다는 건 하나의 서원을 세우는 거고 그 발언을 통해 행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됐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을 잘 했는지를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메모장에 써놓은 것을 한번 꼭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 투게더도 녹화 지금

직전에 제가 항상 꼭 스마트폰으로 한번 확인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투게더의 이 내용들이 기승전결로 잘 어떻게 전달돼야 하는가. 그리고 엔딩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와야겠구나라고 꼭 먼저 확인을 하고 다 맞춰서 이동하면서 한 번 더 스스로 복습을 합니다. 즉 저의 이 행위를 투게더라는 일로 만들고 투게더의 모습을 갖추어 법장 스님의 투게더라는 삶으로서 이끌어 나가는, 즉 이끈다라는 건 변화이죠. 이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게더가 함께하고 금요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특별한 것을 원하려고 합니다. 변화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변화가 아닌 마치 신비로운 신통과 같은 게 텅하니 떨어져서 내 세계를 확 뒤집어 바꿔줬으면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 속에도 너무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죠. 리틀 부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비구가 고행을 포기하고 내란자라 강가로 내려오셔서 수자타의 유미죽을 받으시고 그 공양을 하시는 부처님을 보고 시타르타가 타락했다라고 질책하며 떠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 바로 직전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사문 고우따마가 보리수 밑에서 정진의 다짐을 서원을 세운 채로 좌선에 딱 앉아있을 때 폭우가 내립니다. 그때 뱀의 왕이 나타나 부처님의 등 뒤로 와서 코브라가 등을 쫙 피면서 부처님을 비를 맞지 못하게끔 이렇게 가리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장면이 나올 때 이 오비구는 손을 들며 박수를 치며 환희합니다. 즉 신비로운 모습에 빠졌고 그 신비로운 모습을 통해 스승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여겼던 것인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사람이 씻고 밥을 먹고 수행을 다짐하려는 모습에는 오히려 구도를 포기하다니 더 이상 당신을 따를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떠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모든 배움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배움은 변화다. 깨달음의 길은 중도, 즉 중용에 있다. 모든 극단으로부터 중도, 중용을 지켜야 변화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고행에 집착하려면 더 큰 고행만이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몸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수행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행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 불교는 고행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고행을 지양하죠. 불교는 두타행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장의 내용대로 살아가기 위한 모습을 두타행이라고 부르지 그것을 고행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고행은 고통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고 더 큰 고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화가 아닌 자극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신문기사나 방송도 대부분 그렇죠. 더 인기를 끌려고 하고 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으로만 갑니다. 요새는 신문기사를 인터넷으로 제가 거의 못 봅니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해갖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참 존경하는 박지성 선수의 뭐 박지성 무슨 무슨 일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축구선수 박지성이 아니라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의 뉴스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써놓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아니면 말구식의 기사가 불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극으로만 나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고행을 포기하며 극단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수행이다. 이 중용, 중도를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투게더를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자극적이지 않으며 계율의 중도를 지켜 그 안에서 세상의 일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일 속에서 계율을 녹여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저의 생각만이 들어갈 것이고 사회의 문제를 더 자극적으로 다루면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이 보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알맹이는 없는 형태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끊임없이 우리 PD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올바른 변화를 얻기 위해선 중도, 중용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그 치우침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 속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노력하고 힘낸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행복은 그들과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를 통해 오늘도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노력은 결코 고행이 아닙니다. 힘들고 조금 지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인연들 그리고 나의 일을 통해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노력이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행복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 인연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내일 행복해야지 이것만 넘어서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오늘을 놓치고 가장 소중히 되어야 될 가족과 인연들을 함부로 얘기하며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어쩌면 고행에 빠진 그리고 부처님을 질타한 오비구의 모습은 아닐지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행복은 원만해야 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 중용 속에서 오늘 하루 노력을 통해 행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고 노력해서 그 누구도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불교를 만나 수행하고 정진해서 그 누구도 괴롭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때때로 불행해야 되고 괴로워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 가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참회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면 나의 수행과 정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는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과 또는 깨달음 앞서서 더욱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참회와 성찰입니다. 스스로를 반성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을 불교에서 참회라고 하고 그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즉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성찰입니다. 성찰하지 못한다면 항상 들뜬 마음이 생기거나 우울감에 스스로를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더 나은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 항상 참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회를 반성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성을 통해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참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계식을 할 때도 항상 참회진언을 하죠. 참회진언을 통해 참회진언을 하는 동안 수계하기 전의 모습과 연비를 통해 수계한 자신이 참회진언 시간 속에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회를 통해 바뀐 나로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교는 여러분의 깨달음은 오늘의 수행은 지금의 일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행복하십시오. 행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이 없다라면 무엇을 통해 행복해야 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복을 추구할지, 어떻게 행복해질지 스스로 결정하고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나아가게 하여 그 속에서 어울려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망경제의 35경계 불발언계에서도 이 서원, 발언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죄로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률과 십발치, 십장양, 십근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수행에 있어서도 항상 발언이 있어야 됩니다. 왜 수행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냥 고행에 빠지거나 자신의 독선에 빠져서 수행이 아닌 그냥 어떤 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수행의 가치관의 최고는 깨달음이죠. 해탈 열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뜬구름과 같이 막연하다라고 하면 나의 수행의 또는 정진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루에 20시간 정진, 또는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500배, 또는 염불, 사경, 또는 그림일 수도 있죠. 수많은 것들의 목표를 세워 그 목표를 방편으로써 나아가 깨달음, 해탈, 열반, 또는 행복이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하루를 막연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저의, 우리의 행복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요새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웬일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하고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인용하는 방송이죠. 우리 유재석 씨가 나오는 방송에서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김신영 씨가 한 13년간 치열하게 다이어트를 해갖고 살을 쏙 빼갖고 그것을 항상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자신의 그러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과 부딪히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극도의 공황장애까지 겪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 우연히 자신의 스승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신 전유성 개그맨님이 김신영 씨가 아끼는 제자이다 보니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쫓기지 말고 진짜 내가 김신영이 너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김신영 씨가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저를 요새 누구도 써주지 않습니다. 저 이제 한물 갔나 봐요. 라고 했더니 전유성 개그맨님이 너무 좀 개그맨답게 훌륭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영아, 한물 가고 두물 가면 보물 돼. 왜 비교해서 한물 같네, 두물 같네, 그래야 되냐? 너 스스로가 이미 보물인데 왜 그것을 몰라? 법화경에 나오는 그 얘기 그대로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앞장서서 가려고 하지 마. 사람들이랑 손잡고 가. 이렇게 주변에 행복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어디서 무엇만을 찾아 헤맸었는지 스스로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애써서 뺐던 살을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막 먹다 보니 13년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을 뺐는데 6주 만에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되돌아온 6주 뒤에 오히려 불안함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하더랍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하고 싶은 개그, 방송을 다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제가 알 정도면 진짜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정도밖에 검색을 안 하다 보니까 창에 뜨지 않으면 볼 일이 없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유재석 씨와 함께 김신영 배우님, 개그우먼님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살이 이렇게 쪘 거예요. 왜 이렇게 살이 쪘지?라고 했는데 그 살이 찐게 아니라 오히려 가피와 공덕이 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물이 됐어요. 스스로가 보물이 돼서 자신을 아낄 줄 알고 자신이 진짜 무엇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종종 찾아봐요. 너무 재밌게 방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비교하고 날카로운 방송이 아니라 푸근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바로 알아줍니다. 아, 김신영 개그우먼의 이야기구나. 남들 걸 따라하고 유행어만 쫓다 보면 유행이 그치게 됩니다. 유행은 말 그대로 흐르는 겁니다.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유행이 올 때까지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묵묵히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내리고 있으면 하나의 존재가 돼서 한물 가고 두물 가서 보물 된다라는 그 교훈과 같이 참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걱정돼서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항상 사람을 그리워하고 항상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유성 개그맨님의 마지막 교훈과 같이 앞장서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아무리 앞장서도 기다려서 사람들과 손잡고 다시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눈 감는 그날 내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또는 행복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시는 이유도 여러분의 가족과 인연들과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이미 충분히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비교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쫓으려고 하다 보니 만족하는 행복이 아닌

비교하는 행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통해 나를 알기 위해선 함께 할 수 있어야죠.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가장 가치가 큰 회사를 이끄는 젠슨 황이라는 인물도 자신의 회사의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똑똑한 사람,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깐 보시면 사람을 뽑을 때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능력이라고 하면 인간성을 더 중요하게 본답니다. 함께한 사람을 구한다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젠슨황이 강조하는 그 가치도 바로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 이 내용 우리 지극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맛없죠. 친구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막 먹을 때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금 가난했었어도 80년대, 90년대 먹었던 그 음식들이 더 맛있었던 이유, 짜장면 한 그릇, 치킨 한 마리가 더 맛있었던 건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함께했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루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치킨 한 마리 누구라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정도는 이제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꿈꿨던 삶이죠. 근데 그 꿈이 지금은 현실이 됐는데 그 현실을 꿈과 같이 못 살아가고 오히려 더 큰 꿈을 쫓는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인간성이 좋기 위해선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베푸는 건 함께하는 것입니다. 베풀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만을 챙기기 위해 계속 탐는다라고 하면 욕심으로 가득 차죠. 우리 불교에서 그걸 악귀라고 부르죠. 목구멍은 요만한데 배는 이만해. 음식을 잔뜩 하지만 먹으려고 하면 다 없어져 버리는 서양에서 이해하는 스크루지와 같은 외로운 슬픈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이 아닌 나와 너가 우리로서 함께 이끌고 지탱하고 함께 걷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 하나로만 살거나 너 혼자로만 살거나 우리가 아닌 고립된 삶을 살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우울해집니다.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저의 우울증도 제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이 제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내 안에서 그 비교를 통해 결핍을 자꾸 만들었고 더 어두운 속으로 저를 끌고 내려가서 저 깊은 심연으로 잡아당겨버렸던 겁니다. 누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게 아닌 스스로가 스스로의 걸음으로 나락 속에 빠뜨려버렸던 너무 속상한 일을 스스로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슨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개인이 중요해지는 세상이긴 하지만 이제 지능, 똑똑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제 AI나 다양한 것들이 지식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히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AI랑 지식으로서 경쟁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AI를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지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마음으로 지혜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 지혜 바로 인격을 기르는 건 어려워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건 어렵다. 창피함이나 비판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강인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도전으로부터 위대함이라는 것이 탄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비교와 경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 착실히 챙겨서 인격을 길러 사람들과 함께하면 지금 비로소 조금 고난하고 힘든 도전을 할지언정 그 손을 잡고 나아가 위대함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유재석 씨가 같이 있죠. 유재석 씨가 했던 가장 유명했던 방송이 무한도전이죠. 정말 허망한 도전들을 막 했지만 그 무한도전 끝에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MC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위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힘든 고난과 말도 안 되는 도전들도 있었지만
그 끝에 위대함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모습. 이 두 명의 사람이 인터뷰라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아, 저 둘은 참 공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똑똑한 것만을 너무나 찾았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똑똑하고 성적이 좋고 앞서고 그러면은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나아가야 하죠. 조금 덜 똑똑해도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어떤 큰 스님 상자가 이제 공부를 못해서 꼴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갖고 스님께 찾아갔더니 스님이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이놈아. 그래서 아,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했대요. 아니야 이놈아. 너가 꼴등을 했기 때문에 너희 반에 꼴등이 없는 거야. 너는 누구 한 명을 더 위로 올려보내준 것이다. 너로 인해 그 사람은 꼴등을 면할 수 있었고 너가 꼴등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찰하고 참회할 수 있었다. 잘했다. 아, 그걸 제가 옆에서 듣는데 진짜 큰 가르침을 얻었었습니다. 함께한다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뭐 물론 그 스님이 공부를 안 한 것도 있긴 했었지만 오히려 큰 스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었고 지금도 선방에서 선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수자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자의 힘은 꼴등 수자가 아닌 꼴등 수자였지만 1등 수자가 돼서 누구보다 인욕할 줄 알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정말 절구통과 같이 그 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제 도반이 되어줬습니다. 위대함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행복은 무한할 것입니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을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물건 또는 어떠한 가치 또는 경제적인 걸로만 파악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선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행복을 깨닫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말씀드린 것은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겁니다. 아, 지금도 내 곁에 이렇게 행복함이 가득했구나. 언제나 곁에 있었었구나. 근데 나는 어디를 바라봤고 무엇을 가지려고 했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인가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눈 떠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닌 허망한 것이 되어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행복은 다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무지개의 저 너머와 같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술 이후 또 그리고 요새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 뭐 그렇게 살아도 돼.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저의 일상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바뀌지 않은 일상을 제가 이제는 주체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투게더의 내용이나 또 투게더의 특집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피디님과 상의해서 다 섭외하고 다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게더를 온전히 저의 모습으로 끌고 가고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함께 공감하고 있어서 언제나 제 곁에 행복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수행, 다양한 포교활동, 제 곁에서 항상 저를 행복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좋지 않은 날이 없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행복하다 보니 제 주변의 사람들도 참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 여러 군데도 다니고 운전도 굉장히 많이 해서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걱정해주시는 한편 이 모습 그대로 쭉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응원해 주실 때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투게더를 행복하게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곁에 저의 곁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행복을 설명드렸지만 행복의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자신을 성찰하고 그 성찰한 자신을 통해 주변을 살펴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 치우침은
비교와 경쟁을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0: 고행을 포기하시고 중도를 통해 깨달음의 변화를 얻으신, 그래서 부처라는 지위에 올라가신 고따마 시타르타 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중생이 부처로 바뀌기 위해선 중생임을 바르게 성찰해 스스로 중생이 아닌 부처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순간 삼라만상 두두물물 모든 게 부처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금강경 대승정정분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같이,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순간 모든 세상의 것들이 부처가 되어 나와 함께 있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알 것입니다. 아, 내 곁에 항상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계셨었구나. 내가 무언가 허망한 것만을 쫓고 있었었구나. 저 신기루와 아즈랭이가 내 손에 잡힐 것만 같아 이렇게 했었던 건 아니었을까. 오히려 내 곁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고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우리의 제목 투게더인 것과 같이 계율을 아무리 철저히 지키고 수행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할지언정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하여 대승에서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하더라도 중생의 손을 잡고 그들을 제도하여 자타이시 성불도로 나가는 보살행, 그를 통해 모두가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그 대승불교의 모습, 그것이 불교에서 원하는 깨달음이며 그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열반락,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속에 얼마나 많은 행복함들이 가득하고 있는지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드리며,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연들이 행복과 더불어 선연으로서 화연되어 여러분의 세상이 불국토가 되고 관세음보살이 관자재의 모습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 하루가 되기를 바란드리며, 오늘 투게더 우리의 곁에 행복이 얼마나 가득하고 그 행복을 이제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 역시도 정말 행복함을 깨닫는 오늘 이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

0: 의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가 황소를 따르듯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

0: 숨어 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총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의 금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소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4: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인 교양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상은 인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부다로드야말로 훨씬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부처님 말년에 세 가지 비극이 있었어요. 계속 그걸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게 부처님이 80세를 사셨다고 가정했을 때 72세 때의 사건, 부처님 돌아가시기 8년 전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제바달따의 사건, 석가족의 멸망, 사리불목건년의 입적이라고 하는 사리불목건년은 수제자고 그 다음에 석가족은 당신 어떻게 보면 당신 고국이고 고국의 멸망, 그것도 충격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제바달따의 파승가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은 제바달따의 파승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내용이 엄청 많이 있고 이게 관점적으로도 되게 특이한 여러 가지 시선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괄의 난처럼 봐야 될지 이괄의 난은 공신으로 책봉 받았는데 좀 내가 한 거보다 너무 약한데 이래서 난을 일으켜서 내가 해먹어 볼게 라고 해서 나온 사건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조광조 같은 식으로 뭔가 부처님 말년에 약간의 흔들리던 교단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었던 시도에서 나온 건지 실제로 제바달따가 주장하는 거는 두타행이에요. 두타행이 이제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빡시게 살자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자가 나중에 1차 결집의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바달따는 아닌데 두타행자. 그래서 두타제일 마하가섭이 또 등장을 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 말년에 이 두타에 대한 요구가 뭔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조금 바르게 하자 하는 상황에서 충돌한 사건인지, 아니면 실체가 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인지, 그러면 약간 정혈입 사건 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논점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작은 거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살펴볼 수 있는 점들이 상당히 많아. 그리고 파승가가 승단이 깨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승가가 깨졌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파 법륜승이 있고 파 갈마승이 있습니다. 갈마승은 한 절 안에 살면서 서로 두 팀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이제 코삼비라고 하는 데서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이제 지율사하고 지경사,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하고 계율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의견이 갈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쉽게 말해서,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학술지 논문 같은 데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논문이 있고 철학 논문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해봐서 아는데 역사 논문이 있고 철학 논문이 있어. 역사 논문은 사실에 근거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진짜 사실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잘못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성계와 관련된 거야, 태조 왕건과 관련된 거야, 이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MSG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사실로 볼 거냐? 그걸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기록에 있는 것은 그냥 다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용을 유비치료로다가 판단해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논리의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자료의 문제예요, 자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역사도 뭐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자료가 있느냐? 마치 그게 법으로 따지는 거하고 똑같지요. 이혼 소송 들어가면 뭘 어떻게 잘해줬어요,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증거가 어떻게 남아 있느냐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걸리면 다 마찬가지죠.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해서 좋을 때는 계약서 안 보고 그냥 대충 사인했다가 나중에 조항 보면 이걸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간에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문제, 이게 자료의 문제, 하나는 논리의 문제예요. 논리의 문제는 말만 되면 되는 거야. 말만 되면 되는 거야. 그것이 이렇게 돼도 되고 A에서 B로 가도 되고 B에서 A로 가도 돼요. 이게 철학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점들이 달라. 그래서 그렇게 관점이 다른 두 팀이 계율 중심, 율 중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엄격하고 약간 좁쌀 같은 느낌. 그렇게 해서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철학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걸릴 게 아니고, 여기는 조그만 자료들이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있고, 여기는 그게 아니고 말하려는 뜻을 봐야지. 뭔 헛소리야. 야,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삼비 건도라고 하는 데 있었던 코삼비 비구들의 논점 충돌. 그때 부처님이 거기 계셨는데 말려도 얘네들이 안 들어요. 한번 달궈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원래 막 그랬을 것 같아. 스님들이 별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쩔 건데로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쩔 건데를 시전해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중재하다가 물러나요. 아유 씨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코끼리 왕이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혼자서 사유에 잠기듯이 이렇게 딱 하면서 당신께서 독립안거에 들어가시는, 별도로 약간 안거하시는 뭐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게 신도들입니다. 이 코삼비의 파갈마승을 신도들이 정리했거든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탁 발라가도 밥을 안 줘요. 공양 금지 카드를 꺼냅니다. 굶으면 생각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주장이 있는 겁니다. 굶으면 생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요파 갈마승이 합쳐졌어요, 다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우리가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은 건전한 다툼이어야 되고 집단 안에서의 다툼이어야지, 그것을 넘어서는 소요까지 돼서는 안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율장에 코삼비건도라고 아예 건도 항목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갈마승은 관점의 문제거든. 관점의 문제, 그다음에 집단이 분기되는, 어떻게 보면 족보로 얘기하면 무슨 파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의 관점의 문제라면, 파 법륜승은 불교에서 아예 독립해서 하나를 채려 나가는 겁니다. 야, 이거 세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내 아들이 이 안에 내 회사 안에서 얘는 여기를 담당하고 여기를 담당하고 이런 게 파갈마승이라면, 요거는 나는 독립. 야, 이거 크지. 이거 크지. 그리고 그 독립 과정에서 부처님을 시해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요 사건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역죄라는 게 만들어져요.
오역죄라는 게 있는데 이 오역죄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율장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는 걸 지켜요. 유리. 그래서 처음으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합리적인 거지만 그것은 현대적 사고고 예전에는 그런 사고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오역죄는 법률이 소급 조항이 돼요. 소급이 돼버려. 그래서 그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까지도 무너지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파법륜성 두 팀으로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를 어떻게 보면 사람 빼가가지고 하나 체리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지점내는 느낌이고 이거는 새로 하나를 체리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그게 더 정통이다. 그리고 그 논점에 그 오법이라고 하는 두타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기록도 많지만 내용들도 너무 좀 일반적이지 않아. 일단 제바달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아난의 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바랑, 백바랑, 곡바랑, 감노바랑 부처님 아버님 사형제 중에 넷째 감노바랑의 첫째 아들이 제바달따고 둘째가 아난이에요. 그러니까 아난의 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지친이었고 그러면 제바달따라는 사람이 도대체 부처님하고 어느 정도 어린 사람이냐?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제바달따가 목적으로 했었던 건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을 승계하려고 했었다. 승계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누구랑 충돌하는 거냐면 사리부라고 충돌했다. 그러니까 이인자가 부딪힌 거예요. 이인자가 부딪힌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부처님으로 얼마 붙느냐? 이유는 부처님이 그냥 냅둔 게 아니고 사리부 편을 들고 제바달따를 까버렸어요.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사리불에게도 넘기지 않는데 너 같은 놈에게 이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6년 동안 남의 침을 먹은 놈이 그 엄청난 욕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뭔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침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뱉은 거 더러운 걸 핥는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 아첨한다. 그러니까 아사세왕에게 비굴하게 궈서 너 아첨한 놈? 뭐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천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기는 놈. 이런 식의 굉장히 모욕적인 거를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려는 쪽으로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행동들을 막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히라카와 아키라는 제바달따는 아마 부처님보다 20에서 30세 정도 연하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부처님이 이 당시에 72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8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고 80세를 부처님이 혹시 못 사셨다고 가정하면 이거보다 한 10에서 15년 정도는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30세 연하래도 50이에요. 지금. 20세 연하면 60이에요. 미즈노 고게는 30세 정도로 추정했고 제가 이 나이 추정을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난이 몇 살 정도 어린 걸 봤더니 24에서 27세 정도로 어려요. 그걸 제가 쭉 검토를 했거든요. 100% 몇 살 어리다? 그거는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저 정도가 어려. 그리고 제바달따는 요보다 형이니까 요거보다 한두 살은 더 위쪽 아니겠어? 라고 하면 그래서 추정한 게 23에서 한 24살 정도 어릴 거다. 라는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만약에 72세 때면 제바달따는 50대 초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만약에 교단을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정도면 은퇴할 나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한참 힘쓸 나이고 그 당시에는 은퇴할 나이예요. 그래서
인도에 보면, 인도 불교에서 보면 율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10년 출가한 지 10년 되면 화상이라고 하고 그 화상은 스승, 그러니까 제자를 둘수 있어, 상자를 둘수 있어. 10년이면 별거 아닌데요? 지금 조계 중에 30년 이상이 지금 뭐 3분의 1인데요? 아니, 그거하고 달라요. 그때 10년이면 10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수행을 한 사람이면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장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부장급

예, 그래서 이걸 조금 낮춰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갔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50대 넘어갔어. 그러면 약간 포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그래서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재발달따고 안 하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많이 어립니다. 많이. 그래서 그 다음 세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사립을 못 거느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왜그 사람과 경쟁, 후계 구도에서 경쟁된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잘 판단을 못 하겠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마하가섭이 되게 나이가 많은 것처럼 나오는데, 제바달타나 아난하고 큰 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하가섭은 그냥 두타행을 열심히 해서 약간 노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산의 상도를 보면 마하가섭은 맨날 이렇게 백수로 늙게 나오고 아난은 약간 꽃미남 같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마하가섭은 되게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지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과 아난이 경쟁 구도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리불과 제바달타는 왜 경쟁 구도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 혼자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별 생각도 없었고 사리불도 별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제바달타가 사리불만 제끼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근데 저쪽은 아예 생각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게다 있노? 이 와정에서. 6년 동안 침이나 남의 침이나 먹은 놈이 이런 이제 약간 부처님한테서 그런 격앙된 표현이 나오는 거는 부처님 전생애를 통틀어서 진짜 몇번안 돼요. 진짜 몇번안 돼. 그런데 뭔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부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비우리왕에 의해서 석가족이 전멸했을 때도 그런 표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나유리에 졸 때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딱몇번안 나와. 몇번안 나와. 그리고 기록에는 그렇게 세게 막 이렇게 아닌 것처럼 나오지만, 이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제바달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야, 참 글씨 많다. 출가한 지 12년 동안, 12년 동안, 12년, 12년이 진짜 12년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때 다 사회수를 썼었기 때문에 4, 3, 12, 충분한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로 썼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0년 정도 지나서 10년에서 15년 차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쓰는 정도였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이 안 돼요. 그냥. 50이 안 돼. 조선시대 때도 50이 안 됐다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신사임당 47이고, 율곡이 49에 돌아가셨는데, 2500년 전에 유행생활까지 하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집도절도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해봐. 예, 게다가 밥도 주는 거 먹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랜덤으로, 이런 식으로 먹으면, 평균보다 오히려 약간 줄지 싶어요. 그 당시 평균보다 오히려 좀 짧았을 거라고. 특별하신 분은 오래 살았겠지. 예, 그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난입니다. 아난이고, 그 외에는 조금 더 짧았을 걸로 추정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12년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12년인지, 사진법을 쓰니까 4 곱하기 3으로 해서 12를 치는 건지, 예.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연기도 나오는 거고, 12연기가, 12연기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이지연기라고 해서 두 개가 되는 거고, 이것과 저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오지연기, 뭐 칠연기, 그러니까 개수들이 늘어나다가 12개에서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 기간 동안 선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수행해서 독경, 경전도 잘 알고 송경 경을 이렇게 읊는 거 인도는 외우는 거니라 해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의하고 좌선하고 이런 거를 잘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모든 법을 독송했다. 이야 이거 엄청난 칭찬입니다. 변절자에게 이런 칭찬을 쓴다는 게 가당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로

라면 재발달다가 누구에 해당하냐면 유다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저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재발달다는 12년, 그러니까 12년은 공통되는 것 같아. 예, 경전을 하고 불법을 잘 배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도 부탁께서 설하신 경전을 모두 암송했다. 또 바위굴이나 고요한 나무 아래서 수행하기 좋은 공한처, 이거 한적한 곳에서 그런 데나 아니면 시체를 유기하는 곳, 이제 무상관이나 백골관, 뭐 고골관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 곳을 친근해서 쉽게 말해서 많이 외우고 수행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을 목건년 안하율 발제 금비라, 이게 석가족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석가족 출신들이에요. 사립을 목건년은 마가다고 왕사성 쪽 계열, 그러니까 마가다 출신이고 왕사성에서 활약은 했지만 왕사성 사람은 아니에요. 사립을 목건년은 고향이 나란다 쪽이거든요. 나란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왕사성 계열이고 안하율 발제 금비라는 전부 저것 사람이에요. 석가족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안하율하고 발제는 같은 사촌이었고 금비라는 약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6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촌이나 6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구들과 함께 버텨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괜찮은 사람들. 그러다가 재바달따가 부탁께 아기를 일으키지 않았던 처음에는 털끝만큼도 계율을 범하지 않았다. 야, 이렇게 굉장한 칭찬이거든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것도 저 사람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록이 저렇게 남아있으면 모르는데 문제가 일어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들이 다 파지고 안 좋게 되는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저만큼이 남았다. 대단한 거예요. 뭔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추려경을 뭐 다 믿기는 조금 그래요. 이거는 경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경전은 아니야. 그런데 비슷해요. 총명하고 널리 배워 12년 동안 좌선 입정을 하여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두타행, 요 12두타행. 예, 두타행에 대해서 이지러니 없었다. 그러니까 캐릭터상으로는 마가섭하고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예, 인접 캐릭터. 그리고 부정관과 수식관을 수행해서 제1의 정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러니까는 아주 깊은 명상,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높은 경지까지 다 알게 됐다. 그래서 경전을 암송한 것이 6만이나 되었다. 와, 이거 머리 좋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밌는 건 뭐냐면 사립을 하고 지혜로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고, 목건년하고 신통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고, 안안하고 머리로 해볼 만해요. 야, 이런 캐릭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해. 그리고 종족은 석가족, 부처님 사촌 동생이고, 그러니까 출신도 아주 석가족이 대단하냐 모르겠습니다. 인도 전체에서 보면 대단한 종족은 아니야. 하지만 불교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얄 패밀리지. 부처님이면 석가족이니까 딱 그렇게 걸리는 거죠. 그다음 십속류 36권에 보면 조달이 재바달따예요. 종종의 외서와 그러니까는 외도들의 경전도 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잡과지 잡과. 난 이런 거 보면서 난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성숙 잘못 썼네. 성숙이에요, 성숙. 그러니까 별자리 보는 거. 별자리 보고. 전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전 본다는 얘기야. 별자리를 본다는 게 천문을 본다. 지금 그 얘기거든. 그다음 사람과 기륜과 천지의 변화를 보는 것에서 밝았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쭉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통은 자기 전문 부자도 잘 못하는데 그거 다 하고 또 딴 짓을 해요.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 그래서 비나야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달은 총명함이 지나쳐서 총명함이 지나치대. 와, 이거 씹는 표현으로 저렇게 나오면 머리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천문과 지리 그리고 허공의 성숙, 그러니까는 별들의 위치까지도 다 알았다. 불보운경 뭐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경전은 아닌데 여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육만을 암송했다. 8만이 최고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8만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8만이 최고일 거고, 사진법이니까 8만이 최고일 거고, 6만이면 최고 레벨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급의 상급이에요.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큰 코끼리, 대단한 코끼리에 실어야 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다. 아, 머리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일반적인 뭐 암살하고 부처님을 뭐 시해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과는 약간 달라요. 이걸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제바달타가 출가할 때 보면 제바달타의 스승은 두타행에 능한 수라타라는 인물이다라고 증이 라함경에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제바달타의 스승은 부처님이에요. 근데 부처님과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 하나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후대. 그러니까 직접 부처님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게 부담되는 거야. 왜? 부처님 정도의 능력이면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봤었어야지. 그걸 모르셨네.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논점에 나오니까 이런 식의 기록들이 뒤에 들어가면서 방어 논리를 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논서나 율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거든. 부처님이 아니 출가할 때 그걸 좀 이렇게 알고 계셨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출가시키지 말았으면 문제의 원인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답변이 나오냐면 그렇게 출가시키지 않다면 제바달타는 왕이 되거나 권력자가 돼서 왕족이니까 더 큰 문제를 일으켰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바달타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승단에서 출가시켜서 끌어안았어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얘기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제바달타를 왜 출가시켜서 문제를 만들었느냐가 승단 안에서 논점화됐었구나.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상한, 이거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제자다라고 해서 부처님과 아예 끊어가려고 하는 약간 무리한 시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나야 2권의 출가 이유와 관련돼서 보면 제바달타가 12년 동안 또 딱 12년 나와.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립을 묶어년 아나율둔과 보타고 계율을 털끝만큼도 어기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승단을 분열시키기 직전에 부처님께서 두타행을 칭찬하는 것을 바탕으로 제바달타는 오법, 나중에 이제 오법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오법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재밌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파승가를, 그러니까 두타행이 논점이에요. 두타행이 논점. 그래서 두타행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와 관련된 게 굉장히, 이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중도주의라고 하는 것을 취하는데 중도주의가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타행은 약간 고행 비슷한 거야. 최소주의입니다. 최소주의. 아주 최소주의.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극빈 최소주의. 그러니까 무슨 서울역에 계시는 약간 노숙자 같은 그런 정도의 최소주의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두타행이라는 거. 고행은 몸을 해롭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게 고행이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중도주의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의 문제. 이게 이제 논점의 차이인데, 그래서 중도주의를 얘기할 때 잘못하면, 이게 중도주의를 주장하면 어떤 일의 모순에 봉착하냐면 내로남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천수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은 옷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누더기를 주니까, 출가해서 누더기를 주니까, 부처님이 좋아 출가했는데 누더기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 쪽팔려서 모든 신경이 옷에 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저는 속퇴하겠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그 상황을 보시고 이제 바로 인지를 하신 거야. 그래서 아난한테 얘기해서 천수보리에게는 비단 옷으로 가사를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특별 조치가 발동이 돼. 그리고 천수보리는 비단 옷을 입고 깨달음으로도 아라한이 돼. 그래서 옆에 도반들이 뭐라고 놀리냐면 호이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제일이 천수보리야. 이 내용이 초이경전에 나와. 말만 들어보면 그것은 맞춤식 교육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걔 중에는 나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옷은 좋은 거잖아. 그럼 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좋은 옷 입고 수행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좋은 옷을 지급을 받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좋은 걸 먹고 야,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이러면 이게 뭐. 그리고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문제 있는 사람 치고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핑계 없는 무도 먹거든. 우리가 불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 뭔가 사연이 있어. 들어봐라.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그에 비해서 가로늑히 단답형 이게 최강의 시험입니다. 모르면 바로 끝입니다. 모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두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로놓기 단답형처럼 일률적으로 다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자. 군대같이 그냥 예외 없어. 이렇게 하자는 거고 이제 중도주의라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누구는 좀 피해가는 것 같고 약간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처님이 강력하셨을 때 부처님이 젊고 힘이 있고 막 이럴 때는 그거를 다 조절을 해내는 거야. 이 어른이.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조직은 점점 더 커지고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역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연세가 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부처님 만년의 어수선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부처님 만년의 교단이 어수선해지느냐? 당신이 그 조절 능력이 이제는 연세가 드시니까 많이 못 다니니까 조금씩 영역이 줄고 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불교는 인기가 좋으니까 세력은 더 커졌고 그러면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자의적 판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 어쩔 건데를 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바달따나 마하가석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맨바닥 옛날에 그 고생하던 그 상황을 다시 그래서 규율을 더 세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딱 비슷한 상황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오분율인데 미사세카의 오분율인데 제바달따가 마가다와 앙가 두 나라 사람들은 고행을 좋아해. 그래서 오법으로 그러니까 빡신 걸로 해서 파승가가 된다. 그러니까 내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 실제로 마가다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하가섭도 마가다 출신이고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신 것도 다 마가다예요. 그런데 막상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바이샬리의 바찌족들이 지지를 해요. 바찌족들이 지지를 해. 그리고 빨리율, 남방률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두타행을 칭찬하시는 것을 가지고 오오법이라고 하는 것과 했다. 오법으로 오법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그러니까 느슨하니까 서로 힘든 거야. 어느 정도 편한 건 좋긴 한데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가족도 편해서 좋은데 너무 서로 흉어물이 없어지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적절한 수행처 알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오법이 팔정도를 대체시킬 수도 있을 거다. 팔정도는 불교 교리에 있어서 사성제와 더불어서 팔정도가 그러니까 사성제는 원리체계고 팔정도는 실천체계거든요. 거기에 이제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게 나와. 사념처, 사정단, 서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팔정도가 제일 메인입니다. 메인이거든. 그리고 왜 팔정도냐? 사진법이니까. 4, 2, 8. 그리고 12연기, 1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팔정도를 오법으로 대체하겠다. 왜 사법이 아니고 오법이냐? 얘는 사진법 체계 아닌가? 지금 이제 그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죠. 얘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